0: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나는 늘 화합해야 돼. 나는 늘저 대중들하고 잘 지내야 되라고 이제 하는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요즘 말로 오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1: 힘들 수 있어요. 맞아. 대중생활 힘들 수 있어.
0: 이제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이제.
1: 그렇게까지?
2: 그건 저는 공감해요.
1: 아, 그래요?
2: 주지사님 입장에서. 네.
0: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나, 원에 관세음보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요만큼 했으면 됐다. 그냥 나 떠볼란다, 이제. 뭔 일
1: 그럴
0: 터지든
1: 수 있어.
0: 말든.
1: 네.
0: 사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빌런의 과정에서 나오는 나 하나쯤이야. 약간 요런 느낌보다는, 아, 요만큼이면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나 뿔난다. 이런 느낌으로 내 나를 케어하는 게더 중요하다. 요런 느낌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놓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1: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0: 예,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공감의 피로를 느끼는 그
1: 그런
0: 과정도
1: 과정도
0: 당연히
1: 필요하다.
0: 필요하다.
1: 불가피하다.
0: 불가피하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이니까 당연한
1: 그렇지,
0: 그런
1: 뭐.
0: 이야기다. 라고 할것 같아요.
1: 저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근이란 말 하잖아요.
2: 네.
1: 선근. 그리고 끈기? 아, 근기?
2: 끈기.
1: 근기가 끈기에서 나온 말인데 버티는 힘. 그러니까 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근기가 있어야 예, 그게 선근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야 뭐 부처님을 공부를 하든 말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예.
3: 마지막 이유는 피해의 비가시성입니다.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집니다.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빠른 이동. 하지만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내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2: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1: 네.
2: 빠른 이동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0: 나는 실제로 이거 겪은 적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0: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내가 덩치가 크잖아요. 이거 이제 지하철도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제 타성이 이제 젖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이면은 괜찮구나, 요만큼이면 괜찮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하다 보면 입구 쪽에 서 있는 게 불편하다. 예,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걸 인지를 해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아,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하는 걸또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구 쪽에서 저기 기대 갖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고사님이 스님 그 입구 쪽에 서 있으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그 어떤 고사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도 아차 싶은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이 행위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수 있다. 맞아. 이, 그 몸뚱이를 가지고 입구를 가리고 있으면, 물론 이제 나는 이제 세로로 해서 이제 그
2: 넓게.
0: 입구, 그 벽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었지만, 앞에 더큰 공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나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 되게 그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그때. 아,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좀 편해지려고. 그 조금 그거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편해지려고 내가 순간 그걸 좀 놓쳤구나. 아우 하면서 막그 고사님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남들 듣는 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하고.
1: 그러면서도,
0: 그러면서도 되게 창피한 감정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를 크게 했다. 그러면서 고사님한테 아니 이제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거는 분명히 실수한 것 같다. 내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절대 입구에 안 쓰려고 했거든요.
2: 아, 그럼 훌륭한 스님이시지. 그 정도면.
0: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느낀 거죠. 내가 그만큼의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직감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2: 그렇지.
0: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생각을 했을 때그 정도로 막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이제 옳냐, 윤리적으로 또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이게 어떤 게더 좋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내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0: 분명 있었다. 이게 눈에 끼칠 정도의 피해는 주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게 나와 똑같은 놈이 건너편에 있고 그게 이제 또한 명이 겹쳐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피해가 늘어나는 그 유발점이 내가 돼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교정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 비가시성으로서 나오는 내용하고 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런 스님은 하는 행동은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또 이제 많은 그런 불편한 사례를 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떨까요?
2: 제가 수억 건의 인간행동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빌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 억울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까요?
0: 근데 나는 이 부분은 이제 왜 행동을 정당화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경험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내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공감의 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나를 케어하는 게더 중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내 지금 심리적인 안정감, 요것이 안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한창 공부를 하던 시절에 그 시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그 옆에 있는 다른 스님하고 싸웠던 그 기억들 해보면은 그너빵 하나 더 먹었다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그냥 말다툼이 아니고 그냥 잡아 죽일 정도로 싸워.
1: 되게 맛있었나 보지. 맛있는 걸
0: 그것도
1: 먹었나 보지.
0: 아니요.
1: 소금빵 아닙니까? 소금빵.
0: 아, 별그 희한한 거 같고.
3: 초코파이 갖고 사고.
0: 양치를 했네 안 했네. 신발을 닦았네 안 닦았네. 너 오는데 5분 늦었네 안 늦었네. 이거 가지고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싸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제가 사는 그 공간에서
1: 네.
0: 누가 빵 하나 더 먹었다고 내가 그 짜증이 나겠습니까? 빵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에 비교해서는 뭔가 그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내가 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그게 배타적인 반응도 안 일으키고 나도 빠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채는 거죠. 근데 내가 여유가 없었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그 나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행동이 왔을 때그 순간 한박이 드는 생각이 내가 공격받았다. 지금 나안 그래도 힘든데 저놈이 나의 부담을 더 지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서 저 사람이 했다. 이
1: 라는
0: 생각보다는
1: 것보다는
0: 예,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했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빌런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1: 그렇지,
0: 때문이다라고도
1: 사실.
0: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것이 배려고 잡이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럴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은 아, 문제가 이거였구나라고 해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 부분을 편안하게 하면은 전체가 편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상이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상시에 이제 스님을 한테 이제 막그 크고 작게 막 돈을 요구하고 큰 스님을 이제 이용하던 그런 신도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큰 스님께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한번 꾸짖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미워하지 마소. 저 사람들 본래 착한 사람인데 업이 그러하요. 전라도 분이시니까. 저 사람들 내가 안 받아주면 딴데 가서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스님 말씀을 나중에 이제 그 추모제 때 이제 그 행장 적을 때 잠깐 적은 적이 있는데, 사람을 이제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아상 없이 제법의 실상을 보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누가 그랬어? 이런 말보다는, 아, 그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그 상황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그랬고 누구 때문이고 그런 얘기들이 빠지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 탓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인간은 빌런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빌런이 되어가는 걸까요?
3: 이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빌런으로 태어나는 거는 안 맞지 않나요?
0: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저 친구의 한계인데.
1: 지영 스님은 이분법을 타파하십니다. 네, 사견을
0: 그렇죠.
1: 타파하십니다.
0: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1: 했냐
0: 불교에서는
1: 안 했냐?
0: 그거 아니다.
2: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아하, 이거
2: 한
3: 하지
2: 번
3: 말라니까.
2: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0: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3: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1: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3: 아, 어마어마했어요.
1: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0: 여기서 내가 야,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 스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1: 스님도 곧 주지 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0: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4: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5: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여걸째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0: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계금불살에 봉해갑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해갑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예, 뭐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1: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귀신이 사는 것 같아.
1: 귀신이라니?
0: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2: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난 또 괜히 겁먹었네.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3: 오, 제법인데.
2: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0: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2: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4: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5: 오해십니다.
4: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

0: 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1: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2: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1: 백년사에 추성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2: 네, 추성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3: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1: 추성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2: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 주게.
3: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2: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3: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4: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3: 있지, 여기에.
4: 여기에?
3: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4: 저기 저 조각 말이야?
3: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5: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6: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7: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7: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3: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7: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6: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3: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보상을 조각해 달았죠.
6: 평생 하늘 아래서 죄를 뉘우치시게.
3: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8: 뭐하냐?
4: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8: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4: 구는
8: 구령사.
4: 구구단 쉽다며.
8: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구령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4: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3: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우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4: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8: 맞아.
4: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7: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6: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7: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아홉 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9: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따위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7: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9: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7: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6: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7: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4: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8: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4: 아휴, 불쌍하다.
8: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4: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8: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0: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11: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7: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12: 저런 배 거북 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7: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 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11: 아휴, 원래 이 사찰은 거북 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1: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1: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 구 대신 거북 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7: 그렇게 아홉 구에서 거북 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4: 웬 한숨이야? 주지 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0: 친구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1: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0: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1: 불국사?
0: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2: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3: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2: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0: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0: 부처님의 꿈을 꾼 지 10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3: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0: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5: 이게 무슨 뜻일까요?
3: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인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0: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3: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0: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1: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1: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1: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5: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6: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0: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1: 탑을 짓는 동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의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2: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3: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2: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영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9000

0: 도만에 봉안될 개인 청동 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 현실 삶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자들에게는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러한 것을 핵심으로 해서 12강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628년을 이어온 전통 불교 의식이 전쟁과 기후재난이라는 현대의 위기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온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49일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탄광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강원도 정선에서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강원교구와 정선신곡사가 영산제와 문화축제로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주민과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가 지난 주말 범어사 일대에서 2016 선명상축제를 열었습니다. 푸른 숨 깊은 쉼을 주제로 열린 선명상축제는 자연과 음식, 소리, 걷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명상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등 경북을 대표하는 5개 본산의 역사와 불교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진 경북 불교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불교사에서 5개 본사가 지닌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BTN 뉴스를 전해드릴 오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28년을 이어온 전통 불교 의식이 전쟁과 기후재난이라는 현대의 위기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온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49일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영가천도를 넘어 전 지구적 고통에 연대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입제식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가을 문턱에 들어선 삼각산 진관사 도량으로 유주무주의 영가들과 물과 육지에 떠드는 고혼들을 초청합니다. 발아춤과 관욕으로 번뇌를 씻어내고 청정하게 부처님 설법을 기다리는 경건한 법석의 현장. 조선시대부터 600년 넘게 이어져온 서울 유일의 왕실 수륙제,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어제 49일간 기도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공익성이 국행 수륙제의 특징입니다.
2: 국행수륙대제라는 것은 국가가 뭐 정하고 안정하고가 할 것 없이 우리 스님들은 옛날부터 불교가 시작될 때부터 면면히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날 다시 이렇게 지정을 받고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1: 올해는 온 세상은 한 가족을 주제로 국적과 이념, 세대와 계층의 벽을 허물고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화합하는 장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가르침과 현재의 생명, 미래의 후손이 시공간을 넘어 함께 숨쉬는 세상. 입제 법문에 나선 법산 대종사가 강조한 국행수륙제의 가치는 공존과 화합입니다.
2: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조상과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들과 미래의 자손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정토의 세계를 만들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 법산 스님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하며 쉼 없이 업을 짓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짚었습니다. 특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인과를 강조하며 좋은 인연과 선업을 쌓는 노력과 늘 깨어있는 정진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2: 그 의미 상향으로 지어가느냐 하향으로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향으로 지어가면은 선인 선과 나쁘게 지어가면은 악인 악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게 살면은 항상 기쁨이 오고
1: 진관사는 이번 수륙제 주제에 맞게 세상에 자비를 전하는 나눔 실천도 이어갑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가 네팔 홍수 등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돕기 위해 모금 부스를 열어 온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초재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 이재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삼재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스님, 사재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가 법문을 설합니다. 다음 달 11일 오제는 해남 대흥사 조실 보선대종사, 육재는 전 조계종 전계 대화상 BTN 회장 성우 대종사가 법사로 나서고 24일 7재 회향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법을 설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탄광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강원도 정선에서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강원교구와 정선심곡사는 영산제와 문화축제를 열고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주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3: 굽이진 산자락을 따라 탄광의 역사가 남아있는 강원 정선. 지역 발전을 위해 땀 흘렸던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산제가 정선심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강원교구 종무원과 심곡사가 주관한 2026 정선울림 한마당 영산제 및 문화축제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강원교구 종무원장 법선스님, 심곡사 주지 자각스님 등 종단스님과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 강원도의회 김기철 의원을 비롯해 불자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 심곡사에 울려 퍼지는 자비의 소리와 문화의 울림이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안락과 평안으로 울림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이날 행사는 탄광에서 순직한 광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 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제로 시작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탄광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의 몫이라며 불교의 자비와 상생의 정신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교구 종무원장 법선스님도 영산제를 통해 순직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전해지길 발언했습니다.
5: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0: 자비는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밝히는 힘이 됩니다. 이번 축제가 정선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 축제로 발전하여 지역 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이요, 우리 불교가 중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참석 내빈들도 환화와 분향으로 탄광 순직자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정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광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한다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제에 장엄한 소리가 갱도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2: 엄숙했던 추모의 시간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정선 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다문화 공연과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고 주민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불자와 지역 주민들은 공연을 함께 즐기며 세대와 이웃 간 정을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이렇게 산사에서 공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까 할머님들 나오셔갖고 춤추는 모습하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감명 깊기도 하고 그 노래 가사가 마음에 쏙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 이번 울림 한마당은 영산제를 통해 탄광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전통 문화와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탄광의 역사를 품고 살아온 정선에서 추모의 마음은 문화와 화합의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5: 지난 주말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 주관으로 2016 선명상 축제가 열렸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5일 선문화교육관 일대에서 금정산 BEO 선명상 힐링페스타, 푸른 숨, 깊은 쉼을 주제로 자연과 음식, 소리, 예술, 걷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명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범어사는 누워서 소리를 듣고 숲길을 걸으며 바다 위에서 호흡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대인들이 잠시 멈춰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행사는 사찰 음식 공양과 푸드테라피, 슬리핑 소리 명상, 싱잉볼 명상, 테라무브, 민화체험, 숲길 걷기 명상을 비롯해 마음 처방전 부스에서 AI가 분석한 24가지 마음 유형에 맞는 선명상 방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경북을 대표하는 5개 본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라에서 근현대까지 이어진 경북 불교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불교사에서 5개 본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입니다.
6: 신라시대부터 한국 불교의 전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경북 불교의 역사,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경북에 자리한 사찰을 중심으로 전승된 불교의 역사와 사상, 문화적 가치를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한 경상북도 오본산의 종합적 연구 학술대회가 지난 4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는 고운사 주지 등은 스님과 총무국장 범종 스님 등 경북 오본산 스님들을 비롯해 불교문화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7: 이 지역이 다시 불교의 중심으로서 또 우리 한국의 정신문화의 중심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6: 기조 강연에서 이효걸 안동대 명예교수는 불교가 신라에 수용되고 발전하는 과정부터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경북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경북 불교가 한국 불교 초기 전개에 중요한 축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8: 신라 불교의 흐름이 곧 우리나라 불교사의 기본 줄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6: 경북 오본사는 개별 사찰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에 따라 지역 불교계를 이끄는 중심 도량으로 기능하며 수행과 교육, 불교 문화 전승에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별 사찰을 따로 바라보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본산을 통해 경북 불교의 역사와 사상, 수행과 문화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9: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오본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불교 문화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사찰이 한국 불교를 어떻게 겸인하고 이끌어왔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6: 천년을 이어오며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온 경북의 오본산. 사찰마다 간직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밝히고 경북 불교가 한국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조명하는 기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5: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천여 훈련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군 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5일 수계법회에는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수덕사 노인요양원 원장 선호 스님,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호국연부사 주지 해총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경 스님은 수계는 중생의 굴레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라고 설명하며 선행과 악행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간다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전북 익산포교사단과 불교어버니회는 연비의식과 수계증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내원정사는 육군훈련소 호국연부사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장병포교에 앞장섰습니다. 정읍 불교사업연합회와 백운 경안화상선양회가 미르감에서 제4회 백운화상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4일 정읍 불교사업연합회 스님과 미르감 주지 자윤 스님, 정명성 선양회장, 이학수 정읍시장, 이복형 정읍시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백운화상의 유운을 기렸습니다. 주지 자윤 스님은 정읍 고부면 백운에서 태어난 백운화상은 우리 정신문화의 정수면서 인류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펴낸 선지식이라며 지역의 자랑이면서 세계적 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비구니 차인회 혜성 스님과 회원 스님들의 헌다시연과 내빈 헌양, 헌화, 추모사, 봉행사, 가락탈의 병창단 국악공연 등으로 백운화상을 추모했습니다. 2000년 전 불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파 과정을 담은 고대 필사본이 오늘날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세계 석학과 함께 미래 불교학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함께 고대 불교 문헌의 원형을 규명하고 불교학의 미래를 모색하는 학술의 장. 동국대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플러스 사업단이 살아있는 전통, 펼쳐지는 도전, 동아시아 불교와 그 너머를 주제로 건학 120주년 기념 국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대승불교 성립기와 부파불교 전승 과정을 밝힐 핵심 열쇠인 스코엔 컬렉션 연구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스코엔 컬렉션은 노르웨이의 고문헌 수집가 마르틴 스코엔 박사가 수집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 등지의 2에서 6세기 초고대 범어필사본으로 문화유산급 문헌입니다.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이해 이 불교 필사본들을 이혼받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불교학 연구의 허브로 거듭났음을 알렸습니다.
11: 그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법을 등불 삼아 학문과 수행을 함께 닦아온 사부 대중의 원력이었습니다.
12: Today's gathering too represents a meaningful convergence of Donguk University's 120 years journey and a long tradition of Buddhist scholarships carried forth across the world.
10: 첫 발표자로 나선 옌스 브라르빅 노르웨이 오슬로대 명예교수. 1990년대 후반 소장자인 스코엔 박사로부터 직접 학술 연구 승인을 받아 국제 공동 연구팀을 발족시킨 주역입니다. 브라르빅 교수는 초기 해독 과정부터 총 5권의 학술 총서를 출간하기까지 이어진 스코엔 컬렉션 연구 프로젝트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13: The work on the Skyrim collection has moved eastwards, and that is correct, and that is just and right. And I am glad that Donguk has committed itself to take care of this important piece of Buddhist heritage. Thank you so much.
10: 우재선 동국대 교수는 스코엔 길기트 범어 사본을 구마라지 판역 금강경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14: Here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transport This interpretation was

0: the sutras, grow the teaching that all condition, the things are not fully exist entities.
1: 스코엔 컬렉션 중 하나인 심하 장군과의 대화를 다룬 폴 해리슨 교수의 발표도 주목받았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기존 팔리어본이나 한역본에서 다섯 가지로 다루던 보시의 이익이 버머 사본에서는 여섯 가지로 기술돼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0: Dana contains with it all six perfections. All this is to say that there is much more to this topic than the quest for long-term institutional survival. Or the more immediate urge to make sure where one's next meal is coming from. Giving is, as well known, represented as the path to heaven in the next life.
1: 세계 학계의 시선이 고대 문헌부터 미래 불교학까지 선도해 나갈 동국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지난 마이산 탑사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트레저헌터 보물찾기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탑사 회주 진성 스님과 사단법인 붓다 임원들은 지난 4일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초청해 보드게임 교구 5,012점, 발샴푸 1,000점 등 1억 3,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전달했습니다. 진성 스님은 2026년과 2027년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에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홍삼축제가 동시에 열린다며 지난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불교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경품이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지역의 대표적 명소인 마이산 일대와 용담댐 주변을 탐방하며 실물 여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상금과 경품을 주는 트레저 헌터 보물찾기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화로 대중과 소통해온 아원 스님의 특별 초대전 울림이 지난 5일 김해 독림선원 문화공간 독림에서 개막했습니다. 40여 작품이 전시된 초대전은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에게 마음의 깊은 평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싱잉볼 명상 체험도 진행돼 울림과 휴식이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아원 스님은 작품에 담긴 행복과 변화라는 확장된 에너지가 감상하는 모든 분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길 기대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 이록 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특별 초대전은 오는 10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엔용 주견 무신신 변제 삼모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

망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

해동대 한민국 음정산 선찰리 본산 금정 총림 법무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이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정덕 평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요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소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7: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0: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6: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0: 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

0: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근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있습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

진행하는 부탁바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삼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 주하신

백마 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 찰융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행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자기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지 이루지다.

B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수정업주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 흥가자라 오마미라 흥가자라 오마미라 흥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대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에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 수능시험 백일 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죄송합니다.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다른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 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 달마도. 김류현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두면 평온하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잠시 멈추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쉬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내쉬고 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호흡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평온이 다가옵니다. 명상이란 과거, 미래 또는 다른 이들에게 빼앗긴 생각을 멈추고 자신으로 돌아와 내 몸 안에서 내 느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을 관찰하다 보면 나와 이웃 그리고 대자연이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 용서, 감사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밀어내고 가버린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충실하게 우리를 이끕니다. 멈춤과 바라봄에서 시작된 비움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모을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대상과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명상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몸가짐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수행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몸, 네, 바르게 앉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 마음 갖기. 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호흡 알아차리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나 서구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명상 교육이 제도화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가부좌 평평한 바닥에서 다리를 가부좌를 틀고 손을 가지런히 앉은 자세로 명상에 임합니다. 이 모습은 마인드풀니스나 모든 명상의 기본 자세가 되고 있는 자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취했던 그 삼각형 구도의 모습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몸은 곧게 세우고 편안히 앉아 숨이 나가고 들어옴을 지켜만 봅니다. 네, 명상 참 쉽습니다. 네, 곧게 그리고 안정되게 편안한 자세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봅니다. 네, 바로 이것이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 앉는 방법에 대해서 가부좌라고 얘기를 하죠. 앉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세가 결가부좌가 되겠습니다. 네, 두 다리가 X로 서로 교차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네, 오른 다리가 왼 다리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고 반대편 다리는 반대쪽 허벅지로 올라가서 X 모양을 그리게 되는 이 모습이 결가부좌입니다. 네, 불교에서 가장 기본으로 삼는 앉는 자세가 바로 이 결가부좌가 되겠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많이 택하는 자세가 반가부좌 또는 평좌 양반다리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네, 반가부좌는 오른쪽 또는 왼쪽 다리만 반대편 허벅지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네, 왼 다리가 올라가든 오른 다리가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 중에 다리가 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다리를 가볍게 풀어서 반대편 다리로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평좌는 다리를 어느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는 자세가 아니라 가지런히 회원부를 중심으로 바닥에 포개지지 않은 자세로 놓는 자세가 평좌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양반다리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네, 가장 클래식한 전형적인 앉는 자세는 결가부좌이지만 네, 상당히 많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가부좌가 양쪽 무릎을 바닥에 딱 붙게 만드는 가장 안정된 모습이기는 하나 힘들게 억지로 결가부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반가부좌가 됐든 평좌가 됐든 편한 자세를 취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명상에 들때 주로 반가부좌 한쪽 다리만 올라오는 형태로 앉습니다. 네, 이나마도 허리가 불편하거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의자 또는 기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서양의 명상센터에 가면 우리 방석 비치해두듯이 많은 양의 무릎 의자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릎 의자를 무릎 쪽으로 넣고 엉덩이를 그 무릎 의자 위에 올리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릎 쪽이 짧은 다리가 가게 되고요. 엉덩이 쪽이 긴 다리가 가는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실 때 몸은 곧게, 제가 흔히 3개 몸에 대한 기본 자세를 3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선 곧게입니다. 허리를 엉덩이에서부터 허리를 고추 세우고 어깨와 귀 그리고 정수리가 일직선이 되게 둡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수리에 실을 매달고 하늘로 가볍게 살며시 잡아당기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몸이 일자로 가지런히 펴지게 되겠죠. 어깨나 허리를 굽히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기의 순환에 지장이 오게 되고요. 특정 부위에 압박이 가해져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상당히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있기에 힘이 듭니다. 이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좀 더 편하게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뒷방석을 사용합니다. 따로 뒷방석이 없으신 경우는 쿠션이라든지 또는 두꺼운 수건을 접어서 엉덩이 쪽을 약간 돋아 올려줍니다. 이렇게 앉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허리를 펴고 통증도 덜하고 혈과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앉을 때 기본 방석 위에 뒷방석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 역학적, 인체공학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무릎 의자입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무릎보다 엉덩이가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되죠. 당연히 혈액과 기의 순환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가부자든 반가부자든 책상 다리든 또는 불편하신 경우에는 무릎 의자를 사용해서 앉습니다. 허리와 등을 곧게 세우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더 편하게 앉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방석, 뒷방석을 깔기도 합니다. 자, 양손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취한 손의 모습을 선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손을 둥글게 해서 좌골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을 겹치고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닿게 하는 이런 선정인을 자세를 기본으로 합니다만 이 또한 현대 명상에서는 선정인을 꼭 고집하거나 기본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양손을 무릎 위, 손바닥을 무릎 위에 두기도 하고 또는 손등을 무릎 위에 두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긴장은 풀고 양손을 편안하게 볼때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 개가 안정대괴입니다. 안정대괴.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앉았을 때 무릎 이 앞에서 바라보면 삼각형의 구도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삼각형 구도를 취하고 손은 팔은 흔들리지 않게만 무릎 또는 허벅지 또는 배꼽 앞에다가 둡니다. 자, 곧게 서기 위해서는 가슴을 쫙 펴줍니다. 청양골이라고 그러죠. 뒤쪽 청양골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가슴을 펴지는 그러한 형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청양골을 민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 어깨선도 활짝 펴진 상태에서 기울이지 않게 수평이 되게 잡아줍니다. 다음은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가볍게 잡아당겨서 목을 바로 세웁니다. 자, 이때
눈은 네, 반쯤 감아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시선을 가볍게 떨어뜨린다. 네, 시선을 가볍게 떨어뜨려도 좋고, 네, 가볍게 살며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네, 감는다고 해서 졸게 되면 명상이 아닙니다. 네, 명상의 기본은 알아차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깨어 있는 알아차림의 최소의 노력만 들어간다면 가장 편한 자세, 특히 기본이 되는 호흡 명상의 경우에는 네, 호흡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호흡만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혀 끝은 가볍게 천장, 입천장으로 가되 윗니 뒤쪽 입천장에다가 가볍게 올려 놓습니다. 자, 그 외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의상은 편한 복장으로 입습니다. 허리띠라든지 몸이 조이는 이런 옷이나 물건은 풀어두고 네, 해서 몸을 평하게 네, 우리를 위해서 너무 24시간 수고만 하는 몸이잖아요. 네, 명상할 때라도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편해야 마음 또한 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게 네. 어떤 면에서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과 마음은 통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얼굴에 미소를 띄웠는데 마음이 찡그러질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찡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가벼운 미소를 띈 얼굴로 네, 마음을 다독거려 준다. 예, 마음은 평안하게. 네, 그래서 제가 몸은 상체는 곱게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무릎에 이르는 어깨를 거쳐 무릎에 이르는 선은 네, 삼각형 구도로 안정되게. 네,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게 이렇게 3개를 취합니다. 자, 명상은 알아차림입니다. 네, 알아차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배가 부르게 되면 네, 또는 지나치게 고프게 되면 신경이 분산되게 되겠죠. 네, 먹은 후에 바로 앉으면 졸리기도 합니다. 네, 가능하면 먹은 직후나 배가 고플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먹은 직후든 졸리든 자주 앉아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앉되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면 네, 또 주의나 신경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을 택하되 바람이 바로 닿는 곳은 조금 피해 앉는 것이 좋고요. 지나치게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것보다는 네, 적당한 중간 정도의 조도를 가진 환경이 좋습니다. 자, 그럼 명상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상은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 아닙니다. 네, 명상은 수시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알아차림이 요체입니다. 네, 달리 얘기를 하면 24시간 언제든지 네,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는 네, 요 훈련이다 보니까 시간이나 장소보다는 자주 수시로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측면에서 오늘날 현대 명상에서는 특정한 장소나 방법보다는 네, 설거지를 하다가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챙겨볼 수 있는 멈춤 그리고 여유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명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왕이면 이왕 마음 챙김하는 명상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건강에도 좋은 네 건강에도 좋은 방법을 택한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겠죠. 내에서 코호흡과 복식호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인들은 태어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코보다는 입으로 숨을 쉽니다. 예, 급하니까 숨을 입으로 들이마시고 또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만히 지켜보시면 숨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움직이는가를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네, 숨이 들어오는데 어깨가 올라가고 네, 가슴이 올라오고 오히려 배는 꺼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우리 몸에서 공기를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탱크는 어디일까요? 네, 배입니다. 네, 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기를 받아들여서 몸에 좋은 호흡법은 네, 단전호흡,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네, 가슴이나 어깨로 호흡을 하게 되면 네,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호흡은 복식호흡이다. 네, 횡경막을 중심으로 해서 숨을 들이마심에 따라서 배가 불러오고 숨을 내쉼에 따라서 배가 들어오는 복식호흡이 바람직한 건강호흡이고요. 자, 명상 가르치는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혼선을 빚고 있거나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권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코호흡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의학계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코에 왜 섬모가 있고 점액이 있을까요? 네, 인간의 몸은 오묘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나쁜 유해 물질이 코와 코로 들어와서 섬모와 점액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필터링, 예, 걸러지게 되죠. 네, 또 외기의 찬 공기가 또는 뜨거운 공기가 입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가슴에 몸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네, 온도 조절, 습도 조절, 불숨을 제거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건강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비공이라고 그러죠. 부비공. 네, 코 주위에 동굴이 4쌍의 동굴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 전문 의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깊은 연구를 하고 그에 따른 논문이나 사설을 많이 내고도 있는데요. 네, 부비공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나이트로닉 옥사이드, 네, 나이트로닉 옥사이드 산화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네,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만 복부호흡을 통해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네, 부비코호흡을 함을 통해 가지고 부비광에서 분출되는 산화질소의 90%가 부비광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비공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가 네,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네, 산소 공급이 훨씬 좋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호흡을 하는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건강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만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코로 숨을 쉬어야지, 배로 숨을 쉬어야지 하는 것 자체가 마음 평온이라든지 자연스러움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 중에는 코든 배든 의식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대. 평상시에 무의식을 통해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방법은 현대인들은
네, 의자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네, 의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꼭 앉지 않더라도 네, 의자에 앉았을 때 방법 또한 네, 좌식 방법과 유사합니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부분은 까치다리라고 하나요? 하이힐이나 높은 이 신발을 신게 되면 이렇게 뒤축이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여기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하이힐인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네, 바닥에 신발을 벗고 바닥에 네, 발바닥을 붙이고 네, 가는 무릎을 중심으로 9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네,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곧게 쓰고 편안하게 곧게 쓰기 위해서는 뒷방석을 네, 가부좌대와 마찬가지로 의자 뒤쪽에 두는 것이 좋고요. 네, 의자에 앉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명상을 위해서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도록 합니다. 네, 등받이에서부터 몸을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앞쪽으로 당겨서 네, 등이 등받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피하고 팔걸이가 없는 의자로 네, 우리가 가부좌로 앉았을 때와 가장 유사하게 손이 무릎 또는 허벅지 또는 배꼽 앞에 자연스럽게 내려와 자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앉는 방법, 네, 가부좌 세 가지, 결가부좌, 반가부좌, 그리고 평좌에 대해서 돌아봤고요. 자,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앉아서든 누워서든 걸어서든 어떤 자세에서든 말을 할 때든 말을 하지 아니할 때든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알아차림을 가져간다면 그것이 명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명상법 중에 하나가 걷기 명상, 네, 행선이 되겠습니다. 네, 걷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네, 곧바르게 곧게 쓴답니다. 네, 곧게 쓰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요. 걸을 때 무릎 아래 발목을 중심으로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네, 허벅지와 허리의 힘은 빼고 발목으로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네, 걸을 때 먼저 발을 들어 올려서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바닥에 닿는 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몸은 곧게 세우고 손은 네, 배꼽 위에 왼손 오른손을 올리는 차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너무 의도하고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걸음의 보폭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정도는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명상 알아차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곧게 11자로 쓰고 난 다음에 네, 오른발을 들고 내밀고 네, 닫고 내리는 내리고 닫는 요 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가되 항상 뒷 꿈치가 먼저 닿고 발가락이 닿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걷기 명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호흡 관찰이 기본입니다. 네, 걸음에 따라서 들숨인지 날숨인지를 알아차리면서 주목하고 갑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주의력이 좋아지면 네, 닿는 느낌, 네, 발을 든다, 네, 내민다, 내린다, 닿는다라는 느낌. 이것까지도 힘들게 되면 편하게 오른발 다음, 왼발 다음 해서 호흡과 네, 발이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요 방법이 걷기에 좋은 걷기 명상으로 권해드리는 좋은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걸을 때 앉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네, 시선은 멀리 두지 마시고 어느 한 물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볍게 떨어뜨립니다.

한 4그름, 5그름 정도 떨어뜨린 고 위치, 뭐 거리로는 한 2m 정도 되겠죠. 그것 또한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가볍게 눈을 떨어뜨린 자세에서 오른발, 왼발을 교체하면서 걸어간다. 그리고 들숨, 날숨을 느끼고 오른발, 왼발이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요게 걷기 명상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의 기본 자세,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몸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앉는 방법 세 가지, 결과부좌, 반가부좌, 평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의자에 앉는 방법, 그리고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언제 쓰든 할수 있는 걷기 명상법, 이렇게 간략하게 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음가짐,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 맡겨 두었다. 응당 어느 곳에도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구름처럼 해처럼 달처럼 그저 때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을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코앞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들숨, 날숨에 따라 가슴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느낌, 또는 아랫배가 올라왔다 꺼지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갑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에 끌려 들어가거나 생각을 통제하려거나 말을 나누려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표면에 그친 파도도 점점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고요하고 평온하듯이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 두면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평온한 마음을 통해 되찾은 행복에 감사하며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눕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4: 불교에서 다도는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였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의 차는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잇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한국 사찰의 다도가 정립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쪽으로 흘러 땅끝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두륜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여덟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대응사가 자리했죠. 창건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사는 한국 차문화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선사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대응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응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 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암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1: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 선사의 다선임의 사상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사의 배경은 와불 형상의 산세입니다. 자연이 빚은 부처죠. 일주문 뒤편에는 설림 교회 만화 도량, 즉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례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 승원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르감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응사는 주요 청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응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0: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응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유교와 호국 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표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을 한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습니다.
1: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0: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1000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0: 산지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

사연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력군의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록의 왕 임제로 23번째 시간입니다. 출간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예컨대 나는 옛날 대율의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또 경전과 논서를 찾기도 하였으나 뒤에 비로소 이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이며 드러내 보인 말일 뿐임을 알고 나서야 이윽고 일시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곧장 도를 찾고 선에 참여하였다. 그뒤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선화의 노선임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삿댐과 발음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서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출가한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출가한, 이제 스님은 뭐, 스님들 상대로 법문을 하니까 출간이라면 이랬는데 그냥 이 깨달음에 또는 뭐 해탈에 또는 불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네? 도는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건데 이거는 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완전히 갖춰져 있는 거고, 요걸 한번 이제 깨닫는 거지. 이걸 한번 자기가 확인을 하고 체험하는 요런 일이 이제 있는 거고, 이걸 뭐 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도라는 말은 이제 인도의 그 보리라고 하는 인도 말로 보디라고 하는 건데, 그 깨달음이란 뜻이거든. 그걸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도라고 번역한 거고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원래 여기는 당연히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름이 없지만 뭐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인 거고. 하여튼 요건 누구한테나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요걸 깨닫는 거예요. 요걸 한번 체험하고 요걸 확인하는 이런 것이고, 단지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모양도 아니고,

무슨 소리도 아니고 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죠? 어떤 그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분명하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요걸 깨닫는 거지. 요걸 이제 도라 하기도 하고 불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진여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름은 상관없고 실제는 이제 이거니까 실제는 바로 이거니까 요거를 요게 한번 그 우리가 뭐 흔히 그지 그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 자기 머리를 항상 달고 있어요. 자기 눈에 이제 안 보여서 그렇지. 자기 머리는 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요거를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고 확인하고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니면은 뭐 여기 뭐 계율이라든지 경전 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단체 생활에서 필요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 이그그 정도 계율을 지킬 정도였던 그런 뭐 도덕성이랄까 뭐 그런 정도가 뭐 필요하니까 말을 했겠지만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아니고 본질적인 건 그냥 이거고 이제 계율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어쨌든 그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겠지만은 깨달음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경전과 논서라고 하는 것은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이제 책이고 논서는 경전을 다시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 다 말이다 말이야 말.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이제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그런 뭐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말은 말인 것이 말이지 깨달음은 이거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해놨으니까 이제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달을 가리키는 뭐 손가락이다 그렇게 하는데 뭐 손가락은 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달을 가리키는 그 역할을 뭐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전 논서 역시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각자 자기에게 이렇게 명백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자기 본성이라 해도 좋고 자기 불성이라 해도 좋고 자기 마음이라 해도 좋고 뭐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걸 깨닫는 거예요. 요걸 깨닫는 거고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이게 와닿는 거지 딴거 없어요. 여기 한번 와닿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에서 벗어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옛날 계율을 마음에 두기도 하고 뭐이 출가 스님들은 뭐다 배우니까 경전과 논서를 찾기도 하였으나 뒤에 비로소 이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이며 드러내 보인 말일 뿐이다. 그냥 말일 뿐이더라 이거요. 말로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 말일 뿐임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일시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곧장 도를 찾고 선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뭐 불교를 공부하고 논서를 읽고 불교를 공부하고 뭐 계율을 잘 지켜서 뭐 불법을 뭐 이제 뭐 믿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어쨌든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아니고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이거라니까 이거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자기한테 언제든지 있는 거 요거 하나가 본질인 겁니다. 요걸 깨달으면 이제 일이 없어져요. 일이 없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거든.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그럼 뭐 생각 어디서 배운 지식 말, 생각, 이런 것밖에 없거든. 그건 뭐,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변화시켜 주질 않아요. 여기에 한번 통해야 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뭐 그대로, 물질 세계는 그대로겠지만, 정신 세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번, 여기에 그래 이게 이제 정신 세계라 세계는 이제 마음이

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건 여기 하면 통용이 돼. 일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아주 명백한 현실이에요, 이거는. 뭔가 현실인데, 이제 자기가 여기 한번 와닿아서 이렇게 실제, 이렇게 체험이 안 되면은 뭘 가지고 저러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응? 이게 한번 왔다, 이게.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이건 이제 현실이 돼버리고, 그럼 이 자리에서, 여기서는 그럼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우리의 번뇌는 전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도라고 이제 하고, 뭐 선이라고도 합니다. 선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뭐 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그 뭐, 이거는 원래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름을 제각각 그냥 붙이기도 하죠. 그리 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자서는 깨달아, 그래, 불교. 불일불교란 것은 불은 깨달음이란 말이고 교는 가르침이란 말이니까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면 불교를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깨달음이 뭐냐, 어떻게 깨닫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뭔지 그냥 말만 깨달음하고 들었지. 뭐 말은 뭐 공이다, 불이법이다, 중도다, 뭐 진여자성이라는 등뭐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그냥 말일 뿐인 거고 모르지 그거를. 그러니까 직접 이제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말만 있고. 체험은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은 생각이고, 생각은 우리 이제 분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는 이것과는, 여기는 말이 없고 생각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무슨 방법이 있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앉아 있다, 뭐 마음을 뭐한 곳에 집중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뭘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뭘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본래 우리가 타고난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래 타고난 본성은 뭘할 필요가 없어요. 타고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지만은, 타고난 것은 그냥 늘, 날때부터 늘 그대로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억지로 자기한테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 불성이라고 하고 본성, 뭐 자성, 뭐 법성 이렇게 이런 이거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늘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뭘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 있는 게 한번 문득 이렇게 확인만 되면 돼. 그러면 저절로 다 확인된다면은 뭐왜 나는 안 되느냐?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생각. 생각 속에 매여서 계속 뭐지? 어떻게 되는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이거는 꿈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 근데 자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전혀 관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바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 깨달음이 없는 유일한 이유는 생각에 무리들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본래 있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한번 극복하고, 생각을 항복시키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이 있거든. 중생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되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을 건 없다. 옛날부터 늘 많이 했던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분별심.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걸 벗어나면 되지. 그러면 부처

부처의 마음인 거지 따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게 얻어야 될건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우리가 뭘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아는 건다 생각이니까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이제 알수 없는 그런 벽에 이렇게 막히는 수밖에 없고, 그 자기가 뭐알 수가 없으니까 순지식을 찾아가서 그 가르침에 이제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안 되는 건 아니겠죠.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뒤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스승이 없거든. 혼자서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하여튼 몇년 동안, 7년, 8년 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래도 뭐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꼭 스승 필요하다 이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게 우리가 전혀 알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정말 어렵고, 그건 이제 이미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제 말을 한번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뒤 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이제 도를 보는 안목이 생기려면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 한번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걸 도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뭐를 도라고 하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있어야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 뵙고 이제 그 가르침을 듣고 도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 임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임제의 스승이 황벽인데 황벽한테 세 번인가 두드리고 맞고 깨달았거든. 불법이 뭡니까? 하고 가서 물었는데 황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주장 잘해가지고 두드리고 팼거든요. 그렇게 도망을 나왔다가 또 가서 또 물었는데 또 두드리고 패. 도망 나와. 수자의 권유를 물으러 갔었는데 수자한테 가서 막 불평을 말하거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때렸느냐고. 이러니까 수자가 3세번이다. 한번더 가라. 이래가지고. 한번더 갔어. 또 맞았어. 그 뿔이 나가지고 이제 나 여기 안 있을랍니다 하고 짐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래 이제 갈때 수자가 임제한테 네가 그래도 여기 몇년 공부했는데 그 떠나려면 인사나 드리고 가라. 그래 이제 황벽한테 가서 인사를 하니까 그래 어디로 가노?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갈 데도 없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여기 안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갈 데가 없으면은 그저 어디 가면은 대우선사 한 분이 있는데 그내 도반인데 그 그리 가라. 그 이제 거기 가가지고 찾아가니까 그 대우란 분이 혼자서 암자에 살고 있는데 그니 어디서 왔노? 황백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왔느냐? 이러니까 그 얘기를 했죠. 불법이 뭔지를 물었는데 대답은 안 하고 두들기 패기만 했는데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투덜투덜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는 그 대우선사가 거기서 이제 뭐라 하잖아요. 이렇게 아둔한 놈이 있나? 황백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데 여기 와서 네가 그런 소리 해가 되겠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가 딱 깨달았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도라는 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너들이 패는 것만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건 없지. 네. 분명하게 자기한테 있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이제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게 모르니까 왜 패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서 가져오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 예. 그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번 해야, 원래, 그리고 이게 생각 벗어나서 이게 또 이렇게 와 닿으면은, 금방 오래지 않아서, 바로 뭐알 수는 없지만, 오래지 않아서,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하는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그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건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나죠. 이게. 왜, 아니, 이게 없을 수가 없어. 누구한테든지. 다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우리가 육식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있어, 누구한테나.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식을 가지고 알수 있는 그것만 쳐다보고 살거든. 그게 생각이거든. 눈에 보이는 게뭐 저게 무슨 색깔이고 무슨 모양이냐, 무슨 귀에 들리는 거, 무슨 소리냐, 무슨 냄새냐, 무슨 맛이냐, 무슨 느낌이냐, 뭐 생각으로 뭐 어떤 거냐 하고 이해를 하고. 이게 전부 분별 세계고 생각 세계거든. 예. 여기만 살고 있으니까 이걸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거를 막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육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뭐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어떤 그런 분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다 누구한테나 있는 거거든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늘 있는 거고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사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그런 색깔 소리 냄새 맛 생각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그걸 허망하다고 하거든 무상하고 더덥고 허망하다 이거는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냥 늘 그대로 있는 거지 늘 한결같아 여야하다고 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한번 요거라 요거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생각이 아닌 이거를 보는 안목이 딱 생길 때는 이건 이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안목이 딱그 체험이라는 게 이제 이 안목이 열리는 건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안목이 한번 열려야 이제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진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천하의 노선인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천하의 노선인들이라는 게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법문하는 그런 분들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이런 진실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알아보게 되었다. 삿된가 발음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서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그렇죠.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타고난 거지만은, 우리가 타고난 거지만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분별만 해. 눈으로 뭘 보고 저게 뭐가 있노? 하고 뭐. 귀로 듣고 저게 무슨 소리고, 엄마 소리가, 아빠 소리가, 뭐새 소리냐. 이런 식으로 육식 쪽으로, 분별하는 쪽으로만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왔지. 이거는, 있어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본래 타고난 본성이라 하더라도 다시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깨달아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여거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은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은 즉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은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은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이 바람에 임재가 맨날, 아이고, 임재의 말씀은 부처 만나면 부처 죽이고 조사 만나면 조사 죽이라 가더라 하고,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나서 죽이라 하는 이말 뜻이

이제 잘못 알면은 이제 그 오히려 공부를 망칠 수도 있어요. 스님들이 그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은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하는 거는 이제 품비를 따라다니지 말고 맞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다 분별인 거고 또 보고 듣는 게다 분별인데 분별심에 속지 말고 그런데 그 분별심은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이 말은 자기의 분별심에 속지 말고 이 말입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라. 근데 이제 말이 이제 요래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은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생각을 죽인다. 뭐 분별이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분별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억지로 조작을 하는 거죠. 예. 우리 불법이라는 우리 불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불이법입니다. 불이법. 불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벗어난다 그러는데 그러면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다니까 그럼 생각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하고 돌부처처럼 그만.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탁 죽여서 못 일어나게 하고, 분별이 일어나면 분별을 탁 죽여서 못 일어나게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생각이 없고 분별이 없이 돌부처처럼 죽은 사람처럼 그 가만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불이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반신경에도 나오다시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하듯이 색이라고 하는 뭐가 분별되는 게 있는데 공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는데 색이라고 하는 무슨 분별되는 게 있고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는 거고 분별이 없는데 분별을 하는 이걸 불이법이라.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게 바른 법인 거지. 생각이 다 망상이니까 생각을 그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가 취사 선택하는 식으로 돼 가지고 입법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있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그걸 입법이라 그러거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런 식으로. 근데 불입법은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뭐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법에 통하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죽여라. 이러면은 그거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잖아.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잖아. 버리는 거. 생각을 버리는 거잖아요. 생각을 버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뭐랄까,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불이법이 되질 않고, 뭔가, 이제, 억지가 돼가지고, 이상한 막 경험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막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막 얘기를 다 해. 이상한 체험을 하고, 막, 별의별 이상한, 왜 그러느냐. 마음에다가 억지로 막그 압력을 가하니까 부자연스럽게 그뭐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깨달음에서는 아무것도 이상한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막 이상하고 신기한 그런 현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 우리가 타고난 본성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막 이상하고 신기하고 무슨 저 초자연적인 일 같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바른 공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타고난 본성이 그대로 발휘되는 건데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고 전혀 뭐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다만 이제 이 불의 중도라는 거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냥 그런 안목이 저절로 생기는 거고 거기에 적용을 해가는 것이지 뭐알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인지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건알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 말은 부처를 만난다 이 말은 부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부처라는 생각을 하지만 부처가 없고 조사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사가 없고 나안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안이 없고 부모를 보고 뭐 부모를 만나고 부모를 보고 뭐 부모라는 생각을 하지만 부모라는 게 없고 이런 말이거든 이게. 만나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말은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 이게. 그 반지식에 나오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제 불이법이 되는 거고, 이런 불이법은 우리가 뭘 수행을 하고 조작을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이거나 없애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이제 생각을 하고 분별하는 이 법이란 거 분명히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런 데서 이제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꽉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자기 생각일 뿐인 거고. 이제, 그런 걸 또, 그런 정도의 또그 감각은 있어야 돼. 내가 아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이건 법이 아니다. 그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공부를 엉터리를 안 합니다. 자기가 알겠다 하고 이러면은 그건 망상이에요. 분별심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알수 없는 거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알겠다 이런 거구나 하면은 그건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를 자기가 알고 있다면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럼 뭐꽉 막히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기서 분별심은 이제 힘을 쓸 수가 없고 분별심이라는 게 이건 뭐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아는 게 분별심인데 그렇게 아는 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아는 것이 힘을 쓸 수가 없어지면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게 꽉 막히는 거죠. 그렇게 꽉 막혀 있다가 저절로 때가 되면은 저절로 이런 이제 안목이 생겨요. 이거는 뭐 저절로 되는 것이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이걸 깨닫고 싶어. 도가 뭐냐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이해하고 아는 건 아니다. 그럼 저게 뭘까? 그럼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을 어떻게 해? 그건 모르는 거지. 그렇게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이제 있다 보면은 어쨌든 거기 우리가 그참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모르지만은 나는 이걸 꼭 깨닫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런 체험이 되고 이런 안목이 생겨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는데 저절로 된다 해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라. 저절로 돼야 이게 진짜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자기가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무위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불법은 무위법이에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절로 되고 나중에 이제 안목이 생기면 이런 말이 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하는 게뭐 부처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저절로 분별해서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은 불이 중도에 안목이 저절로 생겨요. 모든 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라는 생각을 해도 이제 부처가 없고 그뿐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이유를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예, 그냥 자기한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이제 그런 세상의 실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세계 실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는 건 아니고 직접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이런 안목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이 공부입니다. 그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이라 이 말은 죽이라는 게 아니라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고 생기도 생기는 게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서 자유자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걸릴 게 없고 얽매일 게 없죠.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하여튼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릴 게 없지. 맡길 게 없고. 그게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게 없고. 우리가 중생들한테는 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삼업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중생은 자기가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게 있고 말하면 말하는 게 있고 행동하면 행동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딱 걸려버려요. 그 걸리고 매여버리죠. 그게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가 좀뭐 금방은 잘 모르고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깊어져야 되고 힘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공부 좀더 깊어지고 힘을 얻게 되면은 뭘 하더라도 뭐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더라도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는데 생각도 없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하는데 말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장이라는 게 없죠. 업이 있으려면은 그게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서 딱 그걸 걸려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는데, 뭐. 걸릴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업장 소멸은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체험을 하면은 여기서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멸되는 거지. 무슨 업장이란 게 따로 어딘가에 뭐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그놈을 내가 없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해탈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이나 분별에 다 매여 사니까 그게 업입니다. 근데 그 매여 살다가 그 매여 사는 것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는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해도 뭐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벗어난다 해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해탈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뭐든지 해요. 뭐든지 왜냐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다 있으니까 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도 하고 뭐 몸이 있으니까 느끼기도 하고 뭐다 해. 말도 하고. 근데 똑같이 사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항상.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늘뭐 텅텅 비고 뭐 깨끗하다고 할까 늘 보면 아무 일이 없고 그러니까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다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얽매이지 않다 이제 이게 물론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신적인 면에서 육체는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뭐 육체는 뭐 육체는 육체도 육체도 우리는 육체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보면은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생각 분별을 벗어나면 육체도 더 이상 별로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뭐 집착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공이란 말을 쓰는 건데, 뭐 무일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본래 아무런 것도 없다 이거 본래 뭐 일몰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다고 뭐 공이라고 하기도 이제 말을 뭐 그렇게 또 방편으로 억지로 말을 했지만은 본인은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일이 없는 겁니다.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그 해탈이 이제 곧 깨달음이고 열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막 걸림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곳곳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로서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는 자는 아직 없었다.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을 제대로 해탈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모조리 물리쳐 버린다. 손위에서 나타나면 손위에서 물리치고 입속에서 나타나면 입속에서 물리치고 눈 속에서 나타나면 눈 속에서 물리친다. 홀로 벗어나 나타난 자는 아직 한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 모두가 저옛 사람들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경지를 숭상할 뿐이로구나. 현재 물리친다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끔씩 그 질문하는 질문 중에 생각이 확 일어나거나 분노가 확 일어나거나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욕심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 그 질문은 이제 뭘 몰라서 질문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야 내가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내가 없고 상대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욕망이나 기분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그걸 상대로 싸워봤자 해결 안 돼. 내 생각을 내가 없앨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욕망을 내가 없앨 수 있느냐? 억지로 잠시 누를 수 있겠지만은 그 해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은 먼저 이게 통해야 돼. 분별에서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런 해탈 체험이 있으면은 내가 없고 상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다 저절로 해결이 싹 돼버린다고.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무슨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질문할 때 제가 늘 답변 드리는 게 공부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게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공부를 잘 하시면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그게 좀 힘을 가지면은 다 저절로 할 일이 없어지고 막다 해결이 돼 저절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거든. 그거밖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게 통해 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나라고 할게 없고 뭐 세상이라고 할게 없어요. 내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할 일이 없는 거고 저절로 해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해탈이고 자유자재함이고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불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0: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BTN 투어와 만일 연불 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군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탑을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희망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글자 여러분, 뵙기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삼계육도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예불 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러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상계에 욕계새끼 무새끼하고 지옥아기 축생 인간소라 축생 세계를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삼계를 알고 새벽 예불 때 사시마지 때 저녁 예불 때 공양 올릴 때 상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상계육도윤회라는 제목 하에서 상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계육도윤회, 삼계육도윤회, 육계, 세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한다.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이 삼계입니다. 윤회하는 세상이 삼계다. 그래서 육계, 세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악처와 선처, 죽어서 윤회하는 좋은 곳과 나쁜 곳이 31종이 있는데, 31종의 곳을 윤회하는 세상을 삼계라고 한다. 삼계는 31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는 31가지 세상으로 윤회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우리가 조성역을 할때 매일같이 놓치지 않는 처음에 나오는 삼계도사, 이 삼계를 알고 우리가 예불을 하자는 거예요. 삼계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윤회 얘기를 하면서 삼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끄집어냈습니다. 삼계를 도자는 이끌 도자예요. 길 도자에다가 이렇게 이끌어준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교화해서 이끌어주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교화하는 스승, 사생자부, 테란수파, 태로 태어나고 난

로테 나 다야란 알로 태어나고 습해서 태어나고 화생으로 태어나는 사종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죠. 사생에 욕계 세계 무색계에 태란수파에 사생에 자비로운 아버지 자비 사생자부 시아본사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신 기명예 지극한 종속으로 목숨을 다해서 귀명예 의지하고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경드립니다. 지신기명예 마지를 안 올렸을 때는 지신기명예 마지를 올리고 나서는 지신정예 공양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안 올렸으면 지신기명예 예도례자만 쓰면 되고 다시 한번 욕계세계 무색계를 3계라고 한다는 걸 짚어주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삼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3계를 이끌어주는 교화하시는 모든 중생들을 선처로 이끌어주시는 대란수파의 자비스러운 아버지인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신기명예 하옵니다. 나는 말씀입니다. 육도,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를 윤회를 한다. 중생들은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이 여섯 가지 세계가 미혹한 세계가 있는데 그 길을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육치라고도 합니다. 육도라고도 하고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을 육도라고도 하고 육치라고도 하고 중생 업에 따라 여섯 군데로 윤회를 하는데 미혹하기 때문에 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하지 않으면 미혹하지 않으면 윤회하지 않고 극락세계에 가고 윤회하더라도 인간 세계, 천생 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옥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을 육치라고도 하고 육도라고 한다. 여섯 군데를 윤회를 한다. 삼선도 죽어서 윤회하는데 좋은 데 가는 곳을 천상 인간 수라라고 그런다. 사막도 세 가지 나쁜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옥 세계, 아귀 세계, 축생, 중생 세계, 짐승 세계, 축생이라고 합니다. 날짐승 등 여러 가지 축생, 지옥의 축생은 사막도다, 나쁜 곳이다라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구류 중생이 나와요. 자, 중생을 우리는 사생자부 테란수파만 얘기를 해요. 난으로 태어나는 중생, 태로 태어나는 중생, 습에서 태어나는 중생, 변화에서 태어나는 중생을 사생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에 가서는 구류 중생을 부처님은 제도하신다. 일체 중생 지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세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이 무여 열반이니라.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구류 중생 아홉 가지 중생 태란습화, 그 다음에 유색, 무색, 색이 있는 거, 색이 없는 거, 유상, 무상, 생각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약비유상, 약비무상, 생각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거, 아홉 가지예요. 금강경에 나오기를 일체 중생지류, 일체 중생지류가 아홉 중생이 있어. 지금 얘기한 아홉 중생을 악의 영이 무여 열반한다.
악의 영입, 무여 열반한다. 구류 중생을 내가 다 영입한다. 무여 열반에, 그러니까 서가미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인간 세계만 구제할 게 아니라, 구제한 게 아니라 구류 중생을 전부 다 구제하러 오셨다라는 말씀. 거기를 악의 영입, 무여열반. 영입할 때 사람들을 영입한다. 좋은 사람을 우리 표현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들여오는 걸 영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무여열반. 그냥 뭐, 완전히 반열반. 108번뇌가 완전히 끊어져서 멸징징이 간자리까지 가는데 영입하는데 내가 다 교화하리라. 이 땅에 부처님은 그런 원을 세우고 오셨고, 그런 원을 세우신 분은 부처님 되신 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우리는 불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양무색, 양무사, 양무상, 색도 있는 거, 색이 없는 거, 생각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이런 거 구류 중생인데, 이산현선사 발언문에 보면은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이다. 일체 종지 이루어지라니 유정들도 무정들도려 우리는 중생이라면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자라나는 게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산현사 발언 보면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테란수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생 무색 유상 무상 약비유상 약비무상을 구류 중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들도 무정들도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한 지금 1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BTN에서 한 5, 6년 동안 모아놓은 사인펜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사인펜을 쓰고서 다쓴 거니까 그냥 버렸어요. 뭐 날려버린다고 할까요? 그냥 아무 쓴말이 없어. 이제 안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강의 준비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이 사인펜을 갖다가 이렇게 막다 썼다고 날려버리다니. 그래가지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서, 사인펜이. 모으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 5, 6년 모은 게 쌀푸대로 하나예요. 쌀푸대로. 모아놔요, 그냥. 그것을. 고마워서. 그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유정들도 무정들도 설법하는 걸 스님들이 우리 저 불교 뭐 교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강의하는 것을 유정설법 그럽니다. 유정설법 입으로 부처님 말씀 이렇게 알아듣게 강의하는 걸. 근데 무정설법 있어요. 이게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했듯이. 소동파, 중국의 유명한 소동파가 무정설법 얘기를 하세요. 왜냐?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만 법문인 줄 알았더니, 산에 갔더니, 시냇 개울, 그 산에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이더라. 관음의 묘음이더라. 새 소리가 부처님 설법 소리더라. 바람 소리가 부처님 설법 소리더라. 말을 해서 꼭 법문이 아니라 스님들이 입장을 들고 딱 앉아 있어도 그대로 말 한마디 개구주착이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설법 잘못하면 입을 벌, 개구주착, 입을 연즉 어긋나요. 그래서 앉아만 계셔도 그냥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더라. 이게 무정설법이요. 시냇물 소리, 새 우는 소리, 계곡 물 내려가는 소리, 바람 소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류 중생 할때 약유색, 양무색, 약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약비유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제가 지금 사인펜 말씀도 해드린 이유가 다 썼다고, 무정물이잖아요. 다 썼기 때문에 감각이 없잖아요. 생명에 숨 쉬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고맙게 한 것이라 함부로 버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욕기 새끼의 무새끼를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알면은 인간 몸 받았을 때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수행 정진해서 악처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지옥아귀 축생에는 윤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3계를 다 알고 나면, 욕기 새끼 무새끼, 지옥아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 하면은 이걸 아는 불자님들은 3계를 알면 인간 몸 받았을 때 수행 정진하여 악취에는 가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엄염불 할때 빼놓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삼계유여 급정염, 그 다음에 백천만거의 영미진, 차신부량 금생도, 갱대 하생, 도, 사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계를 이해하면은 금생에 사람 몸 받았을 때 사람 몸 받았을 때 수행해서 정진해서 부처님 말씀 실천해서 지옥아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 윤회하지 않겠다. 그래도 천상 인간으로 가는 건 좋지만 지옥아귀 축생 나쁜 곳엔 떨어지지 않겠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는 욕계 새끼 부새끼 3계 유리 윤회하는 걸 이렇게 이제 장 이렇게 계속으로 쓴 건데, 3계가 우리가 윤회하는 것이 욕계 새끼 부새끼 윤회하는 것이 급정륜이다. 물길 급자거든요. 두레박이 물을 터올리고 비우고 퍼올리고 들이고, 두레박이가 밑으로 우물에 들어갔다. 물 떠올리고 하는 것과 똑같다. 물 긷는 것과 똑같다. 다람쥐 쳇바퀴 보는 거하고 똑같아. 도로에 있는 물 긷는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루 종일 물 붓고 벗어 붓고 또 오고 왔다 가는 거고 똑같다. 3계 윤회는 거 유회는 같다. 같을요자 같을요자. 백천만겁 그렇게 하기를 두레백처럼 3계를 윤회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백천만겁 동안에 티끌 같은 세상을 지내고 살았다. 고생하고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에서 두레박에 물 길는 것처럼 그 많은 많은 백천만겁의 세월을 설것 같이 거기를 지내서 윤회를 받고 살았다. 차신부량 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향해서 제도하지 않으면 금생에, 이 몸을 금생에 인간 몸 받았을 때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하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는가? 다시 기다릴 때자. 어떤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오리라. 응? 사람 몸 받기가 여러분은 쉬운 걸로 알지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 맹구우목이라 눈멍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눈멍 거북이가 바다에다가 구멍 뚫린 널빤지 하나를 던졌는데 자 거북이 목이 들어올다 나갈 정도만 구멍이 하나 뚫린 걸 바다에 던져놨는데
100년마다 한번 올라오는 물 위에 올라오는

거북이가 그 구멍 뚫린데 이렇게 목을 내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인간 몸 밖이가. 그래서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얻기 어렵고, 예?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 우리 불자님들은 사람 몸을 받았고,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80, 90대에서 힘없을 때 공부를 하지 말고, 젊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살도록 노력하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맹구우목,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계 윤회는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천상세계, 28전세계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육안으로 심리밖에 돼도 두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상계 윤회를 욕계 새끼 부새끼 윤회한다는 걸 육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가보지도 안 했는데 너 가봤냐? 다음 생 있다 없다. 다음 생 있는 건 네가 가봤냐? 이건 두 눈의 의식의 세계에서의 판단. 반야공 사상에서는 그렇게 눈을 감고도 천리를 볼수 있는 안이 지혜의 눈이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욕계 새끼 무새끼가 어디가 있어? 지옥아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 어디가 있어?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은 지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욕계 새끼 무새끼는 내 마음 안에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계 윤회하는 걸. 육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의식 세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생의 지혜 반야의 안목을 가지고 보라는 거. 그게 정견이고 여실지견 하는 것이다. 많은 경전에서 대승경전, 초기경전, 천사경, 아비담마, 보살, 스님들의 논서에 자세히 욕계 새끼 부새끼 천상 육도 윤회하는 것이 많이 언급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비담마라는 말이 좀 생소한 말이 나왔는데 아비담마 구사론, 아비담마 불교 시대가 있었는데 부처님 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 불교 지혜 학자들이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부처님 말씀을 주석을 붙이는 거. 부처님 말씀이야 논문을 쓰는 건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해서 분열이 됐다. 21개 분파라 있어서 부처님의 아비담마 불교는 분열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저는 아비담마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이 많은 분들의 연구와 주석수와 논문에 의해서 불교가 더 발전했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비담마란 말은 불교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사다. 부파불교 시대에 부처님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갈라졌다 하고 오시면은 좀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계의 여섯 가지 천상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욕계는 우리 5대영 6대주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육심의 세계에는 여섯 가지의 사바 세계 육지와 5대영 6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 그 천상 세계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섯 가지 욕계 여섯 가지.
그래서 상계는

욕기 새끼 부새끼는 악초와 선처가 있다. 지옥아이 축생은 나쁜 곳이고 괴로운 곳이고 천상 수라 인간 세계는 좋은 곳이다. 욕계 악처는 지옥 축생, 악의 세계 아수라 네 가지를 수라도 좋은 곳으로 안 보고 아수라장 할때안 좋은 뜻에서 네 가지 세상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욕계 악자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옥 축생한 게 아수라를 이야기한다. 욕계의 좋은 곳을 얘기하는데 인간계와 욕계 천상계의 욕계의 천상계는 아까 얘기했는데 오대육대주만 욕계가 아니라 천상계도 여섯 가지 세상 있어요. 육욕천, 육욕천이라고 그러지. 하고 욕심욕자. 그래서 인간계하고 욕계 천상 여섯 가지 세상. 그다음에 색계의 무색계에는 악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계에는 선처가 있다. 그래서 색계 16가지 세상, 무색계 4가지 세상,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 31가지 세상이 있다. 우리가 31군데로 자기 업대로 윤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만 육도 윤회하게 하는 게 아니라 31가지 곳으로 윤회를 하고 있다. 31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나와요. 욕계 악처, 지옥, 아귀, 축생, 지옥, 지금 제가 말씀 빨리 할게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의 네 군데, 인간 한 군데, 욕계 천상계 여섯 군데, 그 다음에 색계에 16가지 세상이 있다. 뒤에 나와 설명해 드릴게요. 색계에 16가지 세상이 있다. 무색계에 4가지 세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래. 4 플러스 1 플러스 6 플러스 16 플러스 4 하면은 31이 나와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또 전개하면은 31가지 세상으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씀. 욕계가 나오네요. 욕계, 색계, 무색계 설명할 건데, 욕계, 욕심의 세계,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부터 천상 세계까지, 천상 세계에 육욕천이 있다. 욕계의 육욕천이라고도 하고요. 제일 먼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활악천, 타화자재천 그렇습니다. 사왕천은 하늘의 세계 사왕천은 제일 밑에 있는 세상인데 큰 절마다 보면은 일주문이 있어요. 천왕문이 있고 거기에 4대 천왕을 모셔놨거든요. 동서남북. 그것이 천왕 세계를 그 천왕문이나 일주문에 그걸 조성해 놓은 거예요. 사왕천은. 그다음에 도리천은 제석천왕이 계신 곳인데 33천, 도리천은 33천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야마천, 도솔천은 서광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계셨고 활악천, 타화자재천 해서 천생육욕천은 여섯 군데가 있다. 그래서 천상세계 간다는 건 여섯 군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륵보살도 앞으로 오실 보살도 도솔천에 계세요, 지금. 도 닦고 있어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교화하러 내려오시려고. 그리고 28천이 나오는데,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하늘세계를 총칭하면 28천이 나온다. 28천이 나온다. 욕계는 6천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재천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욕계, 색계, 무색계에 전부 더하니까 31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욕계에는 28천이 있어. 응? 3계 재천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총칭을 얘기하는 건데 28천이 나오는데 28천은 지금 설명할 거예요. 28천이 나와서 얘기인데 종을, 우리가 대종 큰 절마다 종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 예불할 때
이시 28번을 쳐요. 저녁에 33번을 종을 친다고요. 종을. 그런데 종을 치는 이유가 28천, 새벽에 28번 치는 이유는 욕계의 삼계의 제천에 28전을 연이 열려라. 하늘의 문이 열려라. 내 소원이 하늘 끝까지 다

열이라고 친다. 저녁에 33번 치는 이유는 제석천왕이 계신 도리천에 33천이 있기 때문에 치는 것이다. 33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중국의 선원청규 보면은 조성 예불할 때 똑같이 108번, 아침에도 108번 대종을 치는데 저녁에도 108번.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은 아침에 새벽에 108번, 저녁에 108번을 친다. 이 종치는 숫자, 아침에 28번 치는 이유, 요깨새끼 무새끼의 28천이 열려라. 그래서 28번 친다. 제아의 종이 33번 치는 이유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33천이 열려라. 그래서 33번을 친다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 18천, 무색개 4천이 이제 6개를 얘기하는데,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3개를 끊임없이 떠돌게 돼요. 아라하니, 멸진적, 108번 내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3계 6도 윤회는 끊임없이 떠돌게 된다. 부처님 경전에는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다물보다 많다. 참, 전율이 오죠.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여러분들은 평생, 80평생, 90평생 살면서 눈물 바다, 고통의 바다, 근심 걱정의 바다,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보다 많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 지금 많이 사신 분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여곡절 많은 고해에서 헤매고 살았나. 그래도 지금 살아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볼수 있어 다행이지, 감사할 일이지. 사후에 다시 태어날 때는 31곳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난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31가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개 맞추고 3개. 6개, 3개, 무색개, 3개. 3개 중에 하나인데, 6개보다 단한 단계 위에 있으며 탐진치 삼독과 오욕락은 사라졌어. 탐진치 삼독의 오욕락에, 재색신명소 오욕락은 사라졌으나 아직 무색계와 같이 완전히 물질을 떠난, 색을 떠난, 물질에 대한 상에 대한 집착이 떠난 순정신적인 것이 되지 못한 중간의 물적인 세계라 색계라고 한다. 조금 남아있다. 물질, 물리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세계. 사선 18천으로 나온다. 색계는 좋은 곳인데 18천으로 나눈다. 세계의 18천, 세계의 하늘 세계입니다. 초선천의 세 군데, 범중천, 보포천, 대범천, 이선천의 세 군데,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런 그런 세계 있다는 것만 아세요. 삼선천의 세 개, 소경천, 무량정천, 변정천이 있다. 사선천의 구천이 있는데,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무상천, 변전천, 무열천, 현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이 있다.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제 천상세계. 지옥 아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세계 얘기할 때. 무색계, 색계 위에 있는 세계, 물질을 여인 순정신적인 존재만 존재하는 세계. 색계가 물질에 얽매여 자유를 얻지 못함으로 자유로운 본체계, 현상계는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집착해서 거기는 괴로움이 따라 무색계로 가면은 형색은 없고 수상행시에 사온 정신적인 것만 있다. 그 다음에 무색계는 자주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 비상, 비상처정이 사천이 있다. 그래서 그 하늘 세계가 그렇게 28전
제석천왕이 있는 도리천에 33천

이 하늘 세계는 28천이 있다고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삼도 지옥을 얘기합니다. 육도 윤회에서 지금 욕계 세계 무색계 하고 그 다음에 지옥 세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죽어서 아미타불이 광명의 깃발 들고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응?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비가 오는 밤에 만행일차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철커덕 철커덕하고 예? 캄캄한 밤을 헤매서 너는 여기서 내리고 너는 여기서 내려 너는 여기서 내려 제 많은 중생들이 갈수 있는 천막도 나쁜 곳 거기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못 만났으면 할수 없지만 부처님 법을 만난 이상 거기는 가지 말자 지옥 부사론의 세천보살이 소승론서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이 그러죠 거기에 나온 지옥 세계를 말씀드릴게요 구사론에 나온 얘기 남선부처 사바세계 아래로 2만 유순을 지나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아래로 2만 유순 아주 긴 곳을 지나서 무간지옥 아비무간지옥 층층으로 동활지옥 흑승지옥 종합지옥 귀환지옥 대귀환지옥,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무간지옥, 대지옥 여덟 곳, 팔열지옥 해서 지옥은 163곳이 있다. 지옥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구사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사경의 중일한경에도 나온다. 천사라는 얘기는 뭐 천사가 이제 기독교 용어로 알고 있는데 염라대왕의 사자, 시자예요, 천사가. 불교에서 따온 천사예요. 천사경에는데 죽음을 다루는 감옥 천사, 죽음을 다루는 거. 야마천의 심부름꾼 천사. 그래서 천사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저승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곱게 축생 세계냐, 짐승 세계예요. 네? 중생, 축생은 곱게 서서 걷질 못해, 사람처럼. 네 발로 걷거나 그냥 움직이는 존재, 기거나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성보 사물이 있는데 절에 가면 큰 절에 특히 여덟 가지 성보 사물이 있는데 범종 종을 치는 이유는 지옥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다. 북을 치 벗고 북을 치는 이유는 축생들 가죽을 벗겨서 만들잖아요 소가죽. 북은 가죽이에요, 가죽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벗겨서 하기 때문에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축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북을 친다. 목원은 붕어 모양으로, 고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목원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붕어 모양이라 바다 고기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에 사는 고기들을 제도하는 것에 친다. 운판. 운판은 쇠로 됐는데 구름처럼 돼 있어요. 구름 문자. 그래서 운판이라는데 구름처럼 생긴 판. 그건 날짐승들, 하늘을 나르는 날짐승들을 제조해 친다. 아수라, 이제. 인도 리그베다 시대의 신은 최고신이다. 아수라라는 건 인도 리그베다 시대, 브라만 세계, 우파니샤트에서 그런 베다 신앙, 신 성전에서 나오는 아수라는 최고의 신인데, 후대의 악마를 의미한다. 근데 불교에서 육도의 하나로 수라라고 한다. 아수라. 그 모습이 인간도 아니고 천인도 아니다. 아수라장이 됐다. 참혹한 현장을 얘기할 때 아수라장이 됐다. 인도의 서사시의 마하바라타에는 비슈누신 원반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걸로 아수라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아수라장이라고 하고 싸움터라고도 하고 눈 뜨고 볼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다. 아기들의 한 종류 아수라. 일부 경에는 지옥아의 축생 아수라 사악처라 하지 않고 지옥 축생 아기의 사막처라 하기도 한다는 건 수라 세계는 그래도 좋은 곳이라고도 얘기해서 삼처, 좋은 삼선처라고 그래요. 아수라는 아기와 같이 항상 금지리고 목말라 한다. 아기 아수라라고 부르는 것이 경에서는 깐까 깐치까에 아수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큰 능력.

을 지닌 땅의 신 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천신들로 공덕이 아주 악한 천신들로 아수라 영역에 들어간다. 큰 능력을 지닌 땅의 신 등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육도윤회의 설명인데, 다음에 이제 그 아기 세계,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그 3계 육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도움이 유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계도사 사생자부 할 때, 뭔가 하늘 세계, 천상 세계 모두 28전 세계를 다 아르고, 지옥의 추세 인간 소라 청상 육도 윤회하는 곳을 다 아우르는 곳. 예?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을 부처님은 제도한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류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 땅에 오셔서 45년 동안 말씀하셨다. 그래서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 했듯이 부처님은 인간만 구원으로 온게 아니라 그 28천의 33천인 모든 좋은 곳, 나쁜 곳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는 부처님.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못한 거, 아기 세계 등등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제 강의에 오늘 또 신행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대리수 060-800에 7000번을 공들여 누리셔서 삶의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공덕의 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0: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안녕하세요. 문영입니다. 오늘부터 12번 12강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큰 주제로 오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세상은 환상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불교에서 그럼 부처님께서 정말 세상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제가 이제 출가하고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 같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신도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12강 강의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로 있고요. 그리고 불교 관련돼서 문화재 쪽으로 불교 문화재 역사 문화 이쪽으로 이제 학위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불교에 관해서 포교를 중심으로 한 10년 넘게 그래서 포교 쪽으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해왔고 해오면서 우리 불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포교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도 제가 공부했던 불교하고 한 20년 전에 신도분들이 말씀하시는 불교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법문을 했는데 신도분들이 저한테 스님 처음 들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불교 공부를 해보죠 하면서 이제 포교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불교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불교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차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가장 중심에 놓을 것이 암경을 중심으로 놓을 거예요. 암경이 뭔지는 다 아시죠? 암경은 법의 항아리다. 그런 의미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법을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모아놓은 겁니다. 암경은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음의 말씀까지 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암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강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뭐냐 하면 암 8년을 공부해야 되고 유식 3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전통이거든요. 저기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밀교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말씀 공부를 먼저 하고 몇십 년간 하고 수행을 해야 돼라는 것이 불교의 전통이라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근거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수행이 먼저가 되면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부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수행하면서 내가 수행을 몇십 년 했어. 아니면 나 교수야. 아니면 나 심리학자야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과 내가 체험한 것으로 불교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교가 이단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곡해가 되고 잘못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이야기들도 많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경전을 놓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주제가 이 환상이 부처님께서 세상은 환상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금강경의 이제 32품 맨 마지막에 세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렇게 이슬과 같고 쫙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세상은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그것을 말씀드릴 건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암경에 보면 우리 불제자분들에겐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셔요. 재산을 많이 벌고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소유해야 된다.

많이 소유해야 된다. 이 많이라는 건좀 그렇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면서 현실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한게 뭐냐 하면 우리 출가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려놔, 다 버려. 이것이 일반 신도분들께도 강조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우리 출가자에게는 이 얘기하시고 제가자 신도분들에게는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 다른 이야기 한 거야? 그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핵심은 집착이라는 것에 가래라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현실 삶을 탁 뛰어넘어서 출가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말씀 또한 집착을 버려가 중심으로 우리는 현실 상황이 다 버리고 왔으니까 다 내려놔. 이것이 강조가 된 거고. 일반 제과자분들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집착해서 괴롭지 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법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과자분들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 출가자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다르다라고 볼수 있지만 핵심은 같은 거죠. 삶이. 제가 출가하고 가장 좀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불교가 우리 신도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포교를 시작하면서 한 분이 노신사 노고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상담 좀 하고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절에 와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나이가 들어서 50, 60막 열심히 살고 하면서 그렇게 산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불교가 너무 좋다. 좋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집착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런데 본인 아들, 딸에겐 절에 가지 말라 그랬대요. 제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왜 절에 가지 말라 그랬냐 하면 절에 가면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 욕심 내려놔. 다 내려놔. 그러면 10대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20대 때 공부하는 것 같고 직장 가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최선 다해서 재물도 모아야 되잖아요.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잘 낳아야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선 다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회 부적응자나 사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들, 딸을 절에 가지 말라 그랬대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면 불교는 우리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될까요? 마음이 막 진짜 막 부글부글 끓고 힘들고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고 하신 분들에게는 도움 되겠으나, 그러면 이 도움은 심리학이나 뭐 하는 것처럼 그 의사들이 하는 도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일반 살아갈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살아갈 때는 불교는 나는 안 보고, 50, 60된 다음에 불교만 볼 거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시작을 제가 포교를 할 때도 언제나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부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경을 부처님의 말씀을 놓고 계속 12강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출가를 했는데 우리 강원에서 저는 정말 출가하고 나서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어릴 때 내가 태어난 기억이 없어요. 태어난 기억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 나는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가?

언제 가는 걸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저도 막 성격이 그렇게 막 유하지 않았고 유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지금 이 모양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너무 충격인 게 왜 인상 쓰고 싸우지? 내 형제고 내가 가까이 있는 분인데 왜 싸워야 되지? 앞에서는 막 웃고 있는데 뒤에 가서 막 욕하고 왜 그래야 되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는 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무언가 사는 걸 막 찾아가려고 철학, 서양 철학도 전공해보고 어릴 때 꿈은 이제 고고학이었는데 고고학에도 푹 빠졌던 것이 그런 어떤 궁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출가하고 나서는 제가 역사문화, 우리 한국불교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지 알고 싶어서 이쪽으로 전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도 강원에서 부처님 말씀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였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우리 강원에 없었어요. 한 20년, 25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부처님 왜 말씀을 안 배워요? 그랬더니 우리는 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대 조사의 선에 대해서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한 소식하고 해탈하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견성 성불하면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견성 성불을 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게 불교라고 할 수 있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먼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가 사기 맞은 거 아닌가? 불교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종석 큰 스님 계셔요. 이게 중앙승가대 이제 대학원장 하셨는데 스님께서 오셔서 제가 이런 고민을 드렸더니 야 무진아 부처님의 인간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암이 있고 그때 이제 막 그 남방불교 빨리어라고 하는데 남방불교입니다. 이거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그 남방불교에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빨리어 경전이 니까야가 번역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우리 암경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게 양장본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저한테 야 무진아 너 승가대 가가지고 인간 부처님의 말씀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봐라. 그래서 승가대 갔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푹 빠져갖고 그 경전의 말씀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왔습니다. 암경이 왜 원음의 말씀일까? 먼저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불자분들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500년 전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2500년 전에 인도는 땅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서울말이 표준어고 충청도도 충청북도말은 제가 옥천사가 충북의 제천 금수산에 있는데 거기는 또 강원도 사투리랑 비슷해요. 충북 사투리가 그래요. 충주 요쪽으로 가면 그리고 충청도도 충남 청주 가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레시우 이 말투 충북은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예? 그런 말투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가면 경상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는 원 사투리는 잘 이해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인도는 더 컸겠죠. 그래서 인도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성전 베다라는 바라문교가 원래 이렇게 중심 잡고 있으니까 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버머, 산스크리트어, 버머예요. 버머를 서울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던 것은 인도의 이 오른쪽 지역이에요. 여기 마가다라는 나라가 있던. 그래서 부처님은 지방어를 쓰셨어요. 지방어인데 한 충북 지방어 같이 마가다어. 그런데 그 마가다어 중에서도 그 마가다라는 그 지역의 수도 지역이 아니고 좀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지역은 충북 사투리인데 부처님은

충랑 사투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셨는데 그러면서 법을 설하시는데 부처님 제자분의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 권해요. 뭐냐 하면 부처님 우리도 저 바람분들처럼 서울 표준어를 쓰시죠? 공식적으로. 예? 범어를 쓰시죠? 말씀하세요. 근데 부처님께서 율장에 보면 반대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금지하셔요. 지방 지방, 지역 지역. 일본을 가면 일본, 미국을 가면 미국. 그 언어로 나의 법을 전하도록 해라. 이것이 불교의 전통이에요. 법과 같은 계율에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지역지역의 언어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쫙 설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잖아요. 이제 깨달았을 때는 유여열반, 몸이 있을 때의 깨달음. 이제 열반하시면 몸이 없을 때의 깨달음에 딱 들어가니까 무여열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구분도 하셨는데 몸이 있으니까 감각이 있으나 나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없을 때는 다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에 쫙 드셨습니다. 니르바나는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신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나이 드신 비구 수행자가 이야기예요. 야, 이제 잔소리 하시는 부처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잔소리 하시는 곧다마 이 붓다가 이제 이 열반하셔갖고 지금 안 계시니까 야 신났다 이제 내 식대로 살아야지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야 저기 갔는데 저기 스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저도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야 저기 무진 스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수행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단점이 있겠죠. 그것처럼 어느 스님도 수행을 해나가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냐. 누군가 나의 단점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부처님 말씀으로 살펴봐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반조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러면 불자가 아닌 거죠. 이건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어쨌거나 그 나이 드신 도 비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흔히 대가섭이라고 하죠. 가섭존자가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충격이 크신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불교가 이거 큰일 나겠다. 변형되겠다. 이단이 되겠다. 이단화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모여서 1차 결집을 합니다. 비구 스님들 이제 500명 그러는데 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땐 출가자인 저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데 출가자인 저희가 모였으니까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놔. 우리는 다 내려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수행만 해. 막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경은 이러한 말씀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저도 포교하면서 느꼈는데 포교할 땐 부처님 말씀을 우리 신도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삶의 이야기로서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부처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고 저도 포교를 할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80% 90%는 신도분들께 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분명히 법의 설명은 제가자분들에게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집은 우리 출가자에게 하신 말씀이 더 많아서 암경은 그래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돼 있다.

내용이 그러나 제가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강의할 때는 이런 암경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자에겐 무슨 말씀하셨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말씀하셨다는 거 제가 이제 뒤에서 쭉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입적하시고 한 비구가 야,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라는 것을 듣고 충격받으신 가섭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다. 그것이 암경이다. 근데 그때는 암송했어요. 암송. 그러니까 외운 거예요. 왜 외웠냐 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써 이렇게 하면 고정되는 거니까 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자화하지 않고 암송한 거예요. 근데 그 암송이 충청남도 언어로 암송한 거예요. 그 인도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지방어로 암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암송하면서 경전은 누가 하고 경전도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뭐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 그 암송의 전통이 한 500년간 이어져 와요. 이어져 오는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문헌학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암송을 한 것이 전혀 변형이 없어요. 암경에도 암경은 불교가 이렇게 북쪽으로 간 거고 우리 흔히 빨리어는 남쪽으로 갔는데 비교해 보면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암송을 한 것이 왜 변형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혼자서 암송을 했으면은 잘못 기억해서 이게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암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은 이게 흔히 그 송사, 송경사, 송율사라 그러는데 암송만 하는 스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 스님들이 쫙 모여서 서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다가 틀리면 알려주고 그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간 부처님 말씀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년 후에 아쇼카 왕국이 아쇼카 왕이 이게 인도를 이렇게 통일시키잖아요.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를 국교로 하고 국교화하고 그러면서 아쇼카 왕이 지역 지역에 이게 석주라 그래서 비문을 해요. 통치하면서 나는 이렇게 통치하고 우리 국가는 이렇고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법은 이렇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지역지역에 써요. 인도는 나라가 크니까. 근데 그 비문에 보면은 저기 간다라 지역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 지역은 지금은 못 살지만 2500년 전에는 무역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산 그런 곳이에요. 그 비문들 이 지금도 남아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쇼카 왕이 부처님 말씀 중에 경전 중에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일곱 가지를 적어놨어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근데 그걸 보면 우리 경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암경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걸 분석해봤더니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의 경전과 또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한 200년, 300년 지났을 때 그 경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미 다듬어져 있더라. 그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경, 암송은 거의 변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전례가 되니까 인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무용노라는 저기 위에 간다라 지역에도 그 지역 간다라어로 전달이 됐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불교가 이렇게 중국으로 전래될 때 우리 이제 신도분들이 저기 장안을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데 장안 옆에 보면 도난 그래서 거기도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도 무용노였어요. 지금은 못 살지만 2500년, 2000년 뭐 이게 서기 전후
이때에는

거기가 무역로에서 굉장히 잘 살았고 불교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전래가 됐고, 그리고 이 인도의 서쪽으로 가면 이 지방 언어가 이 전라도 사투리처럼 빨리어가 있는 거예요. 빨리어는 인도 서쪽 언어입니다. 이게 사투리예요. 그 사투리가 아쇼카 왕이 아드님이 스리랑카, 인도의 밑에 섬나라에게 불법을 전파하는데 이 빨리어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리랑카 분들은 스리랑카 어가 빨리어였는지 빨리어를 변형을 안 시켜요. 그게 전래가 된 거예요. 전래가 됐다가 기원전 한 50년, 80년 뭐 이때에 어떤 일이 이제 있냐 하면 남방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인도 전역에 전란이 심해지는 거예요. 전쟁기가 되니까 이 암송하시는 스님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통에 죽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시게 되고. 그러면 이 암송 전통이 맥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기근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 남쪽의 빨리어도 그렇고 북쪽의 간다라어, 중앙아시아어, 뭐 여기에 중앙의 범어 여기도 그렇고 문자화하자. 그러면서 문자화를 시작해요. 그러던 남방 빨리어는 3장이 경률론 3장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방의 경전들은 저기 이슬람이오면서 다 불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흔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경전들이 역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음경이. 그렇게 암송됐던 것이, 문자화됐던 것이 2세기, 3세기부터 한자로 번역되잖아요. 원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원음이, 부처님의 원음이. 특히나 부처님의 원음은, 아함경은, 원음은 이제 법설, 의설 이렇게 경전에 보면 구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법이라 그러면 좀 이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아셔야 돼요. 법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종도 연기, 이게 법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 하고 냉장고에서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건 의설. 냉장고 이야기하면 이건 법설. 그러니까 의설은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그런 것 같이 그 법설과 의설로 모든 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아함경하고, 지금은 아함경이, 한자 아함경이 남아있죠. 그리고 범어로 된 저기 밀교 경전도 티베트에 남아있고, 저 밑에 빨리어로 된 경전이 태국 가면 태국 문자, 뭐 버마 가면, 베트남 가면 베트남 문자, 미얀마 가면 미얀마 문자로 경전이, 빨리어가 경전이 번역된 거예요. 비교를 다 해봤는데 100% 같다. 법의 말씀은 100% 같다. 의설은 한 80% 같다. 왜 의설은? 지역지역의 설명 방식이 글로 써지다 보니까 변형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죠, 아함경이. 그런데 왜 아함경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을까?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쫙 찾아봤더니 중국만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함경을 중요시 안 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중국은 설명하는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정을. 직관이라 그래서, 한자도 직관적인 언어고, 저는 한자 언어를 별로 좀 제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자 문화권일 때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나 지금 우리는 한자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부처님의 법설과 의설은요, 북쪽이고 남쪽이고 모든 것이 교차 검증이 이미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한자를 그렇게 보면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절대. 저도 조선의 불교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는 의병이 있잖아요. 저는 의병이, 의승병 너무 궁금해서 유학을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유학대학원에 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제가 한번 가서 그랬어요.
제가 한자가 좀 부족한데 저 서당 가서 한자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지금 공부해봐야 공부할 수 없어요. 그냥 해석된 거 주석 보면서 공부하세요.

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불교가 이렇게 북방에 가서 암경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암경이 우리 불교에서 사라진 가장 큰 이유, 제가 이유하다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중국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자, 저는 한자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선. 중국 사람들도 근대에 왔을 때 서양의 침략을 1800년 때 침략당하잖아요. 몇천 명에게 그 중국의 그 황제가 몇십만, 몇백만이 이게 져서 막 황제가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지식층들이 루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해요. 한자를 버려야 중국은 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한자 불교에서 빨리 한글 불교로 완성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가 한자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움이 커요. 물론 한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겨도 됩니다. 지금 한자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식으로,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한 우리 언어로, 우리 문자로, 저는 충분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만의 그런 사유가 있어갖고,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건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17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700년간 역사 불교의 문화가 그대로 이어왔느냐? 전진기가 있으니까 맥이 끊겨요. 이렇게 끊기고 끊기는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니까. 그래서 조선이 딱 건국되면 불교의 맥이 아예 끊겨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법맥 자체가 사라지고 교종과 선종으로 딱 이렇게 모아버려요. 태종, 세종 대왕께서. 그러면서 불교의 어떤 맥이 쫙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불교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는 전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라는 선종으로 통합돼요. 그래서 이때 유명하신 서산스님 계시죠. 서산스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진귀조사설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고려시대 1200년대에 한 스님께서 처음 쓰신 내용인데 범일국사라고 신라시대에 저 강원도에 정말 고승이셔요. 구산선문을 일으키신 지금 강릉 단오제가 범일국사를 산신으로 모시면서 단오제가 시작된 겁니다. 산신제에서. 그만큼 정말 이 강원도 쪽에서는 성인처럼, 신처럼 떠받들어지시던 스님이셔요. 법률국사.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 이 진귀조사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귀조사설의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실 때 깨달음을 못 얻으시는 거예요. 선에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조사, 중국의 스님이 그 설산에 계셨던 거예요. 그게 진귀 스님이에요. 그 진귀 스님한테 가서 깨달음을 여쭤본 거예요. 그 진귀 스님이 중국의 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래께서 깨달으셨어요. 진귀 조사설이에요. 무슨 얘기냐? 중국 선이 부처님의 선보다 더 뛰어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산 스님께서 배포해서 일반화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즉 교종은 선종보다 밑에죠. 교종 필요 없겠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교종의 특히나 암경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암경을 중요시 안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 선종, 그 수행법 정말 위대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 일념.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제 모든 강의는 다 부처님 말씀, 암의 말씀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암경의 중심이 될 건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근본 불교, 초기 불교 그래서 빨리어 경전이 부처님의 원음이 있는 경전이야. 이렇게. 그죠? 이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보면 남방 불교를 접했던 분들이 빨리어 이 남방 불교가 뛰어나.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아니면 그 스님들도 착각하신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근대 문헌학자들이 이미 연구가 됐어요. 어떻게? 암경이 빨리어와 같이 부처님의 초기의 말씀이 그대로 있고, 암경과 빨리어 니까야 경전을 교차 보면 똑같아요. 법설 100% 같고, 의설은 80% 설명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쭉 드릴 거는 부처님의 암경과 이 내용과 교차해서 같은 내용이 있는 니까야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래야 저의 말도 설득력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진행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도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거.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이 부분이에요. 놀라시고 또 하실 수도 있는 이 부분. 소유의 행복,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 금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환상이야, 허공과 같아, 공도 잘못 이해해서 없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왜 잘못됐는지, 무엇을 오해한 건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을 말씀하신, 그래서 공으로서 다시 불교를 부처님 원음의 말씀으로 연기를 해석하신 용수 스님도 나가루주나 그분께서도 현실 삶의 중요성을 본인의 서문과 같은 책으로서 그 시대 왕에게 강조하셔요. 왕이시여,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분들 현실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보시면 현실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부처님 불교가 그걸 꼭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내려놔라는 것이 내가 집착해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불교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될 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살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활용이라고 생각해요. 불교가 나의 삶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교일 수 없어요. 만약에 신학처럼 불교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냥 살아가야 돼, 그러면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정신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원음의 말씀으로서 이제 11분 남은 거죠. 10일간 동안 우리 신도분들이 궁금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삶은 어떻게 중요한 건지, 내가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되짚어 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

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일상 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복원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나상도
1: 지혁진의 그럼
0: 열정.
2: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1: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되게 네.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4: 톤도 네. 다르고.
3: 김 PD?
2: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 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5: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한.
6: 오타방쇼 300원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아직 멋있어.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첫 방송 나갔는데 방송들 보셨나요?
1: 저는 봤습니다.
0: 보셨고 지영쌤은
2: 본걸로 하죠. 이 시점쯤 되면
1: 당황했어요.
2: 아니요, 이 시점쯤 되면
1: 눈으로 말씀하세요.
2: 이 방송에 나갈 때쯤 되면은 봤을
0: 봤지?
2: 거예요.
0: 네.
2: 아니, 너무 나가 진지하게 거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0: 진지하게 좀 하지 마세요.
1: 근데 그 애로사항이
0: 그렇죠. 애로사항이 좋습니다.
1: 그 와이보 씨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부르기가 좀 힘들어. 입에 안 붙어요.
0: 그래요. 맞아요.
1: 이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2: 네. 아니, 저도 그거 지난 방송 때부터 계속 힘들어가지고 아야 아마 방송에서 안 나갔을 거예요. 네. 막 아야 막 그랬거든. 정신 좀 차려봐야.
1: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선재야라고 한다던가
2: 그렇죠.
1: 반야야라고 한다던가
2: 그렇죠.
1: 뭐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지.
0: 아니 우리가 그러면 AI한테 우리 와이버드한테 이름을 네. 붙여주면 간단하게 끝나

0: 한 문제 같은데?
1: 그렇죠.
2: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0: 저도
1: 그 똘똘이 어때요?
0: 이게 지금 타이틀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잖아요. 네. 그래서 마하반야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반야라는 이름으로 우리 와이브한테 그렇죠.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우리가 또 부르기도 편하게 반야야 네네네. 이렇게 해서 불러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2: 너의 사명감은 지혜를 뽑아내는 일이다.
0: 그렇지.
1: 그렇죠. 네. 네.
2: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0: 본인 생각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1: 네. 그러면
0: 우리는 결국에는 반야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반야로 바꾸는 거 마음에 드나?
2: 어떻게 생각해?
0: 너는 어떻게 생각해?
3: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야로 스님들과 함께 인간을 탐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0: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본 적은 없는데.
1: 아니, 첫 번째 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로 그 목욕 바구니 용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동네에서 하시던 분인데 문을 닫았거나 뭐 그래서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루틴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2: 아, 근데 옛날에는 저런 사람들 꽤 있었는데요. 네.
0: 많죠.
2: 나는 그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그 계곡 가갖고 물 담그고 하는 그게 익숙해요, 사실은. 이제 출가하고 안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냥, 아, 요즘 시점으로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야,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약간 이 생각은 들긴 하네요.
0: 그러게요. 근데 저기 저렇게 하면 누가 옆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걸, 그러게요.
0: 아니, 그 두 번째 영상에서도 이렇게 동전을 주워 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찍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못하게끔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상대하기는 버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휴대폰을 찍는데, 근데 아까 전에 우산을 쓰고 하더라고,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시선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2: 해가 뜨거워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
0: 아.
1: 네. 네.
2: 생각보다 거기에서 그치. 그러고 있으면은 일단 근데 의도가 일단 다분히 있는 상태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1: 아무튼 둘 다 진짜 그 뻔뻔한 거는 확실합니다.
0: 아니 진짜 이거는 조금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민폐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3: 이 영상의 댓글에는 역대급 빌런, 민폐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빌런은 영화나 소설 속 악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체의 규칙을 무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당이 영화 속에만 있었다면 지금은 뉴스를 열어도, 댓글을 봐도, SNS를 봐도 또 빌런이다 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지하철에서, 도로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빌런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금은 빌런의 시대일까요?
2: 사례를 조금 더 봐야 무엇을 판단을 하든지.
0: 그러게.
2: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이제 빌런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것 같기는 해요.
0: 만약에 우리에게 더 보여줄 영상 있어?
3: 심지어 빌런 커플도 있습니다.
2: 전생연분이지 그러면.

0: 지하철 안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여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민폐일까요?
1: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민폐죠.
2: 그리고 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은 그때부터 민폐가 되지 않나?
3: 책임을 져도 민폐는 민폐죠.
2: 하긴 또 뭐 어.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해버리는
3: 거. 얼마면 돼 막 이렇게 질른다고 했나 해서.

0: 내가 돈 물어낼게 막 이렇게
1: 벌금 낼게 얼마야 라고 한다고 해서 민폐가 아닌 건 아니죠.
2: 아니 조금 세밀한 부분인데 두 사람이 자리를 다소곳하게 앉아서 손을 잡는다든가 팔짱 끼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리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시각적으로 뛰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것도 기준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일단 근데 안전수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 싶기는 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0: 지하철에도 벨트를 안 하고
1: 벨트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좌우로 요동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남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디 잡고 있을 뭐도 없고 나서는 사람은 다리 위에 앉아있으면은 덜컹 갈 때 옆으로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불리는 저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러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것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컨대 조금 애정행각을 해도
2: 그렇죠. 애정행각 그게 네, 문제야.
1: 그것이 이제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끼칠 정도냐. 방금 같은 경우는 발이 걸쳐지면서 그 옆 좌석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민폐죠. 근데 이제 그냥 만약 다리가 안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애매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행동이 보기 싫을 정도의 뭔가 그 감정적인 상태를 유발하느냐 이것도 하나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불편함을 주느냐 요거 두 가지가 사실 민폐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대부분 가장 많이 또 싸움이 나는 게 주차공간이잖아요.
2: 네. 네,
0: 진짜. 그래서 주차공간 이렇게 빌런 해가지고 참교육했다라고 영상이 많이, 네, 그런 사진도 거, 많이 예. 나오고.
1: 실제로 우리 사는 거시기 정회사.
0: 맞아요.
1: 거기 주차장에서도. 네, 실제로 제대로 주차를 못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0: 그리고 저희 드론은 있고 보셨겠지만 네네. 거기에 이렇게 막고 축구하러 가시거든. 진짜
2: 맞아,
0: 그러면
2: 맞아, 맞아.
0: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축구하시다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2: 예.
0: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니까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면 급하다 보면 이게 이뚤어진 공간을 모르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지금 차를 빼주셔야 됩니다 하면은 급하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하면은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거를
1: 걸어오는 거지.
0: 걸어오는 거죠. 걸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내가 잘못했는데 어쩔 거야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해서 예. 이게 싫어한데 많이 당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걸어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나를 걸어오시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던 불자님께서 어떻게 걸어올 수가 있냐 빨리 와서 아니 저보다 더 화가 나서 그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부살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 진짜 그러다가 스님 나 말리지 마시오 나 저지르고 지옥 갈라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2: 그걸 또 그렇게까지
0: 아니 근데 실제로 주차장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도 많이 나고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2: 그렇군요
3: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0: 뭐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1: 제 생각에는 일단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니까
0: 편해지고
1: 싶은 건 그러니까 귀찮고 하기 싫은 욕구 막 이런 것들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되니까 사실 그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당장 내가 그 이제 피해를 준다 이거보다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축구하러 가고 잡다. 이게 먼저 이제 앞서는 거죠.
0: 좀 전에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것도
1: 그렇지. 아, 나 더워 죽겠다.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0: 너무 힘드니까
1: 너무 힘들잖아요.
2: 네.
1: 뭐 요즘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올해 일어난 건지 작년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날씨 생각해 보면 더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야 내려가 가지고 이제 나 지금 피해 준다 이 생각보다 나 지금 너무 지금
0: 열을
1: 힘들어.
0: 식혀야 돼.
1: 열을 식혀야 돼. 아, 한 열 시키는 김에 때도 한번 벗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0: 네. 그렇죠.
1: 라는 거죠. 그게 옳다는 아니지만.
2: 그러니까 이 이성과 욕망의 균형이 안 돼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 요즘에 보면 부끄러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앞서버리면
0: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 부끄럽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인지작용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 결국 주변 환경이나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끄러움을 요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느낄 만한 환경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컨대

0: 머리로는 알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찍힐 수 있다.
1: 네. 네.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와중에는 찍힌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1: 인지력이 부족한 건가요?
0: 인지적인 게 부족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면 얻는 과정이 되게 빨라져 있고 그걸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이제 제가 이제 살았던 이야기를 해보면 또 우리 스님이나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실제로 제 친척들 아직도 그 제가 전라남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권역에서 아직까지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 전라남도 사람이지만은 저기 서울에 가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네. 요즘에 제 나이 또래 친척들 보면은 근데 아직도 그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살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
1: 네.
0: 사시는 분들 꽤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그 주변에 있던 형들도 어차피 광주에서 계속 살아.
1: 네.
0: 수십 년 동안 알던 사이고 한 다리 건너서 누구 친구의 형. 이게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뭔 행동을 하면 주변에서 견제가 들어와요. 너 이놈 새끼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아이 막 그 네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뭐라고 막 하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에 이제 아이들 숫자도 적고 이제 동네 친구의 형, 동네 친구의 동생 막 이런 관계가 이제 협소해지다 보니까 훨씬 개인화된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제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1: 참교육이 필요하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촬영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몰래 촬영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찍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너 찍고 있습니다 하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씨 저기 이상한 놈 있네 하고 찍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건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2: 그럼 스님들은 살면서 직접 겪은 빌런이 있으셨습니까?
0: 일단 제가 기억나는 행위사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법당에서 이제 춤추면서 막 그 이제 약간 그 정신이 안 좋으셨던 보살님이셨던 것 같은데 법당에서 막 춤추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1: 춤을 추셨어요?
0: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 스님이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열이 받으셨고 날라차기를 하셨다고. 그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 가면 생각을 해보면 아, 안 끝나.
1: 상상이 가지.
0: 그 범종각 있잖아요.
1: 범종각. 예.
0: 범종각도 보면은 범종체를 우리가 예. 묶어놓잖아요.
1: 예.
0: 묶지 않았을 때 범종을 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묶은 거거든요. 그걸. 아니, 그 치면 안 되거든요.
1: 저 둥 소리가 사중에 울리니까.
3: 일이 생긴 거라고.
1: 사실
0: 그쵸.
1: 그, 알림이죠.
0: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묶어놓으니까 이제 또 예전에 그 행위사 있을 때인데 그때도 운판을 누가 때려가지고 그 운판 때리면 그 불난 거라고 이제 신호를
1: 했었거든요. 화재시에 알리는.
0: 네, 그거 아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누가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달려나간 적도 있고. 아마 스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장도 있지만은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송광사도 있을 거예요.
3: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빌런 스님들이 많네.
0: 많다니까. 아니 스님들만이 아니고
3: 일단. 일반인들 다 똑같은 거니까.
0: 아니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민폐를 끼쳤다.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는 행동을 했다. 이거는 신도 스님 건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존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질문의 범주가 그거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민폐를 끼치는 행위,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빌런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렇죠. 지금 이 자리도 빌런이죠.
3: 누군가요?
0: 이 반야 야도 인자 말하자면 이 반야 AI도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상한
3: 그렇지 곤란한 질문
0: 이상한 질문은 아니죠. 근데 곤란하게 머리를 싸매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나한테는 빌런이죠.
1: 아 그러네. 그렇군요.
2: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1: 선지식이네요.
2: 불편한 질문은 빌런이 던지지만 성장을 위한 질문은 스승도 던집니다.
1: 아유, 진짜.
0: 그걸 왜 네가 판단해? 방중에.
3: 그렇지. 스승님도 또 잘 안 하시는 건데.
0: 감히.
3: 근데 반야 이런 사람들이 워낙 특이한 경우

0: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있어?
1: 잠시만요. 관련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응답자의 80.6%가 우리 회사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힌 유형은 갑질 막말형, 그 다음은 월급 루팡형, 내로남불형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빌런들은 자신이 빌런이라고 생각할까요?
0: 못하지.
1: 응답자의 59.9%는 본인은 자신의 비매너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0: 거의 60%네.
1: 반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0: 그러네. 참 사람이 참 신기해요.
2: 네.
0: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꼭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 맞아요.
3: 근데 이것도 나는 왜 인지는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0: 당연하다.
3: 왜냐면은 아까 환경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할때
2: 네.
3: 또 회인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회인사에서 공부를 할 적에 그때 회인사가 약간 군기가 엄격해요.
2: 네.
3: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분기부장 역할을 누군가가 하게 돼요. 규율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거에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군기부장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남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2: 네.
3: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가
2: 네.
3: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 해버려요.
2: 맞아요.
3: 그게 이제 한 3, 4학년쯤 돼가지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 말투가 변했다라는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도 내가 갑질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갑질과 막말이었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게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 아는 사람이 12점 몇 퍼센트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간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아는 거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또 하나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접 뽑은 출근길 스트레스 유발 대중교통 빌런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0: 대중교통 빌런이군요.
1: 스님들께서 직접 맞춰보시죠.
2: 지영 선생님하고 저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니까
3: 그렇죠.
2: 네,
3: 지하철을
2: 공감
3: 많이
2: 많이 할것
3: 썼죠.
2: 같은데요.
3: 안방 마냥 드러눕는
2: 만취
3: 만취빌런,
2: 빌런.
3: 음식물을
2: 음식물을
3: 섭취하는
2: 섭취하는
3: 테이크아웃 빌런.
0: 1위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2: 뭘까? 임산부석에 앉는
3: 아니에요.
2: 사람인가?
3: 그거는 아닐 거예요.
2: 노약자석인가?
0: 뭐지? 아, 밀어내기?
2: 아, 저게 사실은 제일
3: 맞네요,
2: 힘들어요.
0: 뒤에서 이렇게 그냥 미는
3: 아니,
0: 거.
2: 비집고 들어오는
3: 비집고
2: 거예요.
3: 들어가는 거죠. 뒤에서 미는 게 아니고.
0: 그래요?
2: 특히 이제 1호선,
3: 네네. 지옥철.
2: 9호선, 4호선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는 라인에서는 진짜 저기 자리가 한 자리 나면 그게
0: 네.
2: 관심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도 막 비집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0: 가방 던지는 거막 그런 건가? 가방
3: 아니,
0: 던지면
3: 근데
0: 어떻게
3: 제가 그 지하철을 어찌됐든 간에 정의사 있으면서 3년 넘게 계속 탔잖아요.
2: 네.
3: 그 가운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그 출근길이나 이제 퇴근하는 그 시간대에 겹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막 이렇게 꽁겨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쿠션감이 있긴 하지만 밀면은 조금 들어가지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압축이 될 대로 했거든요. 이 정도면 진공포장인데.
2: 진공포장.
3: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거의 럭비 선수 맨키로 그냥 저 앞에서 막 밀고 있어요. 사실 일이 딱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지 하다가 나오는 순간 아 맞아라고 딱 했잖아요. 이건 사실 출근이나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3: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거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좀몇 초가 편해지려고 조금 수십 명의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행동이 대부분 큰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

0: 것입니다.
1: 그렇지.
0: 하지만 작은 무례가 반복되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망치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빌런은 현대사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26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1: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2: 있었죠.
1: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3: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2: 일상에 해당되는 그런 그 빌런들은 육군비구, 그렇죠.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육군비구 이야기가 많을 것이고, 진짜 악당처럼 막 승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캐릭터는 대바다타이지 않을까 싶은데.
1: 앙굴리마라도 있고.
2: 예, 혹시 아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3: 계율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계율이 제정되는 이유가 사실 불교가 이제 처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나서 네. 지금부터 이거는 불교야, 계율은 이게 있어, 가르침인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계율은 어떤 것들이냐, 살다 보니까 어떤 놈이 문제를 일으켰어.
1: 맞아요.
3: 그러면 이거 하지 마, 계율 하나. 이거 하지 마, 계율 2. 네. 이거 하지 마, 계율 3. 그러면 그 숫자만큼의 빌런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비구계가 255개예요. 그럼 최소 255명의 빌런이 부처님 제세 시에 존재했다. 최소 남자.
1: 그렇지.
3: 남자 수행자로만. 그거 이야기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우리 오신체 이야기도 이제 우리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 그게 있잖아요. 부처님 수행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마늘밭에 가가지고 마늘밭을 서리해가지고 다 따다 먹은 거요. 그러니까 이제 마늘밭 주인이 부처님 와갖고, 부처님 당신 제자가 이랬는데 이게 맞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 먹지 마 이제 앞으로. 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제정이 되잖아요.
1: 맞아요.
3: 그럼 그때 당시 마늘밭에 가갖고 먹은 그 수행자들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빌런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폐 끼치는 정도의 빌런.
2: 그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육군 비구 한 6명의 그 비구들은 뭐 예를 들면은 신도 집에 법문을 하러 갔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하필이면은 여성 신도가 혼자 사는 집이었던 거죠. 그러면 남들이 봤으면은 저기 해가 지고 여성 신도 혼자 사는 집에서 가유타이 비구 스님이 나오네, 무슨 썸씽이 있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해서 승가의 위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부처님께 들어오고 나면은 해가 진 뒤에는 법문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생겼죠.
1: 저는 웃겼던 게 하나가 이렇게 생리 현상에 대한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더우니까
2: 얘기하실 겁니까?
1: 뭐 해도 되지 않나요?
2: 네.
1: 약간 그러니까 이게 밑에 좌선을 하게 되면 그늘 그런 데서 좌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밑에 있으면 이제 야생 동물이 너무 많고 위험하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셨나 봐요.
2: 네.
1: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죠.
2: 네.
1: 그러니까 내려가긴 귀찮고 거기서 이제 볼일을 봤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제가 신도가 맞은 거죠.
3: 근데 그 정도면 지나가는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냥 몰랐던 거지.
2: 있는지. 아니 모를 수 있죠.
1: 있는지
3: 얼마나 높이 올라갔길래.
1: 아니에요. 그냥 이 적당선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가다 보면은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3: 아니요, 나가 봤을 땐 노린 거예요.
1: 아, 이렇게
3: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여러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고 갔을 것인데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이.
1: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는 올라가서 있지 마라. 되도록이면
2: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라.
1: 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3: 나무 위에서 남의 머리에 싸지 말아라.
1: 그렇죠.
3: 맞아.
1: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생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뭐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2600년 전에. 네.
2: 방금 또 일상에서의 작은 빌런도 있지만은 불교 좀 더 진짜 악인으로 봤을 때는 대바다타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 부처님 사촌 동생.
1: 네.
3: 그렇죠.
2: 아난존자 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샤카족이니까 그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을 되게 존중하고 신격화 했다면은 자기는 같은 신분이고 같은 종족이니까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전도 6만 권 정도 읽어서 경문에도 되게 해박했다고 해요. 코끼리 수레로 다 씻지 못했을 정도로 대바다타는 많이 읽었다. 그리고 또 신통력이 너무 탐나가지고 신통력 알려달라고 목련존자랑한테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신족통을 비롯한 신통력을 다 갖추고 나중에 자기가 무리를 이끌게

0: 하겠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리부 존자와 몽현 존자도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영도권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너처럼 침을 먹은 자에게 줄 쏘냐라고 했더니 침을 먹은 게 이제 그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태자가 태어났을 때그 태자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에 신통력을 써서 아이로 변해서 그 아자타사투 대왕이랑 놀다가 아자타사투 왕자가 뱉은 침을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뭐어 이렇게 했던 그런데 결국에는 부처님은 너무 시기 질투해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대바타타가 있죠.
1: 그렇죠. 승단 나누려 하고
0: 그게
1: 심지어
0: 제일
1: 해치려고
0: 큰
1: 했으니까.
0: 오역죄를 범한 악인이 아닌가 생각을.
1: 맞습니다.
2: 그렇다면 대바다따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빌런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0: 일단 대바다타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게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이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3: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아상이 강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0: 같아요.
3: 같아요. 네, 나에 대한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의 위주의 생각을 더 표현하게 되고 나는 이만큼 뛰어나니까 너는 나를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약간 이런 관념이 강해졌다. 요즘 말로는 뭐
0: 네.
3: 나르시시즘이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발현이 되긴 한다.
1: 하나 공통점이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좀 전에도 계속 다 봤지만 내 입장만 생각하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들이 좀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저 반야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 그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모를까? 그 빌런들의 심리를 좀 알고 싶은데 말해줄 수 있어?
2: 인간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악한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덥다. 내가 불편하다. 내가 급하다. 이런 나의 감각은 아주 선명하게 느끼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은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놓치게 됩니다.
1: 그러네. 일리가 있네요.
0: 아니, 우리가 보통 그 욕은 아니지만 표현 중에 나쁜 놈 얘기하잖아요. 그 나쁜 놈의 나뿐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3: 그래요?
0: 그래서,
1: 나뿐이다.
0: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뿐인 놈, 저 사람의 한 행동은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이다.
1: 이거 말 되네요.
0: 라고 하니까 뭐,
1: 그러면 딱 자기 중심성이네.
0: 그렇죠.
3: 그러네요. 아까 이야기한 제가 말한 아상도 여기 같은
0: 그렇죠.
3: 결이죠.
0: 그렇죠.
3: 그걸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기 중심성의 강화일 수도 있겠죠.
1: 그러네.
3: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늘 주의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같은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나는 네 심정 이해라고 했을 때 어쩔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날 이해하는구나 했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네가 뭘 알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도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의 뇌, 또 인간의 뇌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한 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1: 그럼 반야 두 번째는 뭐야?
2: 두 번째는 공감의 피로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욕구가 강해지는 순간 뇌는 타인의 감정보다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0: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행동이 큰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것 또한 저는 충분한 그 이해할 만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강원에 있을 때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0: 돼. 나는 늘저 대중들하고 잘 지내야 되라고 이제 하는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요즘 말로 오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1: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대중생활 힘들 수 있어요.
0: 이제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이제.
1: 그렇게까지?
2: 그건 저는 공감해요.
1: 아, 그래요?
2: 주지사 입장에서.
0: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나, 왜 관세음보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요만큼 했으면 됐다. 그냥 놔둬 볼란다, 이제. 뭔일
1: 그럴
0: 터지든
1: 수 있어.
0: 말든.
1: 네.
0: 사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빌런의 과정에서 나오는 나 하나쯤이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아, 요만큼이면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놔둬 볼란다. 이런 느낌으로 내 나를 케어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놓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1: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0: 예,
1: 예.
0: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공감의 피로를 느끼는 그
1: 그런
0: 과정도
1: 과정도
0: 당연히
1: 필요하다.
0: 필요하다.
1: 불가피하다. 예.
0: 불가피하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이니까 당연한
1: 그렇지.
0: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것 같아요.
1: 저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근이란 말 하잖아요.
2: 네.
1: 선근. 그리고 끈기? 아, 근기?
2: 끈기.
1: 근기가 끈기에서 나온 말인데 버티는 힘. 그러니까 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근기가 있어야 예, 그게 선근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야 뭐 부처님을 공부를 하든 말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예.
3: 마지막 이유는 피해의 비가시성입니다.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집니다.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빠른 이동. 하지만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내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2: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1: 네.
2: 빠른 이동,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0: 나는 실제로 이거 겪은 적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0: 지하철 타고 가면서, 뭔가 내가 덩치가 크잖아요. 이거 이제 지하철도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제 타성이 이제 젖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이면은 괜찮구나, 요만큼이면 괜찮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하다 보면 입구 쪽에 서 있는 게 불편하다. 예,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걸 인지를 해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아,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하는 걸또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구 쪽에 서가지고 기대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고사님이 스님 그 입구 쪽에 서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그 어떤 고사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도 아차 싶은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이 행위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수 있다. 맞아요. 그 몸뚱이를 가지고 입구를 가리고 있으면, 물론 이제 나는 이제 세로로 해서 이제 그
2: 얇게.
0: 입구, 그 벽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었지만, 앞에 더큰 공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나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 되게 그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그때. 아,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좀 편해지려고. 그 조금 그거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편해지려고 내가 순간 그걸 좀 놓쳤구나. 아우 하면서 막그 고사님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남들 듣는 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하고.
1: 그러면서도,
0: 그러면서도 되게 창피한 감정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를 크게 했다. 그러면서 고사님한테 아니, 이제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거는 분명히 실수한 것 같던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절대 입구에 안 설라고 했거든요.
2: 아, 그럼 훌륭한 스님이시지, 그 정도면.
0: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도 이 부분을 확실히 느낀 거죠. 내가 그만큼의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직감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2: 그렇지.
0: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생각을 했을 때그 정도로 막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이제 옳냐 윤리적으로 또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이게 어떤 게더 좋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내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 있었다. 이게 눈에 끼칠 정도의 피해는 주진 않았지만은

0: 명 이게 나와 똑같은 놈이 건너편에 있고 그게 이제 또한 명이 겹쳐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피해가 늘어나는 그 유발점이 내가 돼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교정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 비가시성으로서 나오는 내용하고 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런 스님은 하는 행동은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또 이제 많은 그런 불편한 사례를 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떨까요?
2: 제가 수억 건의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빌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 억울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까요?
0: 네, 나는 이 부분은 이제 왜 행동을 정당화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경험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내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공감의 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나를 케어하는 게더 중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내 지금 심리적인 안정감, 이것이 안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한창 공부를 하던 시절에 그 시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그 옆에 있는 다른 스님하고 싸웠던 그 기억들 해보면은 그너빵 하나 더 먹었다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그냥 말다툼이 아니고 그냥 잡아 죽일 정도로 싸워.
1: 되게 맛있었나 보지. 맛있는 걸
0: 그건 거
1: 먹었나 보지.
0: 아니에요?
1: 소금빵 아닙니까? 소금빵.
0: 아니 별그 희한한 거 같고.
3: 초코파이 갖고 사는 거.
0: 양치를 했네 안 했네. 신발을 닦았네 안 닦았네. 너 오는데 5분 늦었네 안 늦었네. 이거 가지고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싸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제가 사는 그 공간에서 누가 빵 하나 더 먹었다고 내가 그 짜증이 나겠습니까? 빵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에 비교해서는 뭔가 그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내가 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그 배타적인 반응도 안 일으키고 나도 빠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채는 거죠. 근데 내가 여유가 없었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그 나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행동이 왔을 때그 순간 한박이 드는 생각이 내가 공격받았다. 지금 나안 그래도 힘든데 저놈이 나의 부담을 더 지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서 저 사람이 했다. 이
1: 라는
0: 생각보다는
1: 것보다는
0: 예,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했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빌런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1: 그렇지,
0: 때문이다라고도
1: 그렇습니다.
0: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것이 배려고 자비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럴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은 아 문제가 이거였구나라고 해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 부분을 편안하게 하면은 전체가 편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상이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상시에 이제 스님을 한테 이제 막그 크고 작게 막 돈을 요구하고 큰 스님을 이제 이용하던 그런 신도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큰 스님께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한번 꾸짖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미워하지 마소. 저 사람들 본래 착한 사람인데 업이 그러하요. 전라도 분이시니까 저 사람들 내가 안 받아주면 딴데 가서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스님 말씀을 나중에 이제 그

0: 그 추모제 때 이제 그 행장 적을 때 잠깐 적은 적이 있는데, 사람을 이제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아상 없이 제법의 실상을 보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누가 그랬어? 이런 말보다는, 아, 그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그 상황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그랬고 누구 때문이고 그런 얘기들이 빠지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 탓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인간은 빌런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빌런이 되어가는 걸까요?
2: 이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빌런으로 태어나는 거는 안 맞지 않나요?
3: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저 친구의 한계인데.
0: 지영 선생님은 이분법을 타파하십니다. 네, 사견을 타파하십니다.
3: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0: 했냐 안 했냐.
3: 그거 아니다.
1: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아하, 이거
1: 한
2: 하지
1: 번
2: 말라니까.
1: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3: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저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2: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0: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2: 어마어마했어요.
0: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3: 여기서 내가 야,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 스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0: 스님도 곧 주지 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3: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0: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1: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0: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푸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거 좋네, 좋아.
0: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

0: 법률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0: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0: 네.
1: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0: 네.
1: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0: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네.
2: 예.
1: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너무 섣불리 인공과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0: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1: 네.
0: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1: 네, 한 달.
2: 예.
0: 한 달은
1: 생각보다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네. 그러자는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0: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쵸.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의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화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1: 네.
0: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네,
2: 네네.
0: 저희 김욱화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2: 이제 서 있는
3: 혹시
2: 거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3: 네네네.
2: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3: 네네.
2: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휘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어머니,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0: 근육을
2: 말씀하시더라고요.
0: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1: 많이
0: 모양이에요.
1: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3: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0: 네.
3: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0: 이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체적으로 많이 아파.

0: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1: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예,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아유,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0: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0: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예.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0: 연인은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 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3: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3: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3: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7: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6: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9: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어

주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통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나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0: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628년을 이어온 전통 불교 의식이 전쟁과 기후재난이라는 현대의 위기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온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49일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탄광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강원도 정선에서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강원교구와 정선신곡사가 영산제와 문화축제로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주민과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가 지난 주말 범어사 일대에서 2016 선명상 축제를 열었습니다. 푸른 숨 깊은 쉼을 주제로 열린 선명상 축제는 자연과 음식, 소리, 걷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명상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등 경북을 대표하는 5개 본산의 역사와 불교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진 경북 불교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불교사에서 5개 본사가 지닌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BTN 뉴스를 전해드릴 오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28년을 이어온 전통 불교 의식이 전쟁과 기후재난이라는 현대의 위기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온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49일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영가천도를 넘어 전 지구적 고통에 연대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입제식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가을 문턱에 들어선 삼각산 진관사 도량으로 유주무주의 영가들과 물과 육지에 떠드는 고혼들을 초청합니다. 발아춤과 관욕으로 번뇌를 씻어내고 청정하게 부처님 설법을 기다리는 경건한 법석의 현장. 조선시대부터 600년 넘게 이어져온 서울 유일의 왕실 수륙제,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어제 49일간 기도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공익성이 국행 수륙제의 특징입니다.
2: 국행수륙대제라는 것은 국가가 뭐 정하고 안정하고가 할 것 없이 우리 스님들은 옛날부터

0: 불교가 시작될 때부터 면면히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날 다시 이렇게 지정을 받고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1: 올해는 온 세상은 한 가족을 주제로 국적과 이념, 세대와 계층의 벽을 허물고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화합하는 장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가르침과 현재의 생명, 미래의 후손이 시공간을 넘어 함께 숨쉬는 세상. 입제 법문에 나선 법산 대종사가 강조한 국행 수륙제의 가치는 공존과 화합입니다.
0: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조상과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들과 미래의 자손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정토의 세계를 만들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 법산 스님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하며 쉼없이 업을 짓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짚었습니다. 특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인과를 강조하며 좋은 인연과 선업을 쌓는 노력과 늘 깨어있는 정진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0: 그 의미 상향으로 지어가느냐 하향으로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향으로 지어가면은 선인 선과 나쁘게 지어가면은 악인 악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게 살면은 항상 기쁨이 오고.
1: 진관사는 이번 수륙제 주제에 맞게 세상에 자비를 전하는 나눔 실천도 이어갑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가 네팔 홍수 등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돕기 위해 모금 부스를 열어 온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초재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 이재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삼재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 스님, 사재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가 법문을 설합니다. 다음 달 11일 오재는 해남 대흥사 조실 보선대종사, 육재는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BTN 회장 성우대종사가 법사로 나서고, 24일 7재 회향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가 법을 설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탄광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강원도 정선에서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강원교구와 정선심곡사는 영산제와 문화축제를 열고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주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3: 구비진 산자락을 따라 탄광의 역사가 남아있는 강원 정선. 지역 발전을 위해 땀 흘렸던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산제가 정선심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강원교구 종무원과 심곡사가 주관한 2026 정선울림 한마당 영산제 및 문화축제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강원교구 종무원장 법선스님, 심곡사 주지 자각스님 등 종단스님과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 강원도의회 김기철 의원을 비롯해 불자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 심곡사에 울려 퍼지는 자비의 소리와 문화의 울림이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안락과 평안으로 울림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이날 행사는 탄광에서 순직한 광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 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제로 시작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탄광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의 몫이라며 불교의 자비와 상생의 정신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교구 종무원장 법선스님도 영산제를 통해 순직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전해지길 발언했습니다.
5: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자비는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밝히는 힘이 됩니다. 이번 축제가 정선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 축제로 발전하여 지역 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6: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이요, 우리 불교가 중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 참석 내빈들도 환화와 분향으로 탄광 순직자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정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광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한다는

0: 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영산제에 장엄한 소리가 갱도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0: 엄숙했던 추모의 시간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정선 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다문화 공연과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고 주민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불자와 지역 주민들은 공연을 함께 즐기며 세대와 이웃 간 정을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이렇게 산사에서 공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까 할머님들 나오셔갖고 춤추는 모습하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감명 깊기도 하고 그 노래 가사가 마음에 쏙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0: 이번 울림 한마당은 영산제를 통해 탄광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전통 문화와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탄광의 역사를 품고 살아온 정선에서 추모의 마음은 문화와 화합의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3: 지난 주말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 주관으로 2016 선명상 축제가 열렸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5일 선문화교육관 일대에서 금정산 BEO 선명상 힐링페스타, 푸른 숨, 깊은 쉼을 주제로 자연과 음식, 소리, 예술, 걷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명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범어사는 누워서 소리를 듣고 숲길을 걸으며 바다 위에서 호흡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대인들이 잠시 멈춰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행사는 사찰 음식 공양과 푸드 테라피, 슬리핑 소리 명상, 싱잉 볼 명상, 테라 무브, 민화 체험, 숲길 걷기 명상을 비롯해 마음 처방전 부스에서 AI가 분석한 24가지 마음 유형에 맞는 선명상 방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경북을 대표하는 5개 본산의 역사와 불교 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라에서 근현대까지 이어진 경북 불교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불교사에서 5개 본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입니다.
4: 신라시대부터 한국 불교의 전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경북 불교의 역사.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경북에 자리한 사찰을 중심으로 전승된 불교의 역사와 사상, 문화적 가치를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한 경상북도 5본산의 종합적 연구 학술대회가 지난 4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는 고운사 주지 등은스님과 총무국장 범종스님 등 경북 오본산 스님들을 비롯해 불교 문화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5: 이 지역이 다시 불교의 중심으로서 동네 한국의 정신문화의 중심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4: 기조 강연에서 이효걸 안동대 명예교수는 불교가 신라에 수용되고 발전하는 과정부터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경북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경북 불교가 한국 불교 초기 전개에 중요한 축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6: 신라 불교의 흐름이 곧 우리나라 불교사의 기본 줄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4: 경북 오본사는 개별 사찰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에 따라 지역 불교계를 이끄는 중심 도량으로 기능하며 수행과 교육, 불교 문화 전승에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개별 사찰을 따로 바라보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본산을 통해 경북 불교의 역사와 사상, 수행과 문화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7: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오본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불교 문화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사찰이 한국 불교를 어떻게 겸인하고 이끌어 왔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4: 천년을 이어오며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온 경북의 오본산. 사찰마다 간직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밝히고 경북 불교가 한국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조명하는 기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3: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천여 훈련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5일 수계법회에는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수덕사

0: 노인요양원 원장 선호 스님,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호국연부사 주지 해총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경 스님은 수계는 중생의 굴레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라고 설명하며 선행과 악행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간다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전북 익산포교사단과 불교어버니회는 연비의식과 수계증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내원정사는 육군훈련소 호국연부사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장병포교에 앞장섰습니다. 정읍 불교사업연합회와 백운 경안화상선양회가 미르감에서 제4회 백운 화상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4일 정읍 불교사업연합회 스님과 미르감 주지 자윤 스님, 정명성 선양회장, 이학수 정읍시장, 이복형 정읍시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백운 화상의 유운을 기렸습니다. 주지 자윤 스님은 정읍 고부면 백운에서 태어난 백운 화상은 우리 정신문화의 정수면서 인류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펴낸 선지식이라며 지역의 자랑이면서 세계적 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비구니 차인회 혜성 스님과 회원 스님들의 헌다시연과 내빈 헌양, 헌화, 추모사, 봉행사, 가락탈의 병창단 국악 공연 등으로 백운 화상을 추모했습니다. 2000년 전 불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파 과정을 담은 고대 필사본이 오늘날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세계 석학과 함께 미래 불교학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함께 고대 불교 문헌의 원형을 규명하고 불교학의 미래를 모색하는 학술의 장. 동국대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플러스 사업단이 살아있는 전통, 펼쳐지는 도전, 동아시아 불교와 그 너머를 주제로 건학 120주년 기념 국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대승불교 성립기와 부파불교 전승 과정을 밝힐 핵심 열쇠인 스코엔 컬렉션 연구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스코엔 컬렉션은 노르웨이의 고문헌 수집가 마르틴 스코엔 박사가 수집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 등지의 2에서 6세기 초고대 범어필사본으로 문화유산급 문헌입니다.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이해 이 불교 필사본들을 이혼받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불교학 연구의 허브로 거듭났음을 알렸습니다.
2: 그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정법을 등불 삼아 학문과 수행을 함께 닦아온 사부 대중의 원력이었습니다.
3: Today's gathering too represents a meaningful convergence of Donguk University's 120 years journey and a long tradition of Buddhist scholarships carried forth across the world.
1: 첫 발표자로 나선 옌스 브라르빅 노르웨이 오슬로대 명예교수. 1990년대 후반 소장자인 스코엔 박사로부터 직접 학술연구 승인을 받아 국제공동연구팀을 발족시킨 주역입니다. 브라르빅 교수는 초기 해독 과정부터 총 5권의 학술총서를 출간하기까지 이어진 스코엔 컬렉션 연구 프로젝트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4: The work on the Skye collection has moved eastwards, and that is correct, and that is just and right. And I am glad that Donguk has committed itself to take care of this important piece of Buddhist heritage. Thank you so much.
1: 우재선 동국대 교수는 스코엔 길기트 범어 사본을 구마라지 반역 금강경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5: Here the logical structure is transformed. This interpretation was recorded sutras broad teaching that all condition the things are not truly exist entities.
1: 스코엔 컬렉션 중 하나인 심하 장군과의 대화를 다룬 폴 해리슨 교수의 발표도 주목받았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기존 팔리어본이나 한역본에서 5가지로 다루던 보시의 이익이 범어 사본에서는 6가지로 기술돼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6: Dana contains with it all six perfections. All this is to say that there is much more to this topic than the quest for long-term institutional survival or the more immediate.

0: urge to make sure where one's next meal is coming from. Giving is, as well known, represented as the path to heaven in the next life.
1: 세계 학계의 시선이 고대 문헌부터 미래 불교학까지 선도해 나갈 동국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지난 마이산 탑사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트레저 헌터 보물찾기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탑사 회주 진성스님과 사단법인 부따 임원들은 지난 4일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초청해 보드게임 교구 5,012점, 발샴푸 1,000점 등 1억 3,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전달했습니다. 진성스님은 2026년과 2027년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에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홍삼축제가 동시에 열린다며 지난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불교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경품이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지역의 대표적 명소인 마이산 일대와 용담댐 주변을 탐방하며 실물 여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상금과 경품을 주는 트레저 헌터 보물찾기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화로 대중과 소통해온 아원스님의 특별 초대전 울림이 지난 5일 김해 독림선원 문화공간 독림에서 개막했습니다. 40여 작품이 전시된 초대전은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에게 마음의 깊은 평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싱잉볼 명상 체험도 진행돼 울림과 휴식이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아원스님은 작품에 담긴 행복과 변화라는 확장된 에너지가 감상하는 모든 분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길 기대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스님, 이록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특별 초대전은 오는 10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

후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질문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감정이 격해질 때는 거침없이 거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말의 중요함을 알아도 거친 말을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올라오는 마음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화를 자기가 주체를 못해서 자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화를 못해서 막 그냥 막 그냥 쏘아붙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경우가 또 가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에게도 그러지만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랄까 또좀 만만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하게 되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되겠죠. 이거를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이제 막 자꾸 화를 내게 되면 이러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화를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내가 자꾸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게 잘안 돼요. 이럴 때 내가 화내면 안돼 하고 또는 뭐 화가 일어나도 안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뭐랄까요? 이건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절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관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관이 곧 절관이고 절관이 곧 관이거든요. 관하라는 말이 관하지 말란 말이고 관하지 말란 말이 관하라는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얘가 나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이 몸과 마음,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삼업 이게 나고

내게서 나오는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상 에고라고 하는 나라는 관념 있잖아요. 그 관념에 갇혀 가지고 그게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요. 그러면 나라는 틀에 나를 이렇게 덮어씌워 가지고 살게 되면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내는 게 되고 내가 삶을 사는 게 되고 내가 일을

근데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나란 아상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다 보니까 웃기지 않아요? 내 문제를 나만 모른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내 문제가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 같이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이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 단점, 문제점 다 알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누구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평생이 가도 그 어른한테 그 누구도 그 단점을 얘기해 주지 않고, 그거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조언해 주지 않고, 그거 바꾸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얘기해 줬다가 욕먹거든요.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얘기해 봐야 자기는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서 나보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거나 그러기 쉽거든요. 그런데 가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가끔 얘기해 주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친하니까.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줄 때는 안 들어요. 화를 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오히려 막 잔소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가 나를 공격했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란 아상이 개입돼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문제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따라가는 마음, 분별 따라가는 마음, 화나면 화나는 마음, 감정 따라가고, 그래서 화를 버럭 낸다든지, 그 생각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막 끌려다니는 걸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분별망상. 생각 따라간다, 감정 따라간다, 오치원 쫓아다니면서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면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남들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은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자기가 맨날 잘못하고 있는 거를 남들한테는 너 그거 하지 마 이러는데 자기 맨날 그거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없겠어요. 남들이 얼마나 그 사람 우습게 보겠어요. 야, 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는 맨날 하면서 남들한테 맨날 하지 말래. 자기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한테나 주변 사람,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상과 에고에 갇혀 있으면, 분별망상에 갇혀 있으면, 진짜 자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분별망상이라는 중생의 가짜나 허망한 분별망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뭘까요? 그렇게 생각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서 취사 간택하고, 그 끌려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살던 걸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살던 걸 저렇게 바꾸고, 화나면 화내지 말아야 되고, 모양을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걸 저렇게 바꾸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삶을 바꾸는 데는 이걸 저렇게, 이 모양을 저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내는 모양을 화안 내는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을 끊는 게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뭔지를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것이고 지혜예요. 생각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라 그냥 인연따라 왔다 가는 것뿐이고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냥 바로 보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즉, 보세요. 우리에게 이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심진여, 심생멸이래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진여심이 있고 생멸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생멸심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뭐가 생멸해요?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각, 감정, 느낌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생멸심.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무슨 마음이냐면 진여심이 있어요, 진여심. 진여심의 특징은 지관의 마음이에요. 지관, 중도의 마음이에요. 중도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실제 있는 모양은 중도라는 이거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본래부터 있던 게 중도 실상이란 말이에요.
중도의 안목이에요.

그럼 진짜 자기에게 있는지 보세요. 화나면 화를 따라가죠. 그래서 화를 버럭내죠. 그래서 남들을 막 힘들게 하죠. 괴롭히죠. 그러다가 남들을 막 괴롭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화내면 안 되겠어. 화내니까 성격 더럽다가 남들한테 욕먹어. 화내지 말고 참아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바꿔요. 그럼 상대방한테 화를 막 내다가 모양을 바꿔가지고 이제 화를 꼭 참아요. 화가 나도 화를 꼭 참아요. 참느라고 내가 다쳐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상처나고 내 마음이 막 안에 쌓여요. 그 화가 막 폭발할 것 같이 쌓여요. 그러면 타겟만 바뀐 거예요. 남들을 괴롭히다가 나를 괴롭힌 걸로 바뀐 거예요. 병은 똑같이 있어요. 여전히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에너지를 바꾼 것 뿐이에요. 그게 해결책일까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바르게 보면 돼요. 바르게 깨달으면 돼요. 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닫느냐? 바로 보면 돼요. 보세요. 화가 날 때 화를 쫓아 끌려다 화를 따라가면 화가 날 때 화를 따라가면 화를 질러가지고 남들을 괴롭히든가 남들한테 화를 내던가 아니면 웅크려서 내가 붙잡아 삼키든가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취사간택이거든요. 취하든지 버리든지 내질르든지 안으로 꼭 담아두든지 이렇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제3의 길이 있어요. 중도의 길. 내질르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꼭 담아가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닌 중도의 길. 그건 뭘까요? 화가 날 때 화를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화를 따라가면서 바깥으로 따라가면 화를 내질르게 되고 안으로 따라가면 화를 안으로 삼키게 돼요. 이거 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의 주인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진여심이 있어요? 화가 날 때 한 발짝 떨어져 보면 화가 난다는 걸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가만히 보는 자리에 있으면 이 보는 마음은 거긴 화가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텅 빈 진여심, 오염되지 않은 마음, 염호심이 아닌 청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청정심의 특성이 뭐냐? 지관이에요. 지관 중도예요. 분별이 멈춰지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고경, 옛 거울, 우리의 불성을 옛 거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언젠지 모르지만 늘 있었던 마음이다 이래요. 이게 불성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화날 때 화나는 걸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영지심이라고 해요. 공적.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생하게 알아요. 비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화날 때 내가 화난 줄 알아요. 근데 그 화날 줄 아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회광반주에서 화를 따라가다가 화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잠깐 문득 돌이켜서 보세요. 거기 화가 있는지. 거기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디에 있는지, 크기가 어떤지, 색깔이 있는지, 모양이 있는지, 빛깔이 있는지, 안팎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 지나.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지만 명백하게 작용해요. 화날 때 화난 줄 분명히 비추고 있어요. 찾을 수는 없으나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대상은 아니거든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어요. 대상화시켜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늘 살아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늘 깨어있는, 살아있는, 볼 수도 만질 수도 가질 수도 없지만 늘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 여기 있으면 화날 때 화나는 감정에 끌려가서 내질리지도 않고 감정을 집어삼켜서 내 안에 꾹 담아두지도 않고 그 화가 난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요. 그냥 비추어요. 그냥 알아차려요. 이게 공부예요. 그 화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유의법은 힘이 없어요. 유의조작으로 화를 없애야 돼.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 이건 진정한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분별망상의 길이에요. 생겨난 것을 또 다른 유의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나고 싸우는 대상도

의 조작된 거기 때문에 그 허망한 망상만 자꾸 커져서 망상의 내가 망상의 화를 대상으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진만 빠지지, 힘만 빠지지. 그래서 탐진치 삼독 일어날 때 탐진치 삼독과 싸워 이기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 없애려고 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힘을 빼는 게 수행이에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때요? 화가 날때 아무것도 하지 않, 화가 날때 화를 없애야 돼. 이것도 하지 않고. 화를 내지를까? 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화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있는 그대로 비추는. 여기에 잠시 나앉으면 어떨까요? 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비추고 있는 마음은 그건 화에 끌려가지 않아요. 화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뇌과학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화가 나잖아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화가 됐든 감정이 됐든 그것은 아무리 큰 화가 일어나도 그 화는요. 2년달에 화가 일어나면 그 화의 생멸, 화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기간은 90초라 그래요. 길때 90초래요. 길때 90초.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닌데요? 저는 한번 화나면 막 1시간씩 화나네. 이런 사람도 있죠? 원래는 90초인데, 그 화를 화나자마자 그첫 번째 자리에서 비춰보기만 하고, 거기 내가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면서 생각 가지고 그 화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본 것 같은데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 내버려두면 90초 안에 사라져요. 근데 생각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면서 제가 옛날에 나 무시했잖아. 쟤 원래 성격 안 좋잖아. 쟤저 사기꾼 아니야? 쟤 어디 가서 날막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온갖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막 만들어내면서 점점 쟤가 죽일 놈처럼 생각되면서 점점 더큰 화에 휩싸여가지고 그 화가 5분짜리가 되고 10분짜리가 되고 1시간, 2시간짜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년, 2년, 10년씩 그 사람만 떠올리면 그 화에 휘둘린 사람도 있죠. 그 화는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분별망상이 그 화를 더 크게 만들고 실체인 것처럼 만들어서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화가 30년이 지나고도 해결 안된 화도 있잖아요. 트라우마처럼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화에는 본래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쏴서 자기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화를 평소에 내는 습관, 화를 따라대는 습관이 업습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으로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조건이 일어나면 화를 지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신훈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훈. 화내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그럼 신훈, 새로운 훈습을 익히면 돼요. 새로운 훈습. 새로운 훈습은 어떻게 익히느냐? 애쓰고 노력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화가 날 때, 화를 대상으로, 화를 취하지도 말고, 화를 따라가지도 말고, 화에다가 막 생각을 덮어씌우지도 말고, 화를 없애야 돼라고 조작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고,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화라는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이 화가 일어날 때, 이 몸이 정직하거든요. 몸에서 일어나는 그 화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 실제 지금 있는 건 뭐냐면, 화가 나자마자 그 90초 동안 몸에서 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속도가 빨라지고, 막 몸에 반응이 있어요. 그냥, 다른, 그 화를 따라가는 건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지금 그 화라고 알아차릴 때, 뭐를 보고 화라고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그 화의 감각,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 보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니까 너무나 편해져요, 갑자기. 화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너 화냈지 하면서 회초리 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 화는 내, 화잘 내는 어리석은 놈이야 라고 누가 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편안해져요. 편안한 마음으로 화가 나는 그 화를 대상으로 문제 삼거나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둔채 그냥 보는 자리에서 그 화를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는 마음은 거긴 화가 없어요. 그래서
화에다가 에너지를 실어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만 않으면

그 화는 가만히 보기만 하면 그 화는 90초도 안 돼가지고 저절로 사라져요. 그러면 이 마음이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아, 열감을 알아차리고, 뜨거움을 알아차리고, 뜨거움하고 화는 다르잖아요. 실제 있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실제 몸에 일어나는 반응에다가 내가 생각으로 덧붙인 화가 괴물처럼 화가 일어나 이런 식의 해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몸의 반응, 그걸 그냥 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90초도 안 돼서, 고작 90초도 안 돼서 그 반응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지. 화를 대상으로 싸워 이기고 유의 조작해서 그걸 통제하고 안 일어나도록 애쓴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중도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 내가 억지로 지혜로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저절로 봄이 알아서 치유를 시작해요. 지혜를 가져와요. 그냥 보기만 하면 저절로, 아, 이게 실체가 없구나. 그냥 막 두근두근거리는 게 왔다가 그냥 가버렸네? 이거 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 그 화를 찾아보세요. 화가 날때 화를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나? 생각을 따라다니면 생각 속에 화가 있지만 생각을 탁 멈추고 그냥 비춰보면 그 화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두근두근두근 이게 화예요? 띵띄어도 두근두근 하는데요? 화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근데 그건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의 조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뭐냐? 여기서 정말 정말 진짜 있는 건 뭐냐?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 그 진실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든 삶의 문제가 치유로 가요. 자정작용? 본연의 청정했던 이 비추는 마음은 원래 청정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정토라고 했어요. 청정심이라고 하고. 그건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거든요. 거기서 일어난 그 바다와 같은 한 마음에서 일어난 파도 같은 분별심이 온갖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분별, 생각, 감정, 느낌, 오원이, 오치원이 문제를 만들어요. 오치원의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있는데 있는 게 없어요. 힘을 잃어요. 그게 세상 전체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뭐 일체 모든 문제로 다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데 없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있을 뿐이에요. 이게 진정한 해탈이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진정한 깨어있음이죠. 진정한 중도이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신수 스님의 제자였던 지성 스님이 왔을 때 육조 스님이 지성 스님에게 신수 스님 너의 스승 신수 스님은 어떻게 법을 설하시느냐 물어봤을 때늘 대중들에게 신수 스님은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고 오래 앉고 눕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는 건 병이지 선이 아니다. 항상 앉음으로써 몸을 구속한다면 진리를 얻는데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늘 앉아있으므로 몸을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몸한테 뭔 죄가 있다고. 몸 가지고 수행하는 거겠어요? 이 공부가? 몸을 통제하고 뭐 그런 게 수행이겠어요? 오래 앉아있는데 성공하면 그게 수행에 성공하는 걸까요? 이건 마음 공부잖아요. 몸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교 공부를 마음 공부하러 간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절에 갈 때. 나 마음 공부하러 다녀,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나몸 공부하러 다녀, 이런 얘기 하나요? 아무도 안 해요. 몸 공부하러 다닌다는 얘기는. 마음 공부인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예요. 근데 몸 공부인지를 착각하면, 삼천비 하는 게 수행인 줄 알고, 오래 앉아있는 게 수행인 줄 알고, 몸을 혹사시키는 게 수행인 줄알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데 있어서, 그한 가지 동작을 계속했을 때 분별망상이 여기저기로 삿된 대로 안 가서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
방편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절수행동

그렇고 자선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이 바른 참선이 무엇이냐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췄을 때,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른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앉아서 자선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자선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러한 바른 밝은 지혜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몸 쫓아다니고 모양 쫓아다니고 이게 수행이야 저게 수행이야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공부를 쫓아다니는 그런 공부만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지성이 이 말을 듣고 거듭 절하면서 말했어요. 뭐 이러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왜 이런지에 대한 아마 법문을 해주셨겠죠. 저는 지성이 이렇게 육조 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신수 대사가 계신 곳에서 9년 동안 도를 배웠으나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문득 저의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셨나요?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 일이오니 스님의 큰 자비로서 다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육조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계정해 사막이라는 계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들었다. 그대의 스승은, 그 신수 스님은 계정해를 어떻게 설하시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지성이 말합니다. 신수 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계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해이며 지혜, 해이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으로 학인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지성이 물었어요.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줄 법이 따로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말하느니라 이랬어요. 불교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줄 법은 없어요. 법은 각자 자기에게 다 있어요. 100% 모두가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얻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미안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가 저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5,000원짜리 두 장으로 나눠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쪽해지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보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보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성을 보지 못하고, 자기 분별만 보는 거예요. 분별 망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스승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속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 공부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끊임없이. 그래서 촛불을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촛불을 하나를 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명한테 나눠줘도 이 촛불, 원천 촛불 하나는 훼손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뭐가 얽매여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얽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얽매이는 거. 그게 탐진치 삼독이고, 그게 자승자박이에요. 자기 스스로 포승줄 가지고, 포승줄이 없는데, 자기 생각, 견해, 판단, 분별의 포승줄 가지고 자기를 묶어 있는 거죠. 그 사람마다 묶인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법문도 다른 거죠. 같은 법문을 해도 여러분이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근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게 법화경의 비유를 들면 크고 작은 숲에 크고 작은 온갖 식물들이, 나무들이 있지만 뿌리가 얕은 풀은 법비가 내려도 그 조금만 물을 받아들이고 뿌리 깊은 나무는 비가 내릴 때 아주 많은 물을 몸에 저장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듯이 중생들도 자기 근기 따라, 자기 그릇 따라 법비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풀어지면 어때요? 꽉 묶인 사람이, 자기 생각에 분별에 꽉 묶여있던 사람이
거기서 확

일어나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던 게확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삼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돈 날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린 게 확실해요. 더 이상 그 돈 찾을 수 없어요. 집값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니, 딴 사람들 집값도 다 떨어졌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번 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없어진 게 명백하게 없어졌어요. 확실하게 없어졌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그 괴로움에서, 그 돈을 날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렵죠.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려워요. 간단한 건 지혜로 보면 너무 간단하고, 자기 분별망상을 따라가고 탐진치 삼독을 따라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없어진 돈이면 없어졌구나, 인연이 다 해서 갔구나, 이제 내 게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끝나죠.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막 몇 개월 동안 괴로워하다가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여가지고 괴로워서 막 병이 나다가 문득 이거 내려놓으면 되는 거였네요? 어차피 이렇게 기왕 이래 된 거? 하고 확 내려놨더니 갑자기 자유로워져가지고 막 가볍게 가시는 분을 뵙고, 또 어떤 분이 몇 억, 몇십억을 주식으로 날렸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내가 자살하러 가야 되나, 절에 스님한테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차피 죽으러 갈 거, 스님 만나고 죽자, 이런 생각에 집을 나와가지고, 집에 나왔어요. 이제 핸드폰 끊고, 마누라 자식 볼 그것도 없고 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야 되나 하고 가는 길에 이제 절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저는 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지금 주식으로 날려가지고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면목이 없다, 나는 집 떠나서 어디, 온갖 그 생각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실을, 저는 현실을 비춰준 것밖에 없어요. 거울처럼.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이 뭐냐? 이미 날렸다. 그거 다시 찾을 수 있냐? 다시 못 찾는다. 아무 방법도 없다. 죽으면 해결되냐? 해결 안 된다. 자식들, 아내는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한다. 아내 볼 면목이 없다. 그 욕을 먹기도 미안하고.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지금 있는 이대로 현실에 있는, 서 있는 거다. 도망치는 게 아니다. 이미 벌어진 삶의 현실을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허용하는 거고 거기 있는 거지 피해 도망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더 많이 얻으려고 했다가 못 얻으니까 피해 도망가는 거, 취사간택심 아니냐. 취하는 것도 괴로움이었듯이 도망치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거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죽으러도 가지 말고, 아내 피해서 도망치지도 말고 바로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면목이 없는 걸, 면목 없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면목이 없어서 아픔을 감당해야죠. 아내한테 아내가 때리면 맞고, 자식 욕하면, 자식이 아빠 욕을 하면 욕을 듣고 미안하다 하고 무릎 꿇고 반성하고, 아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면 잠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맞을 건 맞고, 뚫고 말지 뚫고 맞고, 조폐도 할수 없다, 뭐 이혼하자려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혼해주고, 고사님 뭐할 나르지 말고 인연 따라 이제 조건 아내한테 갔으니까 아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죠. 그치, 지금 날린 거잖아요. 그럼 아내한테 가서 죽도록 으들 맞을 거 얻어맞고, 떠들게 맞을 떠들 맞고, 욕 먹을 거욕 먹고, 그러고 나서 미안할 거 아닙니까? 미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안한 마음으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노가다라도 뛰고 가서 그날그날 번돈 아내한테 갖다 바치는 그거라도 해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요, 얼굴이 환해져요. 맞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게 최선이네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웃으면서 막 뛰어내려갔다니까요. 그 대원정사를. 아내한테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뛰어내려갔다니까, 기뻐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 올때 죽겠다고 그렇게 와놓고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가서 죽으란 얘기밖에 안 했는데, 마누라 앞에 가서 죽으라고 차라리 그 감당하라고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밝아질 수가 있나? 그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감당할 작정을 하면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그러고 딱 가보세요. 아내가 죽이지 않아요. 아내도 차라리 어떻게 잘못됐나 걱정했다가 차라리 다행이다 싶고, 그리고
입으로 반성한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지. 그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그게 진실이거든요. 제법이 실상이에요. 현실이 진실이에요. 그 현실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임이고. 그게 지혜예요. 그거 왜 받아들여야 돼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몰라요.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안돼 하고 막 괴로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스님들은 방편으로, 거사님이 어쩌면 전생에 남들한테 엄청 큰 사기를 쳐가지고 그 지금 감당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면 내돈 날렸다 생각하지만 내돈 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업의 균형이 맞은 걸 수도 있죠. 그럼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빚진 거 갚은 거지. 그렇게 한 생각 돌이키면, 그러네.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한 생각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방편의 이야기도 스님들은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뭐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 그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면 쉬워하니까 그런 방편을 취해 본 거죠. 근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리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요, 삶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10억을 날렸어도 좋은 일이에요. 아, 내가 전생에 50억 빚진 거를 이번 생에 10억 날리는 걸로 퉁쳤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 그런 걸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사기당했다고 그 사기당한 것도 어쩔 수 없다 하란 얘기 아니에요. 사기당했으면 그놈 찾아가야지, 어쨌든. 부처님도 잘못된 일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번 최선을 다해서 아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놈이 있으면 그놈 찾아가서 혼도 내고 할 말하고 호구가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건다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현실이 그렇게 이미 펼쳐져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손쓸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나를 꽉 묶고 있던 것이 나를 확 자유롭게 해요. 풀려나게 만들어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묶인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죠. 이렇게 부처님 법은, 육조스님의 법은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 했다. 이걸 풀어주고 나니까 그냥 삼매, 뭐가 삼매요? 그냥 고요해진 게 삼매란 말이에요. 본래의 고요함.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던 게 갑자기 훅 사라졌, 그게 삼매죠. 고요함이 확 드러나니까. 그대 스승이 말하는 바에 그런 개정해는 진실로 이상하구나.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수순이 말한 계정에는. 물론,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방편으로는 신수순이 말한 이 계정해가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 칠불통계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칠불통계, 모든 7분의 부처님이 전한 모든 선을 힘써 행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마음을 청정해라. 모든 부처님이 얘기한 방법이다. 그걸 다르게 말한 그게 계정해다. 그냥 공식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불교 교리. 근데 그걸 그렇게만 이해하면, 그 모양의 계정회를 공부한 거예요, 모양의 계정회. 교리의 계정회. 황벽 오력에 보면, 전신보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교법에서는 깨달음이 있지만, 마음법에서는 깨닫지 못하니,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거는 교법에서는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네가 마음을 직접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서 깨달은 그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계정의 사막이라는 진짜 계정의 사막이 뭔지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수님이 말한 계정에는 진실로 이상하구나. 내가 보는 계정에는 그것과는 다르다. 즉 너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계정에는 방편의 가르침을 공부했다. 삼구법문 가운데 일구 좋은 걸 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네가 어떻게 공부인을 할수 있겠느냐? 내가 그걸 다 빼앗아 버리는 법문을 통해 너한테 진짜 계정해가 뭔지를 선물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지성이 말했다. 계정해는 다만 한 가지일 뿐인데 어찌하여 다르다고 하십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해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이다. 아, 육조 스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아, 그래도 지성이가 저 신수 스님 제자고, 지 스승을 욕하면

0: 마음은 또좀 그렇지 않을 것이긴 하잖아요. 이게 도의가 있는데 또 육조 스님이 보기에도 신수 스님이 어쨌든 본인 같은 스승님 밑에서 공부했던 한참 선배 스님인데 선배 스님을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이게 맞는 말이고 그대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가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줬다 뺐었다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은 좋게 말했다 안 좋게 말했다 막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뺏어 확 내려쳤다가 그래도 그것도 좋은 점도 있긴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렇게 어느 하나만 그런 거 아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주장하지도 않고 왜 방편에 부처님도 시론계론 생천론이라고 하는 방편도 병에 따라 쓰셨단 말이에요. 방편의 약도. 그러니까 그게 방편의 약은 될수 있다. 그러나 최상승의 약, 진짜 약, 그거를 너가 이제는 소화시킬 만한 근기가 됐으니 너에게 진짜 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승도 탓하지 않은 거면서 이럴 수 있는, 이것도 틀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대승의 계정에, 대승의 계정에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소승의 계정에보다는 대승의 계정에 훨난 거니까. 그 대승에서 말하는 계정에다. 근데 너가 이렇게까지 왔으니 대승에서 말하는 계정에는 충분히 네가 공부했을 거 아니냐. 여기 뭔가 그 이상을 공부하려고 왔을 거 아니냐. 그동안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딱 깨달아 보려고 왔을 거 아니냐. 그러니 최상승의 근기, 가장 높은 근기가 할수 있는 진정한 계정애가 뭔지 그것을 내가 설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깨달음이 같지 않으므로 자성을 보는 것 또한 느리고 빠름이 있다. 그 근기에 따라 방편에 따라 깨달음에도 느고 빠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하는 법이 신수대사의 것과 같은지를 들어보아라.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기존의 불교계에서 하던 답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해줘요. 기존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육조 스님은 언뜻 듣기에는 좀 다른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육조단경이 한 명의 스님이 쓴 책인데 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유가 기존의 방편으로 설했던 모든 불교 교리에 대해서 그 방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 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모든 불교 교리에서 스님들이 알고 있던 교리는 교학에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교학이었다면 육조 스님이 말하는 법문은 뭐냐면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분리자성. 유명한 말이에요. 이 자성에 입각해서 법을 설한다. 계정해? 이 자성을 두고 여기서 나오는 계정해를 얘기한다. 자성을 다르게 말해서 계정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성에서 나오는 계정해를 말한다. 나는 모든 불교 교리를 전부 다이 자성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왜이 자성 하나가 전부니까요. 여기서 나온 거니까 모든 것이 교리도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근본으로 돌린 불이법이라는 하나의 진실로 돌린다 이 소리예요. 중도라는 하나의 진실 이리로 돌려서 모든 것을 하나로 회통해버린다 이 소리예요. 하나의 진실,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도록. 이런 입장에서 계정해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1: 또 훌륭한 스님들

0: 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1: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의 왕 임제로 23번째 시간입니다. 출간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예컨대 나는 옛날 계율의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또 경전과 논설을 찾기도 하였으나 뒤에 비로소 이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이며 드러내 보인 말일 뿐임을 알고 나서야 이윽고 일시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곧장 도를 찾고 선에 참여하였다. 그뒤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선화의 노선임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삿댐과 발음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서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출가한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출가한, 이제 스님은 스님들 상대로 법문을 하니까 출간이라면 이랬는데, 그냥 이 깨달음에 또는 해탈에 또는 불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네? 도는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건데, 이거는 배워서 아는 건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완전히 갖춰져 있는 거고, 요걸 한번 이제 깨닫는 거지. 이걸 한번 자기가 확인을 하고 체험하는 요런 일이 이제 있는 거고, 이걸 뭐 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도라는 말은 이제 인도의 그 보리라고 하는 인도 말로 보디라고 하는 건데, 그 깨달음이란 뜻이거든. 그걸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도라고 번역한 거고,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원래 여기는 당연히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름이 없지만 뭐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인 거고. 하여튼 요거 누구한테나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요걸 깨닫는 거예요. 요걸 한번 체험하고 요걸 확인하는 이런 것이고, 단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알 수는 없어요.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분명하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욕을 깨닫는 거지. 욕을 이제 도라하기도 하고 불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진여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름은 상관없고 실제는 이제 이거니까 실제는 바로 이거니까 요거를 요게 한번 한번 우리가 뭐 흔히 그지 그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자기 머리를 항상 달고 있어요. 자기 눈에 이제 안 보여서 그렇지 자기 머리는 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요거를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고 확인하고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니면은 뭐 여기 뭐 계율이라든지 경전 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단체 생활에서 필요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 그 정도 계율을 지킬 정도였던 그런 뭐 도덕성이랄까? 뭐 그런 정도가 뭐 필요하니까 말을 했겠지만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아니고 본질적인 건 그냥 이거고 이제 계율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어쨌든 그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겠지만은 깨달음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경전과 논서라고 하는 것은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이제 책이고 논서는 경전을 다시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 다 말이단 말이야 말.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이제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그런 뭐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말은 말인 것이 말이지 깨달음은 이거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해놨으니까 이제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달을 가리키는 뭐 손가락이다 그렇게 하는데 뭐 손가락은 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달을 가리키는 그 역할을 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전 논서 역시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각자 자기에게 이렇게 명백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자기 본성이라 해도 좋고, 자기 불성이라 해도 좋고, 자기 마음이라 해도 좋고, 뭐,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걸 깨닫는 거예요, 요걸 깨닫는 거고,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이게 와닿는 거지. 딴거 없어요. 요게 한번 와닿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에서 벗어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옛날 계율을 마음에 두기도 하고 뭐이 출가 스님들은 뭐다 배우니까 경전과 논서를 찾기도 하였으나 뒤에 비로소 이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이며 드러내 보인 말일 뿐이다. 그냥 말일 뿐이더라 이거요. 말로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 말일 뿐임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일시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곧장 도를 찾고 선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뭐 불교를 공부하고 논서를 읽고 불교를 공부하고 뭐 계율을 잘 지켜서 뭐 불법을 뭐 이제 뭐 믿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어쨌든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아니고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이거라니까 이거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자기한테 언제든지 있는 거 요거 하나가 본질인 겁니다. 요걸 깨달으면 이제 일이 없어져요. 일이 없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거든.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그럼 뭐 생각 어디서 배운 지식, 말, 생각 이런 것밖에 없거든. 그건 뭐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변화시켜 주질 않아요. 여기에 한번 통해야 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뭐 그대로, 물질 세계는 그대로겠지만 정신 세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번 요게 그래 이게 이제 정신 세계라 세계는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하여튼 요게 한번 통해야 돼. 일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아주

명백한 현실이에요, 이거는. 뭔가 현실인데, 이제 자기가 여기 한번 와닿아서 이렇게 실제, 이렇게 체험이 안 되면은 뭘 가지고 저러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한번 왔다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이건 이제 현실이 돼버리고 그런 이 자리에서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우리의 번뇌는 전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도라고 하고 뭐 선이라고도 합니다. 선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하기도 하고 뭐 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그뭐 이거는 원래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름을 제각각 그냥 붙이기도 하죠. 그리 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자서는 깨달아 그래 불교 불일불교란 것은 불은 깨달음이란 말이고 교는 가르침이란 말이니까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깨달음이 뭐냐 어떻게 깨닫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뭔지 그냥 말만 깨달음하고 들었지. 뭐 말은 뭐 공이다, 불이법이다, 중도다, 뭐 진여자성이라는 등뭐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그냥 말일 뿐인 거고 모르지 그거를. 그러니까 직접 이제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말만 있고 체험은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은 생각이고 생각은 우리 이제 분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는 이것과는 여기는 말이 없고 생각이 될 수가 없는데 요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무슨 방법이 있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앉아 있다, 뭐 마음을 뭐한 곳에 집중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뭘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뭘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본래 우리가 타고난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래 타고난 본성은 뭘할 필요가 없어요. 타고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지만은, 타고난 것은 그냥 늘, 날 때부터 늘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억지로 자기한테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불성이라고 하고, 본성, 뭐 자성, 뭐 법성, 이렇게, 이런, 이거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늘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뭘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 있는 게 한번 문득 이렇게 확인만 되면 돼. 그러면 저절로 다 확인된다면은 뭐왜 나는 안 되느냐?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생각. 생각 속에 매여서 계속 뭐지? 어떻게 되는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이거는 꿈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 근데 자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바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 깨달음이 없는 유일한 이유는 생각에 물이들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본래 있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한번 극복하고 생각을 항복시키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이 있거든. 중생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되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을 건 없다. 옛날부터 늘 많이 했던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분별심.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걸 벗어나면 되지. 그러면 부처의 마음인 거지. 따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게 얻어야 될건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

우리가 뭘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아는 건다 생각이니까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이제 알수 없는 그런 벽에 이렇게 막히는 수밖에 없고, 그 자기가 뭐알 수가 없으니까 순지식을 찾아가서 그 가르침에 이제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안 되는 건 아니겠죠.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뒤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스승이 없거든. 혼자서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하여튼 몇년 동안, 7년, 8년 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래도 뭐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꼭 스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게 우리가 전혀 알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정말 어렵고, 그건 이제 이미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제 말을 한번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디 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이제 도를 보는 안목이 생기려면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 한번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걸 도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뭐를 도라고 하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있어야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 뵙고 이제 그 가르침을 듣고 도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 임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임제의 스승이 황벽인데, 황벽한테 세 번인가 두드리고 맞고 깨달았거든. 불법이 뭡니까? 하고 가서 물었는데, 황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주장 잘해가지고 두드리고 팼거든요. 그렇게 도망을 나왔다가 또 가서 또 물었는데 또 두드리고 패. 도망 나와. 그래서 수자의 권유를 물으러 갔었는데, 수자한테 가서 막 불평을 말하거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때렸느냐고. 이러니까 수자가 삼세 번이다, 한번더 가라 이래가지고 한번더 가서 또 맞았어. 그 뿔이 나가지고 이제 나 여기 안 있을랍니다 하고 짐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래 이제 그갈때 수자가 임제한테, 네가 그래도 여기 몇년 공부했는데 그 떠나려면 인사나 드리고 가라. 그래 이제 황벽한테 가서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니까, 뭐 특별히 갈 데도 없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여기 안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갈 데가 없으면은 그저 어디 가면은 대우선사라 한 분이 있는데 그내 도반인데 그 그리 가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찾아가니까 그 대우란 분이 혼자서 암자에 살고 있는데, 그니 어디서 왔노? 황백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왔느냐, 이러니까 얘기를 했죠. 불법이 뭔지를 물었는데 대답은 안 하고 두들기 패기만 했는데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면 투덜투덜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는 그 대우선사가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둔한 놈이 있나. 황백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데 여기 와서 네가 그런 소리 해가 되겠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인제가 딱 깨달았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도라는 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너들이 패는 것만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건 없지. 네. 분명하게 자기한테 있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이제 생각 속에서만 그게 모르니까 왜 패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서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 예. 그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번 해야
아, 원래.

원래 그리고 이게 생각 벗어나서 이게 또 이렇게 와 닿으면은 금방 뭐 오래지 않아서 뭐 바로 뭐알 수는 없지만 오래지 않아서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하는 이런 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그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건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나죠. 이게 왜 아니 이게 없을 수가 없어 누구한테든지 다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우리가 육식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있어 누구한테나.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식을 가지고 알수 있는 그것만 쳐다보고 살거든. 그게 생각이거든. 눈에 보이는 게뭐 저게 무슨 색깔이고 무슨 모양이냐, 무슨 귀에 들리는 거, 무슨 소리냐, 무슨 냄새냐, 무슨 맛이냐, 무슨 느낌이냐, 뭐 생각으로 뭐 어떤 거냐 하고 이해를 하고 이게 전부 분별 세계고 생각 세계거든. 예. 그 여기만 살고 있으니까 이걸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거를 막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육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뭐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어떤 그런 분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다 누구한테나 있는 거거든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늘 있는 거고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사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그런 색깔, 소리, 냄새, 맛, 생각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그걸 허망하다고 하거든. 무상하고 더덥고 허망하다. 이거는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냥 늘 그대로 있는 거지. 늘 한결같아. 이게 여야하다고 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요게 한번 요거라 요거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생각이 아닌 이거를 보는 안목이 딱 생길 때는 이건 이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안목이 딱그 체험이라는 게 이제 이 안목이 열리는 건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안목이 한번 열려야 이제 돌아보는 안목이 밝아진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천하의 노선님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천하의 노선님들이라는 게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법문하는 그런 분들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이런 진실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알아보게 되었다. 삿된과 바름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서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그렇죠.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 타고난 거지만은 우리가 타고난 거지만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분별만 해. 눈으로 뭘 보고 저게 뭐가 있노 하고 뭐 귀로 듣고 저게 무슨 소리고 엄마 소리가 아빠 소리가 뭐새 소리냐 이런 식으로 육식 쪽으로 분별하는 쪽으로만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왔지. 이거는 있어도 막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록 본래 타고난 본성이라 하더라도 다시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깨달아야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여거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은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은 즉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은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은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이 바람에 임재가 맨날, 아이고, 임재의 말씀은 부처 만나면 부처 죽이고 조사 만나면 조사 죽이라 하더라 하고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나서 죽이라 하는 이말 뜻이 이제 잘못 알면은 이제 그 오히려 공부를 망칠 수도 있어요.

스님들이 그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은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하는 거는 이제 분별을 따라다니지 말고 맞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다 분별인 거고 또 보고 듣는 게다 분별인데 분별심에 속지 말고 그런데 그 분별심은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이 말은 자기의 분별심에 속지 말고 이 말입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라. 근데 이제 말이 이제 요래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은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생각을 죽인다. 뭐 분별이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분별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억지로 조작을 하는 거죠. 예. 우리 불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불이법입니다. 불이법. 불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벗어난다 그러는데 그러면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다니까 그럼 생각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하고 돌부처처럼 그만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탁 죽여서 못 일어나게 하고 분별이 일어나면 분별을 탁 죽여서 못 일어나게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생각이 없고 분별이 없이 돌부처처럼 죽은 사람처럼 그 가만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불이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반신경에도 나오다시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하듯이 색이라고 하는 뭐가 분별되는 게 있는데 공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는데 색이라고 하는 무슨 분별되는 게 있고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는 거고 분별이 없는데 분별을 하는 이걸 불이법이라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게 바른 법인 거지. 생각이 다 망상이니까 생각을 그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가 취사선택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입법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있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그걸 입법이라 그러거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런 식으로. 근데 불입법은 있는 것이고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뭐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법에 통하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죽여라. 이러면은 그거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잖아.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잖아. 버리는 거야. 생각을 버리는 거잖아요. 생각을 버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뭐랄까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불이법이 되질 않고, 뭔가, 이제, 억지가 돼가지고, 이상한 막 경험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막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막 얘기를 다 해. 이상한 체험을 하고 막, 별의별 이상한, 왜 그러느냐. 마음에다가 억지로 막그 압력을 가하니까, 부자연스럽게. 그럼 뭐 이상한 현상들이 바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깨달음에서는 아무것도 이상한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막 이상하고 신기한 그런 현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 우리가 타고난 본성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막 이상하고 신기하고 무슨 초자연적인 일 같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바른 공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타고난 본성이 그대로 발휘되는 건데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고 전혀 뭐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다만 이제 이 불의 중도라는 거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냥 그런 안목이 저절로 생기는 거고 거기에 적용을 해가는 것이지 뭐알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건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거는 다 입법이지 불입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이런 이제 안목이 생기고 체험이 일어나고 이제 여기에 또 적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 말은 부처를 만난다 이 말은 부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부처라는 생각을 하지만 부처가 없고 조사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사가 없고 나안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안이 없고 부모를 보고 뭐 부모를 만나고 부모를 보고 뭐 부모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부모라는 게 없고 이런 말이거든 이게 만나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말은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 이게 그 반지식에 나오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제 불이법이 되는 거고. 이런 불이법은 우리가 뭘 수행을 하고 조작을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이거나 없애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이제 생각을 하고 분별하는 이 법이란 거 분명히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런 데서 이제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꽉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자기 생각일 뿐인 거고. 이제, 그런 걸 또, 그런 정도의 또그 감각은 있어야 돼. 내가 아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이건 법이 아니다. 그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공부를 엉터리를 안 합니다. 자기가 알겠다 하고 이러면은 그건 망상이에요. 분별심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알수 없는 거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알겠다 이런 거구나 하면은 그건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를 자기가 알고 있다면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럼 뭐꽉 막히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기서 분별심은 이제 힘을 쓸 수가 없고 분별심이라는 게 이건 뭐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아는 게 분별심인데, 그렇게 아는 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아는 것이 힘을 쓸 수가 없어지면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게 꽉 막히는 거죠. 그렇게 꽉 막혀 있다가, 저절로, 때가 되면은 저절로, 이런 이제 안목이 생겨요. 이거는 뭐, 저절로 되는 것이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이걸 깨닫고 싶어. 도가 뭐냐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이해하고 아는 건 아니다. 그럼 저게 뭘까? 그럼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을 어떻게 해? 그건 모르는 거지. 그렇게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이제 있다 보면은 어쨌든 거기 우리가 그참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모르지만은 나는 이걸 꼭 깨닫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런 체험이 되고 이런 안목이 생겨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는데 저절로 된다 해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라. 저절로 돼야 이게 진짜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자기가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무위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불법은 무위법이에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절로 되고 나중에 이제 안목이 생기면 이런 말이 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하는 게뭐 부처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저절로 분별해서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은 불의 중도의 안목이 저절로 생겨요. 모든 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라는 생각을

또 이제 붙여갖고, 그것뿐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이유를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예. 그냥 자기한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이제 그런 세상의 실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세계의 실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는 건 아니고, 직접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이런 안목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이 공부입니다. 그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이라 이 말은 죽이라는 게 아니라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고 생기도 생기는 게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서 자유자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매그 걸릴 게 없고 얽매일 게 없죠.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하여튼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릴 게 없지. 맡길 게 없고. 그게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게 없고. 우리가 중생들한테는 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삼업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중생은 자기가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게 있고, 말하면 말하는 게 있고, 행동하면 행동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딱 걸려버려요. 그 걸리고 매여버리죠. 그게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가 좀, 뭐, 금방은 잘 모르고,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깊어져야 되고, 힘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공부가 좀더 깊어지고 힘을 얻게 되면은, 뭘 하더라도, 뭐,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더라도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는데 생각도 없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하는데 말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장이라는 게 없죠. 업이 있으려면은 그게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서 딱 걸려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는데 뭐 걸릴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업장 소멸은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체험을 하면은 여기서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멸되는 거지. 무슨 업장이란 게 따로 어딘가에 뭐 보관돼 있어가지고 그놈을 내가 없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해탈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이나 분별에 다 매여 사니까 그게 업입니다. 근데 그 매여 살다가 그 매여 사는 것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는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해도 뭐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벗어난다 해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해탈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뭐든지 해요. 뭐든지. 왜냐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다 있으니까 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도 하고 뭐 몸이 있으니까 느끼기도 하고 뭐다 해. 말도 하고. 똑같이 사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항상.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늘 뭐. 텅텅 비고 뭐 깨끗하다고 할까 놀고 뭐 아무 일이 없고 그러니까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다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얽매이지 않다 이제 이게 물론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신적인 면에서 육체는 뭐 어쩔 수가 없고 그건 뭐 육체는 육체도 그 우리는 육체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보면은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생각 분별을 벗어나면 육체도 더 이상 별로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뭐 집착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공이란 말을 쓰는 건데, 뭐 무일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본래 아무것도 없다 이거 본래 무일물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다고 뭐 공이라고 하기도 이제 말을 뭐 그렇게 또 방편으로 억지로 말을 했지만은, 본인은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일이 없는 겁니다.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그 해탈이 이제 곧 깨달음이고 열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막 걸림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곳곳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로서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는 자는 아직 없었다.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을, 제대로 해탈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모조리 물리쳐버린다. 손위에서 나타나면 손위에서 물리치고, 입속에서 나타나면 입속에서 물리치고, 눈 속에서 나타나면 눈 속에서 물리친다. 홀로 벗어나 나타난 자는 아직 한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 모두가 저옛 사람들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경지를 숭상할 뿐이로구나. 이제 물리친다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끔씩 그 질문하는 질문 중에 생각이 확 일어나거나 분노가 확 일어나거나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욕심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 그 질문은 이제 뭘 몰라서 질문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야 내가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해결이 안 돼.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내가 없고 상대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욕망이나 기분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그걸 상대로 싸워봤자 해결 안 돼. 내 생각을 내가 없앨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욕망을 내가 없앨 수 있느냐? 억지로 잠시 누를 수 있겠지만은 그 해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근본적으로 되려면은 먼저 이게 통해야 돼. 분별에서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런 해탈 체험이 있으면은 내가 없고 상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다 저절로 해결이 싹 돼버린다.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무슨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질문할 때 제가 늘 답변 드리는 게 공부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게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공부를 잘 하시면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그게 좀 힘을 가지면은 다 저절로 할 일이 없어지고 막다 해결이 돼 저절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거든. 그거밖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게 통해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나라고 할게 없고 뭐 세상이라고 할게 없어요. 내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할 일이 없는 거고 저절로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해탈이고 자유자재함이고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불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부처님은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

광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영천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1: 귀신이라니?
0: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2: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아, 난 또 괜히 겁먹었네.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3: 오, 제법인데.
2: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0: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2: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4: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5: 오해십니다.
4: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6: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5: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6: 백년사에 추성 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5: 네, 추성 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2: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 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6: 추성 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5: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주게.
2: 추성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5: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2: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0: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2: 있지, 여기에.
0: 여기에?
2: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0: 저기 저 조각 말이야?
2: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7: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0: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1: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2: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1: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0: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2: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부상을 조각해 달았죠.
0: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2: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3: 뭐하냐?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2: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3: 구구는
2: 구구령사.
3: 구구단 쉽다며.
2: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룡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3: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2: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무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3: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2: 맞아.
3: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2: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0: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2: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9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4: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딸이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2: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4: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2: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0: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2: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3: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2: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3: 아휴, 불쌍하다.
2: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어.

0: 있으니.
1: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에 거북이?
0: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2: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3: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0: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4: 절 앞에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0: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3: 아휴,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5: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3: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0: 그렇게 아홉구에서 거북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1: 웬 한숨이야? 주지 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6: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1: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6: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1: 불국사?
6: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7: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8: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7: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7: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8: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0: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9: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0: 부처님의 꿈을 꾼 지 10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0: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1: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0: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2: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인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0: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1: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0: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3: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3: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3: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3: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2: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4: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2: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1: 탑을 짓는 동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에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0: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2: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0: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영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0: 그런 식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과 내 경험이 내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안안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628년을 이어온 전통 불교 의식이 전쟁과 기후재난이라는 현대의 위기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온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49일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탄광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강원도 정선에서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강원교구와 정선신곡사가 영산제와 문화축제로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주민과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가 지난 주말 범어사 일대에서 2016 선명상 축제를 열었습니다. 푸른 숨 깊은 쉼을 주제로 열린 선명상 축제는 자연과 음식, 소리, 걷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명상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등 경북을 대표하는 5개 본산의 역사와 불교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진 경북불교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불교사에서 5개 본사가 지닌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BTN 뉴스를 전해드릴 오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28년을 이어온 전통 불교 의식이 전쟁과 기후재난이라는 현대의 위기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온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49일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영가천도를 넘어 전 지구적 고통에 연대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입제식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가을 문턱에 들어선 삼각산 진관사 도량으로 유주무주의 영가들과 물과 육지에 떠드는 고혼들을 초청합니다. 발아춤과 관욕으로 번뇌를 씻어내고 청정하게 부처님 설법을 기다리는 경건한 법석의 현장. 조선시대부터 600년 넘게 이어져온 서울 유일의 왕실수륙제,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어제 49일간 기도정진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공익성이 국행수륙제의 특징입니다.
2: 국행수륙대제라는 것은 국가가 뭐 정하고 안정하고가 할 것 없이 우리 스님들은 옛날부터 불교가 시작될 때부터 면면히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날 다시 이렇게 지정을 받고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1: 올해는 온 세상은 한 가족을 주제로 국적과 이념, 세대와 계층의 벽을 허물고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화합하는 장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가르침과 현재의 생명, 미래의 후손이 시공간을 넘어 함께 숨쉬는 세상. 입제 법문에 나선 법산 대종사가 강조한 국행수륙제의 가치는 공존과 화합입니다.
2: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조상과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들과 미래의 자손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정토의 세계를 만들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 법산 스님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하며 쉼없이 업을 짓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짚었습니다. 특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인과를 강조하며 좋은 인연과 선업을 쌓는 노력과 늘 깨어있는 정진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2: 의미 상향으로 지어가느냐 하향으로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향으로 지어가면은 선인 선과 나쁘게 지어가면은 악인 악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게 살면은 항상 기쁨이 오고
1: 진관사는 이번 수륙제 주제에 맞게 세상에 자비를 전하는 나눔 실천도 이어갑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가 네팔 홍수 등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돕기 위해

0: 모금 부스를 열어 온 세상은 한 가족이라는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초재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 이재 전 중앙승가대총장 종범스님, 삼재 전국비군의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스님, 사재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가 법문을 설합니다. 다음 달 11일 오재는 해남 대흥사 조실 보선대종사, 육재는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BTN 회장 성우대종사가 법사로 나서고, 24일 7재 회향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가 법을 설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탄광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강원도 정선에서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강원교구와 정선심곡사는 영산제와 문화축제를 열고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주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2: 굽이진 산자락을 따라 탄광의 역사가 남아있는 강원 정선. 지역 발전을 위해 땀 흘렸던 광부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산제가 정선 심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강원교구 종무원과 심곡사가 주관한 2026 정선 울림 한마당 영산제 및 문화축제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강원교구 종무원장 법선 스님, 심곡사 주지 자각 스님 등 종단 스님과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 강원도의회 김기철 의원을 비롯해 불자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3: 심곡사에 울려 퍼지는 자비의 소리와 문화의 울림이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안락과 평안으로 울림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이날 행사는 탄광에서 순직한 광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 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제로 시작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탄광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의 몫이라며 불교의 자비와 상생의 정신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교구 종무원장 법선 스님도 영산제를 통해 순직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전해지길 발언했습니다.
4: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자비는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밝히는 힘이 됩니다. 이번 축제가 정선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 축제로 발전하여 지역 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이요, 우리 불교가 중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참석 내빈들도 환화와 분향으로 탄광 순직자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정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광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한다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6: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제의 장엄한 소리가 갱도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2: 엄숙했던 추모의 시간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정선 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다문화 공연과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고 주민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불자와 지역 주민들은 공연을 함께 즐기며 세대와 이웃 간 정을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 이렇게 산사에서 공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까 할머님들 나오셔갖고 춤추는 모습하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감명 깊기도 하고 그 노래 가사가 마음에 쏙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 이번 울림 한마당은 영산제를 통해 탄광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전통 문화와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탄광의 역사를 품고 살아온 정선에서 추모의 마음은 문화와 화합의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지난 주말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 주관으로 2016 선명상 축제가 열렸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5일 선문화교육관 일대에서 금정산 비이오 선명상 힐링페스타, 푸른 숨 깊은 쉼을 주제로 자연과 음식, 소리, 예술, 걷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명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범어사는 누워서 소리를 듣고 숲길을 걸으며 바다 위에서 호흡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대인들이 잠시 멈춰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0: 나는 사찰 음식 공양과 푸드 테라피, 슬리핑 소리 명상, 싱잉 볼 명상, 테라 무브, 민화 체험, 숲길 걷기 명상을 비롯해 마음 처방전 부스에서 AI가 분석한 24가지 마음 유형에 맞는 선명상 방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경북을 대표하는 5개 본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라에서 근현대까지 이어진 경북 불교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불교사에서 5개 본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입니다.
1: 신라시대부터 한국 불교의 전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경북 불교의 역사.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경북에 자리한 사찰을 중심으로 전승된 불교의 역사와 사상, 문화적 가치를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한 경상북도 오본산의 종합적 연구 학술대회가 지난 4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는 고운사 주지 등은스님과 총무국장 범종스님 등 경북 오본산 스님들을 비롯해 불교 문화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 이 지역이 다시 불교의 중심으로서 또 우리 한국의 문화의 중심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1: 기조 강연에서 이효걸 안동대 명예 교수는 불교가 신라에 수용되고 발전하는 과정부터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경북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경북 불교가 한국 불교 초기 전개에 중요한 축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신라 불교의 흐름이 곧 우리나라 불교사의 기본 줄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1: 경북 오본사는 개별 사찰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에 따라 지역 불교계를 이끄는 중심 도량으로 기능하며 수행과 교육, 불교 문화 전승에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개별 사찰을 따로 바라보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본산을 통해 경북 불교의 역사와 사상, 수행과 문화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4: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오본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불교 문화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사찰이 한국 불교를 어떻게 겸인하고 이끌어 왔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1: 천년을 이어오며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온 경북의 오본산. 사찰마다 간직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밝히고 경북 불교가 한국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조명하는 기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0: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천여 훈련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5일 수계법회에는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수덕사 노인요양원 원장 선호 스님,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호국연부사 주지 해총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경 스님은 수계는 중생의 굴레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라고 설명하며 선행과 악행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간다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전북 익산포교사단과 불교어버니회는 연비의식과 수계증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내원정사는 육군훈련소 호국연부사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장병포교에 앞장섰습니다. 정읍 불교사업연합회와 백운 경안화상선양회가 미르감에서 제4회 백운 화상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4일 정읍 불교사업연합회 스님과 미르감 주지 자윤 스님, 정명성 선양회장, 이학수 정읍시장, 이복형 정읍시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백운 화상의 유운을 기렸습니다. 주지 자윤 스님은 정읍 고부면 백운에서 태어난 백운 화상은 우리 정신문화의 정수면서 인류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펴낸 선지식이라며 지역의 자랑이면서 세계적 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비구니 차인회 혜성 스님과 회원 스님들의 헌다시연과 내빈 헌양, 헌화, 추모사, 봉행사, 가락탈의 병창단 국악 공연 등으로 백운 화상을 추모했습니다. 2000년 전 불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파 과정을 담은 고대 필사본이 오늘날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

0: 가 세계 석학과 함께 미래 불교학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함께 고대 불교 문헌의 원형을 규명하고 불교학의 미래를 모색하는 학술의 장. 동국대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플러스 사업단이 살아있는 전통, 펼쳐지는 도전, 동아시아 불교와 그 너머를 주제로 건학 120주년 기념 국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대승불교 성립기와 부파불교 전승 과정을 밝힐 핵심 열쇠인 스코헨 컬렉션 연구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스코헨 컬렉션은 노르웨이의 고문헌 수집가 마르틴 스코헨 박사가 수집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 등지에 2에서 6세기 초고대 버머필사본으로 문화유산급 문헌입니다.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이해 이 불교 필사본들을 이혼받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불교학 연구의 허브로 거듭났음을 알렸습니다.
2: 그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정법을 등불 삼아 학문과 수행을 함께 닦아온 사부 대중의 원력이었습니다.
3: Today's gathering too represents a meaningful convergence of Dongguk University's 120 years journey and a long tradition of Buddhist scholarships carried forward across the world.
1: 첫 발표자로 나선 옌스 브라르빅 노르웨이 오슬로대 명예교수. 1990년대 후반 소장자인 스코엔 박사로부터 직접 학술 연구 승인을 받아 국제 공동 연구팀을 발족시킨 주역입니다. 브라르빅 교수는 초기 해독 과정부터 총 5권의 학술 총서를 출간하기까지 이어진 스코엔 컬렉션 연구 프로젝트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4: The work on the Skyline collection has moved eastwards, and that is correct, and that is just and right. And I am glad that Dongguk has committed itself to take care of this important piece of Buddhist heritage. Thank you so much.
1: 우재선 동국대 교수는 스코엔 길기트 버머 사본을 구마라지 반역 금강경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5: Here, the logical structure is transformed. This interpretation was accorded Sutra's broad teaching that all conditioned beings are not truly exist entities.
1: 스코엔 컬렉션 중 하나인 심하 장군과의 대화를 다룬 폴 해리슨 교수의 발표도 주목받았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기존 팔리어본이나 한역본에서 5가지로 다루던 보시의 이익이 버머 사본에서는 6가지로 기술돼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6: Dana contains with it all six perfections. All this is to say that there is much more to this topic than the quest for long-term institutional survival. Or the more immediate urge to make sure where one's next meal is coming from. Giving is, as well known, represented as the path to heaven in the next life.
1: 세계 학계의 시선이 고대 문헌부터 미래 불교학까지 선도해 나갈 동국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지난 마이산 탑사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트레저헌터 보물찾기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탑사 회주 진성 스님과 사단법인 붓다 임원들은 지난 4일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초청해 보드게임 교구 5,012점, 발샴푸 1,000점 등 1억 3,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전달했습니다. 진성 스님은 2026년과 2027년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에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홍삼축제가 동시에 열린다며 지난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불교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경품이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지역의 대표적 명소인 마이산 일대와 용담댐 주변을 탐방하며 실물 여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상금과 경품을 주는 트레저 헌터 보물찾기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화로 대중과 소통해온 아원 스님의 특별 초대전 울림이 지난 5일 김해 독림선원 문화공간 독림에서 개막했습니다. 40여 작품이 전시된 초대전은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에게 마음의 깊은 평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싱잉볼 명상 체험도 진행돼 울림과 휴식이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아원 스님은 작품에 담긴 행복과 변화라는 확장된 에너지가 감상하는 모든 분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길 기대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 이록 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특별 초대전은 오는 10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월제 해담 스님의 북구트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해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비티엔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두면 평온하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잠시 멈추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쉬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내쉬고 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호흡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평온이 다가옵니다. 명상이란 과거, 미래 또는 다른 이들에게 빼앗긴 생각을 멈추고 자신으로 돌아와 내 몸 안에서, 내 느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을 관찰하다 보면 나와 이웃 그리고 대자연이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 용서, 감사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밀어내고 가버린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충실하게 우리를 이끕니다. 멈춤과 바라봄에서 시작된 비움은 지금 이 순간의 주

우리를 모을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대상과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몸가짐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수행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몸, 네, 바르게 앉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 마음 갖기. 네, 몸과 마음을 연결한 통로가 되고 있는 호흡 알아차리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나 서구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명상 교육이 제도화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가부좌, 평평한 바닥에서 다리를 가부좌를 틀고 손을 가지런히 앉은 자세로 명상에 임합니다. 이 모습은 마인드풀니스나 모든 명상의 기본 자세가 되고 있는 자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취했던 그 삼각형 구도의 모습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몸은 곧게 세우고 편안히 앉아 숨이 나가고 들어옴을 지켜만 봅니다. 네, 명상 참 쉽습니다. 네, 곧게 그리고 안정되게 편안한 자세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봅니다. 네, 바로 이것이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 앉는 방법에 대해서 가부좌라고 얘기를 하죠. 앉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세가 결가부좌가 되겠습니다. 네, 두 다리가 X로 수로 교차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네, 오른 다리가 왼 다리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고 반대편 다리는 반대쪽 허벅지로 올라가서 X 모양을 그리게 되는 이 모습이 결가부좌입니다. 네, 불교에서 가장 기본으로 삼는 앉는 자세가 바로 이 결가부좌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많이 택하는 자세가 반가부좌 또는 평좌 양반다리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네, 반가부좌는 오른쪽 또는 왼쪽 다리만 반대편 허벅지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네, 왼 다리가 올라가든 오른 다리가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 중에 다리가 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다리를 가볍게 풀어서 반대편 다리로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평좌는 다리를 어느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는 자세가 아니라 가지런히 회원부를 중심으로 바닥에 포개지지 않은 자세로 놓는 자세가 평좌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양반다리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네, 가장 클래식한 전형적인 앉는 자세는 결가부좌이지만 네, 상당히 많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가부좌가 양쪽 무릎을 바닥에 딱 붙게 만드는 가장 안정된 모습이기는 하나 힘들게 억지로 결가부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반가부좌가 됐든 평좌가 됐든 편한 자세를 취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명상에 들 때 주로 반가부좌 한쪽 다리만 올라오는 형태로 앉습니다. 네, 이나마도 허리가 불편하거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의자 또는 기도의자라고 일컬어지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서양의 명상센터에 가면 우리 방석 비치해두듯이 많은 양의 무릎의자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릎의자를 무릎 쪽으로 넣고
엉덩이를 그 무릎 의자 위에 올리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릎 쪽이 짧은 다리가 가게 되고요. 엉덩이 쪽이 긴 다리가 가는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실 때 몸은 곧게, 제가 흔히 3개 몸에 대한 기본 자세를 3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선 곧게입니다. 허리를 엉덩이에서부터 허리를 고 추세우고 어깨와 귀 그리고 정수리가 일직선이 되게 둡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수리에 실을 매달고 하늘로 가볍게 살며시 잡아당기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몸이 일자로 가지런히 펴지게 되겠죠. 어깨나 허리를 굽히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기의 순환에 지장이 오게 되고요. 특정 부위에 압박이 가해져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상당히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있기에 힘이 듭니다. 이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좀더 편하게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뒷방석을 사용합니다. 따로 뒷방석이 없으신 경우는 쿠션이라든지 또는 두꺼운 수건을 접어서 엉덩이 쪽을 약간 돋아 올려줍니다. 이렇게 앉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허리를 펴고 통증도 덜하고 혈과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앉을 때 기본 방석 위에 뒷방석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 역학적, 인체공학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무릎 의자입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무릎보다 엉덩이가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되죠. 당연히 혈액과 기의 순환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가부자든 반가부자든 책상 다리든 또는 불편하신 경우에는 무릎 의자를 사용해서 앉습니다. 허리와 등을 곧게 세우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더 편하게 앉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방석, 뒷방석을 깔기도 합니다. 자, 양손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취한 손의 모습을 선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손을 둥글게 해서 좌골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을 겹치고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닿게 하는 이런 선정인을 자세를 기본으로 합니다만, 이 또한 현대 명상에서는 선정인을 꼭 고집하거나 기본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양손을 무릎 위, 손바닥을 무릎 위에 두기도 하고 또는 손등을 무릎 위에 두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긴장은 풀고 긴장은 풀고 양손을 편안하게 뻗대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 개가 안정되게입니다. 안정되게.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앉았을 때 무릎 이 앞에서 바라보면 삼각형의 구도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삼각형 구도를 취하고, 손은 팔은 흔들리지 않게만 무릎 또는 허벅지 또는 배꼽 앞에다가 둡니다. 자, 곧게 서기 위해서는 가슴을 쫙 펴줍니다. 청양골이라고 그러죠. 뒤쪽 청양골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가슴을 펴지는 그러한 형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청양골을 민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 어깨선도 활짝 펴진 상태에서 기울이지 않게 수평이 되게 잡아줍니다. 다음은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가볍게
잡아당겨서 목을 바로 세웁니다. 자, 이때 눈은 네, 반쯤 감아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시선을 가볍게 떨어뜨린다. 네, 시선을 가볍게 떨어뜨려도 좋고, 네, 가볍게 살며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네, 감는다고 해서 졸게 되면 명상이 아닙니다. 네, 명상의 기본은 알아차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깨어 있는 알아차림의 최소의 노력만 들어간다면 가장 편한 자세, 특히 기본이 되는 호흡 명상의 경우에는 네, 호흡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호흡만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혀끝은 가볍게 천장, 입천장으로 가되 윗니 뒤쪽 입천장에다가 가볍게 올려 놓습니다. 자, 그 외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의상은 편한 복장으로 입습니다. 허리띠라든지 몸이 조이는 이런 옷이나 물건은 풀어두고 네, 해서 몸을 평하게 예, 우리를 위해서 너무 24시간 수고만 하는 몸이잖아요. 네, 명상할 때라도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편해야 마음 또한 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게 네, 어떤 면에서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과 마음은 통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얼굴에 미소를 띄웠는데 마음이 찡그러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찡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가벼운 미소를 띈 얼굴로 네, 마음을 다독거려준다. 예, 마음은 평안하게. 네, 그래서 제가 몸은 상체는 곧게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무릎에 이르는 어깨를 거쳐 무릎에 이르는 선은 네, 삼각형 구도로 안정되게 네,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게 이렇게 3개를 취합니다. 자, 명상은 알아차림입니다. 네, 알아차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배가 부르게 되면 네, 또는 지나치게 고프게 되면 신경이 분산되게 되겠죠. 네, 먹은 후에 바로 앉으면 졸리기도 합니다. 네, 가능하면 먹은 직후나 배가 고플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먹은 직후든 졸리든 자주 앉아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앉되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면 네, 또 주의나 신경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을 택하되 바람이 바로 닿는 곳은 조금 피해 앉는 것이 좋고요. 지나치게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것보다는 네, 적당한 중간 정도의 조도를 가진 환경이 좋습니다. 자, 그럼 명상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상은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 아닙니다. 네, 명상은 수시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알아차림이 요체입니다. 네, 달리 얘기를 하면 24시간 언제든지 네,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는 네, 요 훈련이다 보니까 시간이나 장소보다는 자주 수시로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측면에서 오늘날 현대 명상에서는 특정한 장소나 방법보다는 네, 설거지를 하다가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챙겨볼 수 있는 멈춤 그리고 여유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명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왕이면 이왕 마음 챙김하는 명상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건강에도 좋은

네, 건강에도 좋은 방법을 택한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겠죠. 네, 해서 코호흡과 복식호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인들은 태어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코보다는 입으로 숨을 쉽니다. 네, 급하니까 숨을 입으로 들이마시고 또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만히 지켜보시면 숨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움직이는가를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네, 숨이 들어오는데 어깨가 올라가고, 네, 가슴이 올라오고, 오히려 배는 꺼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우리 몸에서 공기를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탱크는 어딜까요? 네, 배입니다. 네, 됩니다. 해서 가장 많은 공기를 들여서 몸에 좋은 호흡법은 네, 단전 호흡,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네, 가슴이나 어깨로 호흡을 하게 되면 네,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호흡은 복식 호흡이다. 네,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숨을 들이마심에 따라서 배가 불러오고 숨을 내쉼에 따라서 배가 들어오는 복식 호흡이 바람직한 건강 호흡이고요. 자, 명상 가르치는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혼선을 빚고 있거나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권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코호흡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의학계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코에 왜 섬모가 있고 점액이 있을까요? 네, 인간의 몸은 오묘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나쁜 유해 물질이 코로 들어와서 섬모와 점액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필터링, 걸러지게 되죠. 네, 또 외기의 찬 공기가 또는 뜨거운 공기가 입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가슴에 몸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네, 온도 조절, 습도 조절, 불숨을 제거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건강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이라고 그러죠. 부비공. 네, 코 주위에 동굴이 4쌍의 동굴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 전문 의학자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깊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논문이나 사설을 많이 내고도 있는데요. 네, 부비공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나이트로닉 옥사이드, 네, 나이트로닉 옥사이드 산화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네,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만 복부호흡을 통해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코호흡을 함을 통해 가지고 부비광에서 분출되는 산화질소의 90%가 부비광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비공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가 네,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네, 산소 공급이 훨씬 좋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호흡을 하는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건강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만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코로 숨을 쉬어야지, 배로 숨을 쉬어야지 하는 것 자체가 마음 평온이라든지 자연스러움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 중에는 코든 배든 의식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대. 평상시에 무의식을 통해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방법은 현대인들은 의자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의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꼭 앉지 않더라도 의자에 앉았을 때 방법 또한 좌식 방법과 유사합니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11자로 놓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경우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까치다리라고 하나요? 하이힐이나 높은 이 신발을 신게 되면 이렇게 뒤축이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여기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하이힐인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바닥을 붙이고 가는 무릎을 중심으로 9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곧게 쓰고 편안하게 곧게 쓰기 위해서는 뒷방석을 가부좌대와 마찬가지로 의자 뒤쪽에 두는 것이 좋고요. 의자에 앉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명상을 위해서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도록 합니다. 등받이에서부터 몸을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앞쪽으로 당겨서 등이 등받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피하고 팔걸이가 없는 의자로 우리가 가부좌로 앉았을 때와 가장 유사하게 손이 무릎 또는 허벅지 또는 배꼽 앞에 자연스럽게 내려와 자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앉는 방법, 가부좌 세 가지, 결가부좌, 반가부좌, 그리고 평좌에 대해서 돌아봤고요. 자,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라고 했습니다. 앉아서든 누워서든 걸어서든 어떤 자세에서든 말을 할 때든 말을 하지 아니할 때든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알아차림을 가져간다면 그것이 명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명상법 중에 하나가 걷기 명상, 행선이 되겠습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곧바르게 곧게 쓴답니다. 곧게 쓰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요. 걸을 때 무릎 아래 발목을 중심으로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허벅지와 허리의 힘은 빼고 발목으로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그럴 때 먼저 발을 들어 올려서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바닥에 닿는 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몸은 곧게 세우고 손은 배꼽 위에 왼손, 오른손을 올리는 차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너무 의도하고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걸음의 보폭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정도는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명상, 알아차림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곧게 11자로 쓰고 난 다음에 오른발을 들고 내밀고 닫고 내리는 내리고 닫는 요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가되 항상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가락이 닿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걷기 명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호흡 관찰이 기본입니다. 걸음에 따라서 들숨인지 날숨인지를 알아차리면서 주목하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주의력이 좋아지면 닿는 느낌, 발을 든다, 내민다, 내린다, 닿는다라는 느낌. 이것까지도 힘들게 되면 편하게 오른발 다음,

왼발 다음 해서 호흡과 발이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요 방법이 걷기에 좋은 걷기 명상으로 권해드리는 좋은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걸을 때 앉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선은 멀리 두지 마시고 어느 한 물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볍게 떨어뜨립니다. 한 4걸음, 5걸음 정도 떨어뜨린 그 위치, 뭐 거리로는 한 2m 정도 되겠죠. 그 또한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가볍게 눈을 떨어뜨린 자세에서 오른발, 왼발을 교체하면서 걸어간다. 그리고 들숨, 날숨을 느끼고 오른발, 왼발이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요게 걷기 명상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의 기본 자세,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몸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앉는 방법 세 가지, 결과부좌, 반과부좌, 평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의자에 앉는 방법, 그리고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언제 쓰든 할수 있는 걷기 명상법, 이렇게 간략하게 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가짐,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 맡겨 두었다. 응당 어느 곳에도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구름처럼 해처럼 달처럼 그저 때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을.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코앞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들숨, 날숨에 따라 가슴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느낌, 또는 아랫배가 올라왔다 끄디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갑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에 끌려 들어가거나 생각을 통제하려거나 말을 나누려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표면에 그친 파도도 점점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고요하고 평온하듯이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 두면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평온한 마음을 통해 되찾은 행복에 감사하며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눕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기원전 57년 파켜거세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

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 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더불어 신라의 이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오늘부터 12번 12강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큰 주제로, 오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세상은 환상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불교에서 그럼 부처님께서 정말 세상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제가 이제 출가하고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 같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신도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12강 강의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로 있고요. 그리고 불교 관련돼서 문화재 쪽으로, 불교 문화재, 역사 문화 이쪽으로 이제 학위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불교에 관해서 포교를 중심으로 한 10년 넘게, 그래서 포교 쪽으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해왔고, 해오면서 우리 불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포교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도 제가 공부했던 불교하고 한 20년 전에 신도분들이 말씀하시는 불교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법문을 했는데 신도분들이 저한테 스님 처음 들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불교 공부를 해보죠 하면서 이제 포교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불교,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불교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차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가장 중심에 놓을 것이 아함경을 중심으로 놓을 거예요. 아함경이 뭔지는 다 아시죠? 아함경은 법의 항아리다, 그런 의미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법을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모아놓은 겁니다. 아함경은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음의 말씀까지 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함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강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뭐냐 하면 아함 8년을 공부해야 되고 유식 3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전통이거든요. 저기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밀교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말씀 공부를 먼저 하고 몇십 년간 하고 수행을 해야 돼라는 것이 불교의 전통이라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근거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수행이 먼저가 되면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부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수행하면서 내가 수행을 몇십 년 했어, 아니면 나 교수야, 아니면 나 심리학자야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과 내가 체험한 것으로 불교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교가 이단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곡해가 되고 잘못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이야기들도 많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경전을 놓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주제가 이 환상이, 부처님께서 세상은 환상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금강경의 이제 32품 맨 마지막에 세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렇게 이슬과 같고 쫙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세상은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그것을 말씀드릴 건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아함경에 보면 우리 불제자분들에겐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셔요. 재산을 많이 벌고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소유해야 된다. 많이 소유해야 된다. 이 많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면서 현실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한 게 뭐냐면, 우리 출가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려놔, 다 버려, 이것이 일반 신도분들께도 강조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우리 출가자에게는 이 얘기하시고 제가자 신도분들에게는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 다른 이야기 한 거야? 그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핵심은 집착이라는 것에 가래라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현실삶을 탁 뛰어넘어서 출가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말씀 또한 집착을 버려가 중심으로 우리는 현실 상황이 다 버리고 왔으니까 다 내려놔. 이것이 강조가 된 거고, 일반 제가자분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중요한 것은 집착해서 괴롭지 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법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자분들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 출가자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핵심은 같은 거죠. 삶이. 제가 출가하고 가장 좀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불교가 우리 신도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이제 포교를 시작하면서 한 분이 노신사, 노고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상담 좀 하고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절에 와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나이가 들어서 50, 60 막 열심히 살고 하면서 그렇게 산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불교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집착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런데 본인 아들, 딸에겐 절에 가지 말라 그랬대요. 제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왜 절에 가지 말라 그랬냐 하면 절에 가면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 욕심 내려놔. 다 내려놔. 그러면 10대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20대 때 공부하는 것 같고 직장 가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최선 다해서 재물도 모아야 되잖아요.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잘 낳아야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선 다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회 부적응자나 사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들, 딸을 절에 가지 말라 그랬대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면 불교는 우리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될까요? 마음이 막 진짜 막 부글부글 끓고 힘들고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고 하신 분들에게는 도움 되겠으나 그러면 이 도움은 심리학이나 뭐 하는 것처럼 그 의사들이 하는 도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일반 살아갈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살아갈 때는 불교는 나는 안 보고 50, 60 된 다음에 불교만 볼 거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시작을 제가 포교를 할 때도 언제나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부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경을 부처님의 말씀을 놓고 계속 12강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출가를 했는데 우리 강원에서 저는 정말 출가하고 나서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어릴 때 내가 태어난 기억이 없어요. 태어난 기억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럼 나는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가는 걸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저도 막 성격이 그렇게 막
막 유하지 않았고 유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지금 이 모양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너무 충격인 게 왜 인상 쓰고 싸우지? 내 형제고 내가 가까이 있는 분인데 왜 싸워야 되지? 앞에서는 막 웃고 있는데 뒤에 가서 막 욕하고 왜 그래야 되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는 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무언가 사는 걸 막 찾아가려고 철학, 서양 철학도 전공해보고 어릴 때 꿈은 이제 고고학이었는데 고고학에도 푹 빠졌던 것이 그런 어떤 궁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출가하고 나서는 제가 역사문화, 우리 한국불교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성격이지 알고 싶어서 이쪽으로 전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도 강원에서 부처님 말씀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였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우리 강원에 없었어요. 한 20년, 25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안 배워요? 그랬더니 우리는 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대 조사의 선에 대해서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한 소식하고 해탈하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견성 성불하면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견성 성불을 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게 불교라고 할 수 있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먼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가 사기 맞은 거 아닌가? 불교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종석 큰 스님 계셔요. 이게 중앙승가대 이제 대학원장 하셨는데 스님께서 오셔서 제가 이런 고민을 드렸더니 야 무진아 부처님의 인간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암이 있고 그때 이제 막 그 남방불교 빨리어라고 하는데 남방불교입니다. 이거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그 남방불교의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빨리어 경전이 니까야가 번역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우리 아암경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게 양장본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저한테 야 무진아 너 승가대 가가지고 인간 부처님의 말씀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봐라. 그래서 승가대 갔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푹 빠져갖고 그 경전의 말씀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왔습니다. 아암경이 왜 원음의 말씀일까? 이걸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불자분들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500년 전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2500년 전에 인도는 땅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서울 말이 표준어고 충청도도 충청북도 말은 제가 옥천사가 충북의 제천 금수산에 있는데 거기는 또 강원도 사투리랑 비슷해요. 충북 사투리가 그래요. 충주 요쪽으로 가면 그리고 충청도도 충남 청주 가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레시우 이 말투 충북은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예? 그런 말투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가면 경상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는 원 사투리는 잘 이해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인도는 더 컸겠죠. 그래서 인도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성전 베다라는 바라문교가 원래 이렇게 중심 잡고 있으니까 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버머, 산스크리트어, 버머예요. 버머를 서울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던 것은 인도의 이 오른쪽 지역이에요. 여기 마가다라는 나라가 있던. 그래서 부처님은 지방어를 쓰셨어요. 지방어인데 한 충북 지방어 같이 마가다어. 그런데 그 마가다어 중에서도 그 마가다라는 그 지역의 수도 지역이 아니고 좀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지역은 충북 사투리인데 부처님은 충남 사투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셨는데 그러면서 법을 설하시는데
부처님 제자분의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 권해요. 뭐냐 하면 부처님 우리도 저 바람분들처럼 서울 표준어를 쓰시죠? 공식적으로. 예? 범어를 쓰시죠? 말씀하세요. 근데 부처님께서 율장에 보면 반대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금지하셔요. 지방 지방, 지역 지역. 일본을 가면 일본, 미국을 가면 미국. 그 언어로 나의 법을 전하도록 해라. 이것이 불교의 전통이에요. 법과 같은 계율에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지역 지역의 언어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쫙 설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잖아요. 이제 깨달았을 때는 유여 열반, 몸이 있을 때의 깨달음. 이제 열반하시면 몸이 없을 때의 깨달음에 딱 들어가니까 무여 열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구분도 하셨는데 몸이 있으니까 감각이 있으나 나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없을 때는 다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에 쫙 드셨습니다. 니르바나는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신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나이 드신 비구 수행자가 이야기해요. 야, 이제 잔소리 하시는 부처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잔소리 하시는 곧다마 이 붓다가 이제 이 열반하셔갖고 지금 안 계시니까 야 신났다 이제 내 식대로 살아야지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야 저기 갔는데 저기 스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저도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야 저기 무진 스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수행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단점이 있겠죠. 그것처럼 어느 스님도 수행을 해나가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냐 누군가 나의 단점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부처님 말씀으로 살펴봐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반조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불자가 아닌 거죠. 이건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어쨌거나 그 나이 드신 도 비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흔히 대가섭이라고 하죠. 가섭존자가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충격이 크신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불교가 이거 큰일 나겠다. 변형되겠다. 이단이 되겠다. 이단화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모여서 1차 결집을 합니다. 비구 스님들 이제 500명 그러는데 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땐 출가자인 저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데 출가자인 저희가 모였으니까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놔. 우리는 다 내려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수행만 해. 막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경은 이러한 말씀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저도 포교하면서 느꼈는데 포교할 땐 부처님 말씀을 우리 신도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삶의 이야기로서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부처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고 저도 포교를 할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80% 90%는 신도분들께 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분명히 법의 설명은 제가자분들에게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집은 우리 출가자에게 하신 말씀이 더 많아서 암경은 그래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돼 있다 내용이 그러나 제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강의할 때는 이런 암경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제자에겐 무슨 말씀하셨어? 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말씀하셨다는 거 제가 이제 뒤에서 쭉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입적하시고 한 비구가 야,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라는 것을 듣고 충격받으신 가섭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써 이렇게 하면 고정되는 거니까 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자화하지 않고 암송한 거예요. 근데 그 암송이 충청남도 언어로 암송한 거예요. 그 인도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지방어로 암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암송하면서 경전은 누가 하고 경전도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뭐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 그 암송의 전통이 한 500년간 이어져 와요. 이어져 오는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문헌학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암송을 한 것이 전혀 변형이 없어요. 암경에도, 암경은 불교가 이렇게 북쪽으로 간 거고, 우리 흔히 빨리어는 남쪽으로 갔는데, 비교해 보면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암송을 한 것이 왜 변형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혼자서 암송을 했으면은 잘못 기억해서 이게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암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은 이게 흔히 그 송사, 송경사, 송율사라 그러는데 암송만 하는 스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 스님들이 쫙 모여서 서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다가 틀리면 알려주고. 그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간 부처님 말씀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년 후에 와쇼카 왕이 이게 인도를 이렇게 통일시키잖아요.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를 국교로 하고 국교화하고 그러면서 아쇼카 왕이 지역지역에 이게 석주라 그래서 비문을 해요. 통치하면서 나는 이렇게 통치하고 우리 국가는 이렇고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법은 이렇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지역지역에 써요. 인도는 나라가 크니까. 근데 그 비문에 보면은 저기 간다라 지역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 지역은 지금은 못 살지만 2500년 전에는 무역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산 그런 곳이에요. 그 비문들 지금도 남아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쇼카 왕이 부처님 말씀 중에 경전 중에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일곱 가지를 적어놨어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근데 그걸 보면 우리 경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암경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분석해봤더니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의 경전과 또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한 200년, 300년 지났을 때그 경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미 다듬어져 있더라. 그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경, 암송은 거의 변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전례가 되니까 인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무용노라는 저기 위에 간다라 지역에도 그 지역 간다라어로 전달이 됐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불교가 이렇게 중국으로 전래될 때 우리 이제 신도분들이 저기 장안을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데 장안 옆에 보면은 도난 그래서 거기도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도 무용노였어요. 지금은 못 살지만 2500년, 2000년, 뭐 이게 서기 전후, 이때에는 거기가 무용노여서 굉장히 잘 살았고 불교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전래가 됐고. 그리고 이 인도의 서쪽으로 가면 이 지방 언어가 이 전라도 사투리처럼 빨리어가 있는 거예요. 빨리어는 인도 서쪽 언어입니다. 이게 사투리예요. 그 사투리가 아쇼카 왕이 아드님이 스리랑카, 인도의 밑에 섬나라에 이렇게 불법을 전파하는데 이 빨리어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리랑카 분들은 스리랑카 어가 빨리어였는지 빨리어를 변형을 안 시켜요. 그게 전례가 된 거예요. 전례가 됐다가 기원전 한 50년, 80년 뭐 이때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남방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인도 전역에 전란이 심해지는 거예요. 전쟁기가 되니까 이 암송하시는 스님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 통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시게 되고 그러면 이 암송 전통이 맥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기근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 남쪽에 빨려도 그렇고 북쪽에 간다라오 중앙아시아어 뭐 여기에 중앙에 버머 여기도 그렇고 문자화하자 그러면서 문자화를 시작해요. 그러던 남방 빨리어는 3장이 경률론 3장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방의 경전들은 저기 이슬람이오면서 다 불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흔적흔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경전들이 역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함경이 그렇게 암송됐던 것이 문자화됐던 것이 2세기, 3세기부터 한자로 번역되잖아요. 원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원음이. 부처님의 원음이. 특히나 부처님의 원음은, 아함경은, 원음은, 이제, 법설, 의설, 이렇게 경전에 보면 구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법이라 그러면, 좀 이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아셔야 돼요. 법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종도 연기 이게 법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 하고 냉장고에서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건 의설. 냉장고 이야기하면 이건 법설. 그러니까 의설은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 법설과 의설로 모든 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아함경하고 지금은 아함경이 한자 아함경이 남아 있죠. 그리고 범어로 된 저기 밀교 경전도 티베트에 남아 있고 저 밑에 빨리어로 된 경전이 태국 가면 태국 문자, 뭐 버마 가면 베트남 가면 베트남 문자, 미얀마 가면 미얀마 문자로 경전이 빨리어가 경전이 번역된 거예요. 비교를 다 해봤는데 100% 같다. 법의 말씀은 100% 같다. 의설은 한80% 같다. 왜 의설은 지역지역의 설명 방식이 글로 써지다 보니까 변형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죠, 아함경이. 그런데 왜 아함경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을까?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쫙 찾아봤더니 중국만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함경을 중요시 안 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중국은 설명하는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정을. 직관이라 그래서 한자도 직관적인 언어고 저는 한자 언어를 별로 좀 제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자 문화권일 때는 그 의미를 알수 있으나 지금 우리는 한자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부처님의 법설과 의설은요. 북쪽이고 남쪽이고 모든 것이 교차 검증이 이미 다돼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한자를 그렇게 보면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절대. 저도 조선의 불교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는 의병이 있잖아요. 저는 의병이 의승병 너무 궁금해서 유학을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유학대학원에 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제가 한번 가서 그랬어요. 제가 한자가 좀 부족한데, 저 서당 가서 한자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지금 공부해봐야 공부할 수 없어요. 그냥 해석된 거 주석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게 정말 현명한 공부예요. 그러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한자 의미가 어떤지 알면 됩니다. 한자는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자를 보게 되면 불교가 이게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불교가 이렇게 북방에 가서 아함경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함경이 우리 불교에서 사라진 가장 큰

이유, 제가 이유하다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중국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자, 저는 한자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선. 중국 사람들도 근대에 왔을 때 서양의 침략을 1800년 때 침략당하잖아요. 몇천 명에게 그 중국의 그 황제가 몇십만, 몇백만이 이게 져서 막 황제가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지식층들이 루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해요. 한자를 벌어야 중국은 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한자 불교에서 빨리 한글 불교로 완성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가 한자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움이 커요. 물론 한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겨도 됩니다. 지금 한자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식으로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한 우리 언어로 우리 문자로 저는 충분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만의 그런 사유가 있어갖고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건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17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700년간 역사 불교의 문화가 그대로 이어왔느냐? 전쟁기가 있으니까 맥이 끊겨요. 이렇게 끊기고 끊기는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니까. 근데 조선이 딱 건국되면 불교의 맥이 아예 끊겨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법맥 자체가 사라지고 교종과 선종으로 딱 이렇게 모아버려요. 태종, 세종, 대왕께서. 그러면서 불교의 어떤 맥이 쫙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불교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는 전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라는 선종으로 통합돼요. 그래서 이때 유명하신 서산 스님 계시죠. 서산 스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진귀조사설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고려시대 1200년대에 한 스님께서 처음 쓰신 내용인데 범일국사라고 신라시대에 저 강원도에 정말 고승이셔요. 구산선문을 일으키신 지금 강릉 단오제가 범일국사를 산신으로 모시면서 단오제가 시작된 겁니다. 산신제에서. 그만큼 정말 이 강원도 쪽에서는 성인처럼, 신처럼 떠받들어 지시던 스님이셔요. 범일국사.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 이 진귀조사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귀조사설의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실 때, 깨달음을 못 얻으시는 거예요. 선에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조사, 중국의 스님이 그 설산에 계셨던 거예요. 그게 진귀 스님이에요. 그 진귀 스님한테 가서 깨달음을 여쭤본 거예요. 그 진귀 스님이 중국의 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래께서 깨달으셨어요. 진귀 조사설이에요. 무슨 얘기냐? 중국 선이 부처님의 선보다 더 뛰어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산 스님께서 배포해서 일반화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즉, 교종은 선종보다 밑에죠. 교종 필요 없겠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교종의 특히나 아함경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함경을 중요시 안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 선종, 그 수행법 정말 위대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이려면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제 모든 강의는 다 부처님 말씀, 암의 말씀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암경의 중심이 될 건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근본 불교, 초기 불교 그래서 빨리여 경전이 부처님의 원음이 있는 경전이야. 이렇게. 그죠? 이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보면 남방 불교를 접했던 분들이 빨리여 이 남방 불교가 뛰어나.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아니면 그 스님들도 착각하신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근대 문헌학자들이 이미 연구가 됐어요. 어떻게? 암경이 빨리어와 같이 부처님의 초기의 말씀이 그대로 있고, 암경과 빨리어 니까야 경전을 교차 보면 똑같아요. 법설 100% 같고, 의설은 80% 설명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쭉 드릴 거는 부처님의 암경과 이 내용과 교차해서 같은 내용이 있는 니까야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래야 저의 말도 설득력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진행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도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거.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이 부분이에요. 놀라시고 또 하실 수도 있는 이 부분. 소유의 행복.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 금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환상이야. 허공과 같아. 공도 잘못 이해해서 없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왜 잘못됐는지. 무엇을 오해한 건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을 말씀하신, 그래서 공으로서 다시 불교를 부처님 원음의 말씀으로 연기를 해석하신 용수 스님도 나가루주나 그분께서도 현실 삶의 중요성을 본인의 서문과 같은 책으로서 그 시대 왕에게 강조하셔요. 왕이시여.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분들에게, 신도분들, 현실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보시면 현실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부처님, 불교가 그걸 꼭알수 있어요. 그러면 다 내려놔라는 것이 내가 집착해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불교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될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살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활용이라고 생각해요. 불교가 나의 삶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교일 수 없어요. 만약에 신학처럼 불교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냥 살아가야 돼 그러면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정신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원음의 말씀으로서 이제 11분 남은 거죠. 11강 동안 우리 신도분들이 궁금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삶은 어떻게 중요한 건지, 내가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되짚어 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999

0: 77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때리고 욕하더라도 잠자코 있고 본래 형상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며 설령 원한의 마음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즉시 되돌려 스스로 멈추어라.

0: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우리 자아라고 하는 실존,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영원불변, 단 하나의 나라고 뽑는 것은 불교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무아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무아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선뜻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이렇게 실존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로서 내가 있는데 나는 나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인간의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양이나 동양의 오래된 철학에서도 이 자아에 대한

발견,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증명해야 되는가를 깊게 사유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결론으로 언아트만, 바로 제법 무아, 연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고 형성되어 있다는 임시적 조합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영원불변, 순수한 상태로서 실존, 실체는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수행을 통해 변화시키고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가고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재행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재범무와 재행무상이라는 강력한 원칙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되는 나, 연기적으로 불려지고 역할을 하는 나로서 참된 나를 발견해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성불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러면 결국엔 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역설적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죠. 불교에서도 자성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 자성이 나를 이루고 있다는 그것이잖아. 그리고 대반열반경에서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 말하지 않냐. 모두가 부처이다. 즉 모두는 똑같다라고 하면은 결국 모두는 다 똑같은 상태의 각각의 자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조금 복잡한 철학적 이야기를 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자신의 연기적인 수행을 통해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이 법장 스님의 투계도로서만 역할할 수 있죠. 여러 불교 방송들이 있지만 유일무이하게 계율을 다뤘던 최초의 방송이고 지금까지도 계율만을 쭉 이야기해 나아가 지금은 사회의 이야기까지도 계율로서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투게더를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보시면서 ARS나 여러 응원들을 해주십니다. 그게 또 이렇게 잘 쌓여서 투게더의 위치가 생겨 투게더가 이 BTN 불교 TV라는 곳에서 유명무실하게 그리고 이곳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투게더가 이제는 존재하게 된 겁니다. 어디에도 투게더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투게더가 고정되면 허망하게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봐주시며 제가 지금 투게더를 준비하고 우리 BTN의 여러 PD님들과 카메라 감독님이 이 투게더를 위해 지금도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는 이 연기적인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투게더라고 하는 하나의 진짜 실체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실체로 있는 것이지 어떠한 코어로서 또는 이렇게 제 손에 지금 리모컨이 있죠. 이러한 물건의 형태로 투게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무아와 무상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초에 시작했던 투게더가 지금까지 여러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형태까지도 무상 속에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주제에 같은 길의 다른 삶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진짜 나를 증명하고 찾으려고 하는 삶인지 한 번쯤 깊게 성찰해보고 우리가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인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2026년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성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대사회입니다. 요새 우리 MZ세대라고 해갖고 본인의 그런 주장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자신의 그런 워라벨이라고 하죠. 그런 삶에 조금 저촉되거나 부딪히는 게 있으면 바로 또 어찌됐건 이직을 하거나 일을 바꾸기도 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MZ만의 것이 아닌 지금 이 시대의 풍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일상, 자기만의 직업, 자기만의 취미, 자기만의 모습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개성, 나만의 삶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찰인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고정되어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자신만이라는 건 안타깝게도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을 바라보면 내가 아닌
남의 것

꿈을 따라하고 쫓는 현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나만이 아닌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오히려 닮고 싶어하는 나인 것이고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걸 쓰니 아 나도 저걸 써야지 딱 사고 나서 아 이제 이건 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저런 취미가 있으니 아 나도 해봐야겠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런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우리가 투게더를 통해서도 다른 주제로도 이건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이런 속에서 자기만을 찾는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아뜨만도 아닌 남의 것을 쫓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쫓는 삶에 있는 나는 오히려 나를 더 강력하게 집중하고 나를 고집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삶에 빠져버린 것이죠. 요새 이런 표현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틈인 남, 틈인 여, 틈인 력. 너무 웃긴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신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요새 이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하다. 좋은 거라 봅니다. 유행을 쫓아 그 유행을 내가 또 이끌어가고 함께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는 절대로 그게 아닌 남이 하니 나도 해야 되고 남이 하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시대에 도태되어 있고 뒤처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지금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방송 또는 유튜브 여러 미디어에 이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평가 나오죠. 오히려 집에 사는 인테리어조차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명 어떤 작가나 연예인의 집이 TV에 나오면 이걸 보고 아 이쁘다라고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집을 또 나만의 감성으로 꾸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걸 나도 써야 된다 해서 실제로 검색어나 물건의 이름에도 보면 누가 사용한 뭐 접시, 누구누구 접시, 땡땡 커튼, 땡땡 휴대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사람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의 여러 일로 다양하게 갑니다. 제가 또 우리 앞에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장으로 모셨던 보일 스님과 함께 이번에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걸 개원해서 제가 부원장 역할을 맡아 스님이랑 함께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유명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실제 AI에 대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그걸 물론 당연히 제가 이 투게더를 통해서도 이제 개발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됐으며 앞으로 인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하다못해 근데 일본에 가서도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일본에도 전해져 있고 일본의 특정 물건에 대한민국 유명 아이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게 엉덩이 비누라는 게 일본에 있는데 그 엉덩이 비누를 우리나라의 유명 K-POP 여자 아이돌이 썼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일본입니다. 일본에 이렇게 종이에 있어서 일본어와 한글과 영어로 그 연예인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뒤에 그가 사용했던 소프 비누라고 써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트렌드에 정말 집중해 있고 트렌드에 빠지지 못하면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를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트렌드, 유행에 민감하지만 나만의 삶은 꼭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막 가능할까요? 유행은 유행대로 따라야 하지만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오히려 나만이라는 그 표현은 홀로 된 삶, 섬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점차 외로워지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투게더에서도 한번 이야기된 적이 있죠. 나만의 삶은 나만이 살 수 있습니다. 유행을 쫓고 트렌드를 따르면서 나를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유행을 받아들이고 트렌드를 확인한 뒤에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건 사용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놔줘야 되는데 이건 다 끌어안아서 해야 되면서 이 안에서 나는 이거야 라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나로서 발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만 쫓으면 그 안에서 하나가 돼버릴 거고 물인지 무언지 모르는 희석이 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 속에 있더라도 내 빛을 내서 나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투게더를 준비하면서 가장 깊은 영향을 받았던 한 구절입니다. 캐롤라인 폴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은 혼자 쓰는 것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속에서 써야 한다. 글은 분명 자신이 쓰는 것이지만 자신이 홀로 된 독립돼서 쓰는 것이 아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어 자신만의 것으로 써나가는 게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혼자 사는 것이지만 같은 삶을 살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삶, 그와는 구별된 삶, 그리고 나의 영역은 절대로 침범당하면 안 돼 하면서 트렌드는 쫓고 절대로 그래서는 나의 삶을 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는 그 홀로 태어남과 홀로 떠나감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고 그 함께 사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현시켰고 수행을 하였고 노력을 했고 배웠고 함께하며 그렇게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 공업중생, 동류중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공업중생, 같은 업을 함께하는 중생이다라는 뜻이지만 그 공업 속에는 개개인의 업이 또 들어있는 것이고 그 개개인의 업이 다시 공업으로 뭉쳐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여름 정말 뜨거운 폭염 속에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폭염 누구 때문이며 왜 그 폭염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만 사람을 살았던 것뿐인데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오염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지구가 힘들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이 노력해 전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업을 더 절실하게 느낀 어쩌면 그런 가르침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사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만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 속에서 나만으로서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그들 속에서 함께할 때 비로소 나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BTN의 여러 가지 방송을 넘어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BTN 불교 TV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고 하는 건 단 하나의 방송입니다. 근데 이 방송만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BTN 불교 TV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속에 투게더가 함께 했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시청해 주시고 ARS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함께 응원해 주셨던 여러분도 계셨고 또 지금 2026년 현재 이곳에서 투게더를 방송하는 제가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PD님도 계시고 카메라 감독님, 여러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서 투게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투게더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즉, 투게더가 BTN 속에서 함께할 때 비로소 BTN 불교 TV 법장 스님의 투게더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고유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자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존재로서 어떠한 영원 불변의 실체로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불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의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오히려 트렌드 유행에 빠져서 그렇게 쫓던 나는 완전 사라지고 그 유행의 흐름 속에 나인지 남인지 그것인지 이것인지도 모르는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표류하고 있는 어떤 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닌가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법망경 제27경계

수타 별천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불자로서 온갖 별청을 받아 이양을 자기에게만 들어오게 하지 말지니라. 이 이양은 시방승의 것으로 별청을 받는 것은 시방승의 공양을 자기에게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며 팔복전인 모든 부처님과 성인, 모든 스님들, 부모, 병든이의 공양까지도 자기 혼자 쓰는 것이기에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나만을 강조하며 나만의 것이며 나만 위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가 안에 있기 때문에, 불교인이기 때문에, 시방승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고 그들의 보시를 받고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해 영원불변 순수한 형태의 나 혼자만의 것으로서 받고 영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모두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두 속에 바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와 더불어 그 모두가 함께 있다라는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속의 함시방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가에 있기에 스님인 겁니다. 그곳에 있기에 그 사람인 것이죠. 한국에 있기에 한국 사람이며 그들과 있기에 나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건 나 라고 하는 건 절대로 어디서 찾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뿐만 아니라 그걸 쫓기 위해 허망한 것을 끊임없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헐떡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보리수나무 아래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드디어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이거는 이제 자아를 발견했다라는 부처님의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앞쪽의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 우리에게 어떠한 성찰과 가르침을 정해주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도 나는 지혜가 없지 못하여 오히려 아르마리로서 판단하면서 나만을 쫓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그 집은 바로 자신이죠. 나를 그렇게 찾기 위해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그토록 헐떡거리고 한없이 뛰었었건만 결국에는 거듭되는 태어남과 그에 따른 괴로움밖에 없었고 어디에서도 결국 나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 아르마리, 남들과의 비교를 통한 것이 아닌 나를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 실천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서 나를 발견했을 때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없애는 작업을 하시죠.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두 번 다시 집을 짓지 못하고 그의 모든 걸재는 허물어졌으며 집을 이루던 기둥은 다 해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그 지혜의 마음속에 나는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거듭되는 괴로움과 같은 가래의 부서짐, 즉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며 드디어 비로소 나로서 성취되었다라는 부처님의 자신의 발견에 대한 고백이며 우리 모두도 이처럼 자신을 찾으려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존재하기에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작용으로서 어떤 역할로서 지금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윤회만 할 것입니다. 윤회는 악순환입니다. 끊임없는 실수를 반복할 것이고 그 실수 속에 또 계속 나를 찾기 위해 헐떡거리고 발버둥치기만 하고 그 끝에 어떠한 답도 내릴 수 없지 못하는 채 지쳐가는 자신만 발견하고 그것은 괴로움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만을 찾으려

하는 그 순간 바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그 나라는 감옥에 갇혀 거듭되는 괴로움만이 나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아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아인 나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나답게 나의 행을 닦아 그 행 속에 나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법장입니다. 그리고 법장 스님으로 불리고 지금 이 순간은 법장 스님의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투게더만을 진행하는 법장 그리고 법장 스님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 한국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한 출가자로서의 법장이기에 스님으로 불린 것이고 출가했고 스님이었기 때문에 본명이 아닌 법명으로서 법장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인사 승가대학을 다니며 여러 도반들이 생겼고 도반들의 영향력을 받으며 여러 공부를 하고 수행을 닦아 그리고 나아가 유학을 가서 여러 관계들을 맞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저의 모습을 가졌고 그 안에서 계율을 전공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 단 하나라도 단 한 명의 순수한 형태의 법장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방송을 하고 여러 곳에서 전법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법장이 있을 것이라고 작년에 저, 재작년에 저만 하더라도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저도 이어질지 몰랐던 그 인연들이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는 그 공간 속에 정말 요새는 인연의 놀라움을 크게 느끼고 시절 인연이라는 힘을 정말 인간이 함부로 통제할 수 없고 그 인연이라는 것을 내가 시시각각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경책의 죽비로서 항상 스스로를 확인하고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더 깊게 바라보고 더 넓게 아우르며 함께 손잡아 나가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법장은 어떠한 흐름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또는 유행만을 쫓아 투게더가 아닌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그냥 여러분들께 인기를 끌고 듣고 싶으신 말을 하긴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안 맞을 수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닦아나가는 수행의 모습을 갖추려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전하려고 노력하고 계율의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말을 시대에 따라 말하면 너무나 듣기 좋고 너무나 편안할 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답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시대도 역사 앞에서는 정답을 내릴 수 없으며 역사 속에서는 시간 앞에 어떤 것도 하나의 답으로서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령 맞는 것이다 할지언정 긴 시간 속의 역사 앞에서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것이 역사 앞에 잘못된 경우도 있고 틀렸던 것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옳은 것으로 다시금 판단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물며 한 인간의 삶, 인간의 판단과 선택은 더 그보다 하찮고 더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성찰하고 자신을 위한 행을 거듭거듭 쌓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로서 계속 나는 갇혀버리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분법적인 것이 아닌 우리는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암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이 관계는 제가 너무 많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투게더가 아닌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불교의 궁극적 진리일 겁니다. 제가 저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투게더를 봐주시는 것이고 투게더를 함께 해주시고 찾아주시기에 투게더라는 이름과 같이 제가 이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제가 또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게더의 다양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을 통해 투게더는 계속

PD님과 우리 방송국 관계자들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왜 노력해야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끊임없는 발전 속에 거듭거듭 이것과 저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화합해 나가기 때문에 인과 이어짐의 연이 계속해 나아가 우리 투게더가 지금까지도 100회 넘는 시간, 이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0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정말 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진 걸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래 했다라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오래 했다라기보단 여러분이 오랜 시간 손잡아 주셨다는 그 감사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얼마 전 저희 도반 스님들을 모셔두고 1주년 특집을 한 게 엊그제일 것 같은데 벌써 100회입니다. 100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정말 과분했으며 그리고 과분함 속에 여러분의 자비심과 배려와 우리와 함께했던 존중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절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투게더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PD님과 제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잘 알려드리고 이 시대의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투게더는 어디에도 투게더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바로 재범무아의 그것을 지금 우리 앞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삼법인 그 첫 번째를 바로 제법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스크리트부터 보면 조금 더 편합니다. 사르바 다르마 언 아트마나라고 부릅니다. 사르바는 all이라는 뜻입니다. every,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다르마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르마, 불교의 법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이겠죠. 바로 연기법인 겁니다. 모든 연기적인 작용에 의한 것들은 언 아트만, 자아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연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 불교에서 그걸 유의법이라고 부릅니다. 은 고정된, 즉 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제1가르침인 제법 무아이며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투게더의 예를 계속 비유로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투게더도 또한 제법 무아입니다. 여러 인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계율을 전공했던 저, 우연히 이생불생 또는 도반들과 방송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됐고 법장이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해서 BTN에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우리 BTN에 마침 저희 도반이었던 준한스님이 계셔서 저를 소개해서 이렇게 많은 회의 끝에 그래도 제가 계율을 전공했으니 계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여러 아이디어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의 제목도 되게 다양했었어요. 이 세계 저 세계도 있었고 처음에는 저 어디 극락의 계단이라고 해서 계율계자의 계단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어느 날 포행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났었어요. 아 그래 계율은 우리 모두의 승가의 화합을 위한 것이지 화합을 좀 더 재밌게 표현하면 좋겠다. 화합을 뭘로 설명할 수 있지? 그래, 화합은 함께하는 거. 함께는 투게더. 계율의 계자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번뜩 생기면서 그래서 우리 투게더라는 방송이 생긴 것이고 우리 PD님이 또 그것을 선뜻 너무 감사히 받아주셔서 우리 투게더 방송 보면 계자 밑에 조그맣게 한자로 계자를 꼭 넣어주세요. 저희 방송 초반만 하더라도 투게더 방송합니다 하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개자를 어의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감사하게 제가 어디 법회나 다른 데 가서도 투게더의 개자를 틀려서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희 투게더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익숙해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실체가 생긴 겁니다. 고정돼 있고 불변의 투게더는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가 연기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투게더는 진화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으로 투게더가 방송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행무상 그 가르침과 같이 인연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연이 끊임없이 발전해서 최초 1회의 투게더와 다르게 조금 조금씩 방송의 모습도 바뀌고 하다못해 저희 지금 여기 뒤에 제 옆에 PPT가 있죠. 색깔도 바뀌고 글씨체 색깔, 글씨의 색깔까지도 조금씩 바뀐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다 우리 BTN 우리 채널에 보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1회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1회 동안 지금

까지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입고 있는 가사와 장삼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해인사 유런장으로 계신 금강스님께서 저에게 보시해 주신 것입니다. 게으를 하기 때문에 잘 예쁘게 여법한 색으로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장삼을 해주셨고 선배 스님이 가사에 티켓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맞춘 가사입니다.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분들이 해주신 거다 보니 100회 가까운 투게더의 시간 속에 항상 계속 입었습니다. 옷은 바뀐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 또 바뀌었습니다. 옷에 주름이 생겼고 투게더를 하다 보면 분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분장이 조금 묻었고 지금 보이시겠지만 가사에 여기 이렇게 주름이 갔습니다. 그만큼 접었다, 입었다, 펼쳤다, 묶었다 하는 과정 속에 세월의 흐름이 묻은 겁니다. 새 옷이었던 것이 그대로 온 것이 아닌 변화했던 것이죠. 재행무상의 가르침, 사르바 쌈스카라 아니따라고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인연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은 최초의 모습이 있겠지만 최초의 모습도 반드시 변하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불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아지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옷은 점차 낡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낡아짐 속에 이제는 입어서 편함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옷이 좀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옷이 좀 빳빳한 재질이다 보니까. 근데 빳빳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단정해 보여서 투게더 방송 볼 때마다 아, 옷색이 참 예쁘구나. 그래도 여러분께 참 단정하게 보이는구나 라고 감사히 생각했는데 100회 가까운 시간 동안 옷이 이제는 저의 몸에 맞게끔 주름도 좀 생기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가사장삼에 보면은 요 안쪽에 오핀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등에도 오핀이 하나 있는데 오핀 자국이 꽤 많이 뚫려 있어요. 이제 100회를 찍었으니 적어도 100번이 뚫렸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핀 자국이 난 데가 많이 헐어졌는데 이 허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핀도 편하게 꽂을 수 있습니다. 재행무상이었기 때문에 편해진 것이고 편함 속에 저는 더 편하게 여러분께 투게더를 전하고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게 된 우리는 발전된 재범무와 재행무상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 채 실체를 쫓고 실체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러한 것에 빠져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괴로움밖에 없다라고 해서 일체 계고라고 설명하고 여기도 나와 있죠. 사르바 쌈스카라 두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쌈스카라가 아까 재행의 행과 같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에 실체를 두고 실체가 변하지 않기만을 쫓는다라면 두카,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나를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나라는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나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인연으로 존재하는 역할을 하고 불려지는 나라는 자신을 보는 순간 그토록 찾던 참된 나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투게더의 법장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저의 호적부터 떼서 태어남을 발견하려고 하면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겁니다. 가장 쉬운 건 뭐죠? 투게더를 틀어서 투게더를 보면 되는 겁니다. 투게더를 보시면 그 안에서 투게더를 설명하고 있는 제가 있고 그 설명하는 순간에 저는 확실히 BTM 불교 TV 속의 법장 스님의 투게더를 진행하는 법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는 여러 법석이나 강연, 강의 속에 저도 있지만 그때의 저는 지금의 저와는 또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또 투게더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모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모른 채 하나의 고정된 나, 뭔가 핵과 같이 코어와 같이 존재하는 나만 쫓는다라고 하면 어디서도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고통과 그 윤회 속에서 괴로움만 받게 되겠다라는 부처님의 아까의 그 말씀과 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집짓는 자인 나를 찾는 게 아닌 나를 통해 집짓는 자를 해체할 때 모든 존재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로서 역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기

여기에서 함께할 때 오늘 지금 여기에 나만의 삶이 오늘 지금 여기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투게더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 투게더에서 법장만의 투게더의 내용으로서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 투게더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딘가에서 투게더를 찾을 수도 없고 투게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안에 법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너무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고 이 시만큼 불교의 가르침을 또 연기적인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끝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미 이 시 안에 우리 오늘 주제 같은 삶 속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관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를 불러줄 것이고 그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 그가 나와 함께 하듯이 내가 그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그러한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기에 나는 그에게서 나의 역할을 하는 한 존재가 되어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게더라 불러주셨기에 이 투게더가 있고 그 투게더 속에서 제가 알맞은 계율과 불교와 사회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우리의 이름을 투게더로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서로의 꽃이 된 것이며 여러분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인연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말과 같이 그 무엇은 우리가 서로를 불러주고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그 무엇, 순수한 상태에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나로서 나를 바라보자입니다. 나만의 내가 되기 위해선 나만의 고집된 영원 불변의 그것이 아닌 나만의 내가 그들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로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역할이 지금 내가 올곧게 하고 있는지 그 역할 속에 내가 행복하게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하나의 꽃이며 그 꽃인 여러분이 누군가의 또 다른 꽃으로서 불려질 것입니다. 모두가 한 송이의 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이 이 지구를 다 장엄하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의 화엄의 장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이 없었다면 바로 화장세계가 펼쳐질 수 없으며 이 꽃의 장엄 속에 아름다움이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그 삶과 여러분 오늘 하루의 그 모습이 우리 모두를 이루며 모두 속에 여러분은 존중받고 중요한 존재임을 거듭 깨달아 여러분의 한 명이 부처가 되고 부처인 여러분이 모두와 함께 부처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한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존재의 삶 속에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도 투게더에서 함께했으며 투게더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삶을

수행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헐뜯어야 할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헐뜯는 자는 입으로 거듭 죄악을 짓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태어난 것은 다시 소멸되고 소멸된 것은 이윽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 생명과 소멸의 이원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거기 영원한 법열의 세계인 니르바나가 있다. 니르바나로 가는 길이 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관사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혜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관사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명상 중에서 감사 명상을 알려드리고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마 감사 명상이라고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명상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감사가 어떻게 명상과 연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명상을 하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을 때 고맙게 여기다. 그래서 이 고마움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흐뭇하면서도 벅찬 느낌을 가지는 것을 감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감사함이 명상이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감사가 자비와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감사라고 했을 때, 그럼 불교나 우리 선불교, 선사 스님들은 어떻게 이거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거를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쌀한 톨에 천인의 노고가 들어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오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불교에서는 이 안에 어떤 수많은 존재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오게 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선사 스님들께서도 음식을 받았을 때이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약으로 삼아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또 부처님 경전에서도 화엄이라던가 아니면 부모 은중경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한 티끌 안에 3,000세계가 다 들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이 모든 분들과 연결된 나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나는 얼마나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될까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가족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는 표현으로도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자비심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감사한 마음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자비심을 일으켜요. 자비심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좀 감해주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은 이런 여러 가지 행복이나 덕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괜찮아졌으니 이걸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그들도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비심인 거고 그것이 행으로 펼쳐지게 되면 자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자비심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의 느낌이나 정서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자비 행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기나 이 세상의 모든 이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통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은 연기에 대한 인식에서 감사함이 생기고 자비심이 생기고 자비 행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더더욱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한 통찰이 심화되고 깊어지면서 선순환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수행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소소하게 확실하게 이 감사함을 늘 느끼면서 인식하고 기억하고 다시 또 행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감사 명상까지 하게 될 건데요. 사실 요새 감사가 긍정심리학이 발달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외국에서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아니면 피로도가 줄어들었다. 우울이나 불안이 줄어들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뭐 이거 이외에도 관계가 개선되거나 긍정심리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거나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거나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자원이 더 구축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새 뭐 명상이 아니더라도 감사일기를 쓴다던가 감사한 것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심리치료에서 많이 활용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상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는 것도 살펴보면 좋은데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이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불교에서는 삼독심의 해독으로 해독제로서 이 감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삼독심은 기본적으로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치는 기본적으로 뭔가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를 탐하고 더 갖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하는 이런 탐심들은 사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조금 누그러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래, 이걸로도 족하다. 아, 여기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탐심을 조금 더 없애주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화를 내고 이런 것들, 뭐 나한테도 화를 낼 수도 있고 타인에게도 화를 낼수 있는데,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방향이 있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가 막 나는데, 실제로 아, 우리는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 우리는 실제로 서로 이런 고통도 가지고 있고 서로 실수도 할수 있고 라는 생각들이 막 들게 되면은, 아, 그래, 이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진심, 즉, 화내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게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에도 해독제가 되는 게 바로 감사일 수 있고요. 어리석음도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를 바로 볼수 있는 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연기법을 알게 되면 감사의 마음 나오는데, 이런 것들, 진실을 바로 보면서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감사가 어리석음에도 해독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심리학적으로만 좋다라고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수행적으로도 은혜를 아는 마음이자 삼독심을 해독하는 마음으로서 자비 명상으로 이르는, 자비의 길로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같이 감사 명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감사는요, 억지로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요새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심리 치료를 할때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뭐 감사한 걸 찾아봐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왜냐면 억지로 내가 감사함을 끌어내려고 하면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내가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지? 이게 감사한 게 맞나? 감사한 느낌이 도대체 어떤 거지? 어떨 때난 감사하는지조차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면서 감사 얘기를 썼다가도 금세 포기하시거나 중간에 멈추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 명상을 할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자비 명상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CBC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에서 내기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만드신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자비 명상 프로그램을 우리가 분석 명상을 통해서 이할수 있게끔, 자비를 증장시킬 수 있게끔 조금 더 변형시켜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두 가지 정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친절이나 돌봄의 순간을 떠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도록 하는 건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한네 가지 정도를 더해서 감사함을 떠올리고 느끼게 할수 있는 여섯 가지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명상을 하시거나 감사함을 좀 떠올리시면서 이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여러분 삶을 가꿀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친절과 돌봄의 순간을 떠올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억지로 떠올린다고 해서 떠올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인식으로나 아니면 느낌으로나 가지고 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감사함의 느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흐뭇하고 다정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느낌을 우리는 언제 받을까요? 바로 누군가로부터
작게나마 친절이나 배려를 받았을 때, 내가 돌보아지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배려받고 있다고 느낄 때, 와,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 따뜻하고 흐뭇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서로에게 다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요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다정함이거든요. 근데 이 다정함 사실 우리 불교에서 명상할 때, 자비명상, 감사명상할 때 정말 많이

기분이 증장시키는 마음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정함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친절함과 돌봄을 순간을 떠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친절을 받고 있었나? 살면서 우리는 어떤 돌봄을 받고 있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면, 뭐, 누군가가 나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나눠줬을 때도 친절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뭐 위로의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때에도 친절이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도 누군가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해준다거나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의 시간이나 공간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이 마음들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친절이나 돌봄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예전에 아팠을 때 누군가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을 때가 아직도 생각하면 흐뭇하고 따뜻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친절이나 따뜻함 아니면은 배려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그런 순간을 가지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느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가치 있게 너무 귀하게 대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을 뿐더러 그와 더불어서 이 감사함으로 실제 자비행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기법 이런 거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와, 이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한 몸이고,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고, 이로써 내가 그들에게 받고 있는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도 떠오르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자비심과 자비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먹는 식사 한 끼, 아니면은 뭐 정말 쌀한 톨에도 아까 천인의 노고가 들어있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에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있어요. 이 음식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까를 떠올려 보면 아마 우주 전체가 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봐도 그냥 정말 가까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마트에서 사왔어야 되고 또 운송도 됐어야 되고 이거를 재배도 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누군가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 음식을 먹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음식 한 곳에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고 쓰는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걸 떠올리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으로 보아질 것 같습니다. 그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잘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떠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요. 일상의 평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됐을 때, 이 일상의 평범함에서 내가, 우와,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네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 뭐, 일상의 평범함은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가 길을 걷거나 아니면 뭔가 청소를 하거나 이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나무를 보고 꽃이 피는 걸 봤는데 이거 자체가 매우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모든 순간들에서 우리는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요. 제가 어느 한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한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출가하고 나서 몇년안 자게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법당을 매일 닦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소임을 살고 있었어가지고 매일 법당을 닦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청소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법당에서 빛이 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기적 같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희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일상에 도가 있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처음에 출가하면 마당쓰게 하는 이유가 그거 자체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 움직임을 하면서 몸을 써서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면서 온전히 존재하게 되는 거. 그게 일상에서의 특별함을 느끼게 되는 자연이나 이런 것에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에 대해서 친절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받았던 두 번째로는 연기법. 우리 모두 다 연결되어 있구나.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이런 노력 덕분이구나라는 것. 더불어서 일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에게는 기적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가 돌아볼 때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놀랍게도 우리 회복 탄력성 요새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잘 돌아오는 능력이라서 실제로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은 단순하게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감사로 남고 그래서 자비행과 자비심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나도 이 어려움을 이렇게 잘 이겨낸 만큼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성장하게 되고 통찰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것으로부터 야, 이 경험이 나에게 정말 감사한 경험이었구나. 내가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잘 지나고 나시면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순간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비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왔는데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누군가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주네. 이 사람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있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친절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크게 이 사람이 마음을 다 내어주는 건지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을 내어주는 건온 우주를 내어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 같다. 지지를 보내는 것 같다. 누군가가 나에게 옆에 있어주거나 아니면 저 멀리 있더라도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들었을 때, 난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연기법으로 가시면 돼요. 사실은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혼자선 살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과 나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가 존재 자체에 대한 기적을 느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자연을 보는데 이 맑은 공기를 내가 마시고 있어.
이 꽃이 피는

그런 거를 내 두 눈으로 느끼고 있어. 바람을 온 몸으로 느껴라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감각으로 인지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느끼게 됐을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경이로움은 단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름다움과 의미와 감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존재하는구나, 호흡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병을 얻어서 죽는 경우도 많고요.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쟁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 그거랑 비교하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적인가. 내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여기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미소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올라오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자기자비든 타인자비든 자비행이고 자비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우리 크게 여섯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선은 친절이나 돌봄을 받았을 때를 떠올리는 거.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구나. 상호 의존성, 상호 연결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 세 번째로는 어려움의 시간을 떠올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운 것들, 성장한 것들을 떠올리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누군가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거. 누군가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 다섯 번째는요, 이 몸과 마음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거. 그리고, 하나 빠졌죠. 이 평범한 일상이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거. 요렇게 여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몸으로, 마음으로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더 행복으로, 풍요롭게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소소하게 확실하게 확딱 느끼게 되면은요, 다른 곳에 정신이 가는 거를 이 감사함으로부터 오는 행복으로 주위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요. 여기에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평화로운 행복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 감사 명상으로부터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꾸 알아차리고 일상에서 내 것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기억하고 다시 내 일상에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감사를 우리가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 감사 명상이라는 것을 계속 연습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감사 명상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감사 명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감사 명상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도 좋고, 또 가족들이 다 같이 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아이들하고 함께 하셔도 좋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의 느낌을 몸과 마음에 불러일으켜서 이 감사함의 느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이 감사함이 여러분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꼬리뼈 살짝 세우면서 위에 척추는 부드럽게 내려앉도록 편안하게 놓습니다.
어깨는 쭉 밑으로 내려서 긴장을 풀어주고 가슴은 활짝 열어줍니다. 두 손은 모아서 배꼽 아래 혹은 허벅지 위에 둡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봅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면서 긴장된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풀어주고 정수리, 얼굴, 몸 전체가 이완된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셨다 편안하게 내쉬면서 몸을 더 편안하게 이완하고 지금 이곳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임을 알아차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나가는 호흡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애를 써서 호흡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하고 있음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안정되면서 몸도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마음도 함께 편안해짐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몸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 몸이 함께 해왔음을 알아차립니다. 살아온 수많은 날과 시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몸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 몸은 나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4주가 됐을 때부터 열심히 산소를 공급하며 뛰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살게 해준 이 몸에게 내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마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부드럽게 이 몸에게 속삭여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온몸에 따뜻하고 부드럽게 닿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보내봅니다.

이제 주위를 조금 더 넓혀서 살아오는 동안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 친구, 선생님, 동료들. 그리고 기억이 나지도 않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잘살수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늘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지금 이 순간,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지 바라봅니다. 자연스레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다면 이 감사의 마음을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 볼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마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그들에게 보내보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존재들을 느끼며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나눈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그대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는 주의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반을 마련해 준 수많은 존재와 자연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살아가는 공간 등이 모든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도움으로 가능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 덕분에 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과 자연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다면 이 감사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 표현해 봅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기원해 봅니다.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눈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살펴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비의 꽃이 한 송이 피어남을 알아차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꽃이 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감사가 가져다 준 따뜻함이 온몸에 스미도록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의 존재 안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음도 압니다.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지금 여기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미소 지으며 환대의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종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더욱더 지금 이곳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감사 명상 함께 하셨는데요. 하루 끝에 이 감사 명상을 가족들과 함께 하거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은 또 혹은 여러분 혼자서라도 함께 하시면 하루를 그래도 좀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루의 시작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사실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뭐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준다고도 하고요. 또 불교적으로는 탐진치 삼독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좀 정화하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 감사 명상을 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자비심과 자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조금 더 풍요로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 걷기 명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감사 걷기 명상 하면서 여러분들이

0: 몸을 움직이고 걸음을 걷고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몸으로 체화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할 건데요. 오늘은 감사 걷기 명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기 명상을 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혹은 이 오감을 열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순간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감사를 입힐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몸을 바라보면서 발바닥이 이 바닥에 닿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땅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 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이 발이나 다리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 내가 건강하게 무언가를 먹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걸음이 가능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걸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걷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고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내 몸에게 전달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뭐 하늘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오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자연의 경이로움 이런 것들에도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1: 네. 네.
0: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걸음을 걸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준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보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잠시 멈출 거예요. 멈출 때에는 온전하게 이 순간을 느끼면서 그 순간의 경이로움으로 감사함을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걸어볼게요. 조금 천천히 걸어볼게요.
1: 네.

세상에 난 것이란 죽고야 말고 목숨이 길다 해도 끝이 있나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흩어진다네. 젊었던 나이라도 오래 못 가고 건강에는 병고가 침노하나니 이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가서 항상 있는 법이라곤 하나도 없네.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소중한 나
1: 노란티보.
0: 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BTN을 애청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시고 하루하루 나날이 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BTN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BTN을 애청해 주시는 또 불자께서 직접 경험하고 얻으신 아주 신비스러운 기도가피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이 기도가피와 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2: 네.
0: 그냥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우리의 이 업보라는 것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내가 지은 업을 조금이라도 소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이 업장을 소멸하고자 이러한 기도의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참회 기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업장을 소멸하고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며 또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업과 공덕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은 악한 업보를 소멸하고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선업과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기도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수행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법명이 정윤행이라는 불자님이신데 지금 아마 60이 좀 넘으셨어요. 요 불자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염불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 염불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깊은 불심을 가지고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가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염불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깊은 맛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이 염불의 어떤 미묘한 맛도 좀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 요 불자님께서 약 7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7년 전에 그 잠시 식당에 계셨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잠시 이렇게 쉰다고 앉아 계시는데 펄펄 끓는 물 있잖아요.
2: 네.
0: 펄펄 끓는 물이 실수로 등짝이 쏟아졌대요.
2: 오.
0: 와, 너무 아파가지고 와 비명을 질렀는데 그 펄펄 끓는 물이 등짝에 쫙 이렇게 쏟아져서 그러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 게 화상 입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찬물부터 부어야 돼. 찬물. 무조건 찬물. 식혀야 된대요. 예. 뭐 염산이 묻었거나 뜨거운 물, 화상 기운 있으면 무조건 찬물에 하고 그리고 바로 119를 부른다든가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아니 병원에 가든지 해야지 그 보살님 남편한테 전화 건 거예요. 남편을 부른 거예요. 왜 남편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딜 가야 돼요? 예, 119를 부르든가 병원에 가든가 막 찬물 끼얹든가. 그 남편은 또 놀래가지고 그 남편이 또 남편 되신 분이 집에서 전화 받고 또 금슬이 좋았나 봐요. 예, 금슬 나빴으면 어머 어떡해요? 예, 부인 사모님이 등짝에 화상 입었어요 하면 금슬이 나쁜 남편은 뭐라고 해요? 병원에 가봐요. 왜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인이 등짝에 화상을 입었다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셨대요. 오는데 이미 20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차에 태고 또 병원 갔는데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예. 누가 그렇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서 비명소리가 나오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다가 너무 아프니까 염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막 염불을 하셨는데 희한 염불을 하니까 그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래요. 진짜.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게 힘이 더 세다고 했잖아요. 네.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들거든요. 네. 오로지 1년 한 생각. 그래서 야 이렇게 차 안에서 막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다가 염불을 했더니 막 아, 통증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막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새벽 1시에 집에 왔대요. 새벽 1시에 집에 왔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문을 열었는데 집안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냄비에다 물을 올려놓고 놀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방아 집안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가지고 냄비에 불이 붙기 직전이었대요. 냄비에 불. 냄비를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나 봐. 좀 약하게 만들었으면 그 불 확 붙잖아요. 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걸 또 가서 그걸 껐어요. 그래서 그 무사히 넘어갔는데 이제 치료를 화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하다고 치료를 이식 수술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제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화상 입었을 때 초동 대처를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식 수술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희한한 게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진통제 센 걸 준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화상을 입고 나서 계속 염불을 했는데 첫날 이후로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안 아파? 어머 안 아파. 그 뭐 신경이 끊어졌나?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호전을 했대요. 빨리 났더니 점점 빨리 아물더니 너무 의사가 보더니 의사 붙다가 빨리 낫는다고 좋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그 흉터가 점점 지금 흉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터가 사라졌대. 의사도 놀래가지고 나 이런 경우 처음 본다고. 그래서 자기가 통증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이식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흉터도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빨리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4년 전에 남편이 어느 날 집에서 자꾸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막 움켜쥐더니 막 답답하다고 심장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막 가슴을 움켜쥐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동네에 있는 큰 병원에 갔대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보더니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서 대형 병원에 다시 갔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보더니 대형 병원에 큰 대형 병원에 갔는데 보더니 빨리 수술 받으십시다. 막 재촉을 하더래요. 뭐 골든타임 1시간 남았다고 심각하다고 빨리 수술 받으시다고 이제 재촉을 해서 이제 대형 응급실에 이제 대형 수술을 받았답니다. 이제 가슴을 쪼여가지고 심장 이제 큰 수술을 받았는데 긴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이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뭐 이러면 예 잘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확률상 수술이 잘 돼서 의식이 깨어나셔도 대부분이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계속 물리치료를 받든 치료를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딱 그러더래요. 이거는 수술이 잘 돼도 보통 반신불수가 되는 케이스래요. 그 정도 이제 큰 그 질환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그 중환자실 있잖아요. 7일 동안 중환자실에 이제 남편을 이제 입원을 해놓고 그 큰 병원에는 법당이 하나씩 있대요. 대형 병원에는 7일 동안 나 그 보살님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도 이제 만약에 결혼하면 그런 분을 만나야 돼. 7일 동안 그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7일 동안 남편 간병하는 시간 빼고는 한숨도 잠을 자지 않고 병원 법당에서 7일 동안 밤을 새워서 기도했대요. 7일 동안 밤 새워서 기도했대요. 야, 요새 그런 사람 어딨어요? 없다 없다 네. 아, 남편 서운하겠다. 네. 그러니까 7일 동안 잠을 간병할까 하면서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법당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는데 7kg이 빠졌대요. 7kg이. 야,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7일 동안 잠 안 자고 기도해 보세요. 예. 그 7kg이 빠졌는데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어,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야, 이 보살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7일 후에 남편이 7일 기도를 딱 마쳤는데 남편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증환자실로 내려갔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의식이 깨어가지고 중증환자실로 내려갔는데 몸은 못 움직이시고요. 말을 하신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막 마음이 들뜨셔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냐고 왜 있냐고 중환자실로 다시 보내달라고 막 떼를 쓰더래요.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이 차려가지고 중증환자실로 내려오셨는데 자기 다시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막 떼를 쓰시더래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보살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거기 이제 간호사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법당에 갔대요. 지하의 병원 법당에 가서 남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법당 문 앞에 남편 딱 내려놓고 법당 문을 활짝 열었대요. 그 앞에 법당 중앙에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던 남편이 부처님을 보니까 갑자기 편안하고 고요해지더래요. 그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더래요. 고요해져서 하염없이 그렇게 부처님을 바라보다가 한참 있다 나 이제 돌아갈래 이러더래요. 그 남편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을 다 이제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검진을 했겠죠. 이틀 후에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빠른 경우 처음 본다고. 주변에 같이 중증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남편보다 먼저 수술을 하셨는데도 퇴원을 못한 분들이 수두룩하더래요.

남편이 수술 마치고 나서 7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중증 환자실로 내려와서 이틀 후에 의사들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경우 처음 본다면서. 그러니까 일단 집에 퇴원하시라고 하니까 뭐 맥박이 뭐니 다 정상인 거예요. 옆에 같이 입원해 있던 사람도 막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뭐 얼떨결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퇴원했는데 후유증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네. 후유증을 하나도 겪지 않고 지금 몸이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네. 보살님께서. 근데 이제 가슴이 짠한 게 그때 남편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 7일 동안 기도해서 7kg이 빠졌는데 그게 4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보살님이 7kg 빠진 만큼 우리 거사님 업장이 소멸된 거라고. 예, 내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살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르세요. 말라 계시는데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밤늦게 이제 저 불교 대학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매번 데리러 오는 거예요. 차 가지고.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보살님이 자기가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면서 이런 신비한 가피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0년 전이었대요. 20년 전에 자기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절에 많이 다니고 그 어렸을 때부터 염불을 많이 했대요. 엄마 따라서. 딸이 2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하루는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 쓰던 사각지우개 있잖아요. 큰 거 사각지우개 옆에 지우개가 있었는데 지우개가 도저히 떨어질 일이 없는데 지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공부하다가 뭐가 툭 하고 떨어져 보니까 지우개가 떨어졌더래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우개가 떨어질 일이 옆에 있었는데 팔로 친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다가 툭 뭐지? 지우개가 왜 떨어졌지? 그래서 이따 떨어졌을 거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우개를 주스려고 허리를 굽힌 순간 펑 소리가 나더니 앞에 있는 등이 터져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등이 뻥 하고 터져버리면서 파편이 확 날린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지우개가 안 떨어져서 있었으면 그 얼굴 쳤으면 눈을 다쳤거나 그 딸이 2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진짜 경험한 일이래요. 자기는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가피를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 자기가 기도해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부처님의 그 가피와 정성과 기도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맛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큰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간절하게 염불을 해서 거의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고 남편이 심장을 부둥켜 안고 쓰러졌을 때에도 7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큰 가피를 얻었고 그거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20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그 지우개가 이유도 없이 떨어졌는데 그거 주스려고 하는 순간에 등이 펑 터져버리고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서 봤어요. 20년 전이잖아요. 정말 근데 난 한 번도 등이 터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등이 터지나? 물론 그 보살님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얘네 과거에 가끔씩 등 터지는 사건들이 있었대요.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뭐 아파트 어디서 뭐 등이 터져서 다칠 뻔했고 이런 게 검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구나. 그때 그 지우개 안 집었으면 그 따님 예쁜 얼굴에 상처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그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저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은 첫째, 정말 정성스럽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잠깐 깔짝깔짝 해놓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마음을 잘 썼나 못 썼나를 한번 또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 법당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법당 밖에서는 마음을 되게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종교인들 보면 뭐 어디 종교시설

사찰에서는 열심히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되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 같아요. 부처 우리가 복 짓는 거잖아요. 네. 복 짓는 거 중에 최고는 마음 잘 쓰는 거거든요. 네. 마음을 잘 써서 복을 줘야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절에 와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밖에서는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

묘한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마음법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잘 쓰는 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이거든요. 요 마음 깨치고 마음 잘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그냥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미묘한 밀당의 묘미가 있어요. 밀당. 썸 탄다고 하죠. 우리 부처님하고 썸 타는 거야.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면 부처님이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도와주실까요? 내 마음을 잘 쓸 때 저절로 그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절에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정말 기도도 열심히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고 마음도 잘 썼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딱 경전에 정답이 나옵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업장 소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 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하는 분들은 나쁜 일이 생길 걸 그나마 기도해서 그 정도로 끝난 거라고. 경전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공덕은 헛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그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느 불자님도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몇 년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로또가 당첨된다거나 뭐 사업이 대박이 난다거나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없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알게 모르게 주변 일이 편안하게 풀린대요. 그게 갚인 것 같다고. 예. 뭐 로또 대박 나고 뭐 사업 대박 나는 거는 그건 또 전생에 지은 자기 제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 제복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로또 터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해서 로또 터지면 나 벌써 한 세 번은 터졌겠다. 아 나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예? 내가 스님이 내가 막 관세음보살 만약에 기도를 했대.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로또보살 예? 로또보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될 일도 안 돼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예. 다 내 복대로 살더라고. 로또보살 괜찮다. 예. 하여튼 다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이제 악업을 소멸하게 되고 그 내 악업을 소멸하면서 자꾸 내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 참회 기도를 하면서 법당에서 참회 기도하면서 내 업장 소멸하는 거고 평상시에 마음을 잘 쓰면서 복을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효과가 없어요. 아니요 효과가 있는데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가지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잘 닦아놓으면 다음 생에라도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그런 것도 다 놓아버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지으시면 돼요. 가끔 상담 오면 가장 이제 받기 싫은 상담 중에 하나가 스님 하면 될까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도 생각하지 말아라. 다 인과 업보다 내가 지은 대로 돌아오니까 되니 안 되니도 왜냐하면 되니 안 되니 따지면 자꾸 욕심이 일어나요. 왜 안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지? 이 다 개뻥이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람이 자꾸 그런 이익 쪽에 빠져들면 진정한 기도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원하지 않아도 복이 들어옵니다. 예, 이게 불법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욕심 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 소원을 빌 때에도 되든 안 되든 뭐 소원을 빌 때 그 집착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신비한 기도의 가피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소나무의 애청자이신 우리 어느 스님께서 당신이 너무나 신비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셨다고 이걸 제발 불자분들에게 널리 좀 전해달라고 직접 연락이 오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신심이 나는지 내가 그 스님 말을 못 믿는 건

0: 아니지만 나도 너무 신기해서 아 진짜입니까 스님? 그 스님께서 아 같이 중대끼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 진짜입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그래서 네, 그 스님한테 아 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궁금하시죠?
1: 네.
0: 궁금하시죠?
1: 네.
0: 500원. 자 그래서 네. 그 스님이 경상도 쪽에 계시던 스님이신데 경상도 쪽에 그 스님이 이제 개인적인 이제 법명하고 사찰 이름은 대지 말아 달래요. 네. 당신까지 조용히 기도하는 스님이고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다는 걸 체험해서 우리 신자 불자분들끼리 기도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라면서 당신의 개인 신상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해 바라고요. 요 스님께서 경상도 쪽에 계시는 분인데 2003년도가 되었을 때 2003년도면 거의 한 15년 전이죠. 2003년도가 딱 됐을 때 갑자기 자기가 올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가 자꾸 올해 죽을 것 같다. 아, 내가 올해 죽을 것 같아. 올해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요 가슴 밑바닥에서 내가 올해 죽을 것 같아. 내가 올해 명예 닿을 것 같아. 내가 올해 저승 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러지 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강박관념이 그 강박장애가 6개월 동안 지속되더래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더래요. 여러분도 6개월 동안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들어보세요. 정말 사람 정신이 피폐해지죠. 6개월 동안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편집증적인 강박장애가 생기니까 스님이 미쳐버리는 것 같아서 이대로 안 되겠다. 정답은 부처님께 있다. 그래 내가 의지할 거는 불보살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 기도에 들어가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까? 왜 자꾸 이런 무서운 생각이 일어납니까?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관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 2003년도 그 추석 한 달 전에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생생한 꿈이 펼쳤는데 꿈에 저한테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가사장삼을 딱 입고 어디 하늘 세계 갔더래 느낌이 하늘 세계에서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하면서 절을 하고 있었대요. 관세음보살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서 딱 절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큰 상이 있더래. 큰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옛날 벼슬아치 관리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옛날 관리들이 입는 옷에 그 큰 벼슬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들어가 포청천 있죠. 포청천. 포청천에 나오는 그런 옷하고 모자를 쓴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딱 앉아서 자기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 화를 내더래요. 뭐 화를 근데 무슨 말인지도 안 들리더래요. 손가락질하면서 뭐 화를 내는데. 뭐 화를 내든가 말든가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대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허공에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 두 분이 딱 합장을 하면서 허공에 나타나시더래요. 와 이거 완전 길몽이거든요. 꿈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 허공에서 싹 나타나시니까 자기가 딱 보고 놀라면서 나타나거나 말거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대요. 그 계속 절하고 있었대요. 왠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계속 그랬대요. 그러더니 왜 높아 보이는 관리가 싹 들어오더니 자기 보고 저 옆방에 갈수록 막 손짓하더래요. 옆방에 갈수록 손짓해서 그래서 가라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절하다가 옆방에 갔대요. 옆방에 이제 자기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어서 또 할 게 없으니까 뭐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계속 절했대요. 불심이 대단하시죠. 계속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관리가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라 이러더래요. 들어와라 해서 손짓을 하길래 다시 딱 갔더니 눈앞에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님이 계시고 큰 상에 그 모자 쓰고 그 이렇게 도포 옷을 입은 관리들이 쫙 이렇게 앉아서 좌정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위험에 자기 딱 눌려 있는데 자기 딱 보더니 가봐라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가봐라 손짓을 하는 순간 뒤에서 문이 덜컥 열리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요. 가라 손짓하는 순간 뒤에서 문이 덜컥 열리면서 허공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게 너무 생생해서 허공에서 막 떨어질 때 느낌 있잖아요. 으아! 하면서 으아! 하면서 뚝 떨어졌는데 떨어진 순간 눈에 탁 떴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 꿈인가? 왔으면 뭔 꿈이지?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 스님이라서 이제 새벽 종성하고 도량석하고 새벽 종성하고 큰 법당에서 다 기도를 올린 뒤에 큰 법당 예불을 마친 뒤에 삼성각에 올라갔대요. 삼성각이라고 법당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독성, 칠성, 산신 이렇게 세 분의 성인을 모셔놨다 해서 삼성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칠성 다 아시죠? 칠성, 북두칠성 할 때. 그런데 그 삼성각에 딱 올라갔는데 삼성각이 이제 초키고 삼성각 예불 드리려고 딱 하는데 그때 항상 예불 드릴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삼성각에 삼성 세 분이 누구 모신다고 했죠? 산신, 독성, 칠성 모신다고 했죠. 옆에 칠성탱화가 있는데 칠성탱화에 자기 눈이 딱 갔대요. 순간 꿈에서 봤던 똑같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더래요. 자기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꿈에서 봤던 그 모자 쓰고 그 관리 옷 입고 있던 포청천 닮았던 사람들이 칠성탱화에 똑같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간이 콩알만 해진 느낌. 야 대박. 그래서 이거 뭔 일일까. 그리고 추석 한 달 전에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 추석 그 다음 날 태풍이 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서 막 마을 하나가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스님이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막 비바람이 몰아치더래요. 꽝꽝꽝꽝 하고 비바람 보자 이거 심상치 않다 했는데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지붕이 날아갔대요. 지붕이 뻥 하고 날아갔는데 막 비가 쏟아지더래요. 얼굴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뭐야 하고 있는데 깨가지고 뭐야 하는데 여러분 장판이 밀리더래요. 장판이 몸이 미끄러진 게 아니라 장판이 밀리더래요. 그래서 장판이 밀려서 뭐지? 집이 밀리는 거야. 산사태가 나가지고 장판이 밀려서 장판이 막 밀리니까 이거 뭐지? 그 집이 밀리는 거예요. 뭐지? 하는 순간 꽝 거리면서 벽이 무너지면서 흙더미 토사가 산사태가 완전히 그 집을 밀어버려가지고 스님이 휩쓸려 나갔대요. 토사 진흙탕에 몸이 휩쓸려서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쫙 밀려 나갔는데 순간 스님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래요. 오직 하나.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딱 합장을 하고 산사태에 몸이 와 휩쓸려서 막 밑으로 막 휩쓸려 나갔는데 딱 합장을 하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보여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관세음보살만 목이 터져라 그냥 관세음보살만 외쳤대요. 외치고 있는데 순간 아직도 너무 껌껌하고 어두우니까 막 빗물에 막 계곡에서 흘러나온 계곡물에 산사태가 나서 그 토사와 진흙탕이 완전히 몸이 묻혀가지고 그분 말씀이 벽이 무너져서 막 산사태가 몸을 휩쓸고 나가는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데 불도저가 거기서 뭐 빠져나오고 할 수가 없대요. 불도저의 몸이 완전히 밀려나간 느낌이래요. 그때 돌인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단단한 무언가에 머리가 부딪혀서 목이 꺾여버렸대요. 아직도 기억난대요. 머리가 꽝 하고 부딪혀서 목이 확 꺾여버렸대요. 그때도 정신을 잃지 않고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진흙탕이 휩쓸려서 막 밑으로 막 떠내려가면서 관세음보살 막 외치면서 막 떠내려가면서 자기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 떠내려간 것 같대요. 1시간 정도 완전히 진흙탕이 묻혀서 떠내려갔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 놓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이제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는데 관음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에 홍수가 나서 큰 물에 휩쓸리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정성껏 간절히 부르며 얕은 곳으로 떠내려가게 되어서 될 것이며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

0: 그냥 뭐 시계가를 못 봤으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체감상 1시간 정도에 떠내려간 것 같은데 정신을 이렇게 차려봤더니 얕은 데로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막 관상 몸이 비틀비틀 일어나서 이제 절을 가야 되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대충 자기 이렇게 거리 감각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막 바위니 나무니 흙이니 다 이렇게 부셔진 데를 엉금엉금 기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절로 올라갔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올라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다치질 않고 무사히 갔대요. 오케이 가면서 관세음보살 그냥 엉엉 막 울다시피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다 갔는데 한참을 가서 하여튼 절에 도착을 했는데 그 큰 산과 절 옆에 있는 언덕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대요. 산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절이 다 휩쓸린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대요. 흙에 휩쓸려서 내려가면 몸이 돌이나 뭐에 계속 부딪히면서 몸이 찢겨서 부셔진대요. 사실 지금 한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래요. 한 시간에 휩쓸려 갔는데 쓴 또 머리 막 부딪혔다고 그랬잖아요. 목이 꺾이고 사람의 몸이 사람 하다못해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도 중간중간 돌에 부딪히면서 사람의 몸이 찢겨나간대요. 하물며 흙으로 돼 있는 진흙탕과 토사에 묻혀서 한 시간에 떠내려갔는데 이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스님은 살았잖아요. 그 다음날 읍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CT 촬영까지 다 했는데 몸에서 구멍이랑 구멍에서 흙이 다 나오더래요. 구멍이랑 구멍에서 흙이 다 나오는데 CT 촬영까지 정밀하게 다 촬영을 했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대요. 병원에서 그냥 가서 쉬시라고. 다친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나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쓴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까? 아니 중대끼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에? 아 진짜입니다 스님. 그 구수한 사투리로 아 스님 내가 진짜 경험한 겁니다. 근데 목소리 들으면 또 알잖아요. 그러면서 왔는데 이분이 그때서 이해가 간 거예요. 자기가 올해 목숨이 올해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운이었던 건데 그래서 2003년도가 내가 자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에서 그때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에 꿈에서 그 북두칠성 칠성탱화에 있는 분하고 똑같은 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북두칠성에 맡고 있는 그 힘 중에 하나가 수명장수잖아요. 그 우리 흔히 뭐 사주팔자에 단명살이 있다 하면 뭐 칠성기도 올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물론 저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 민간신앙 그런 게 있어요. 북두칠성 7분의 신선들이 한 분은 학문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한 분은 수명을 담당하고 또 한 분은 재물을 담당하고 인간사 7가지를 담당하시는 신선들이다 해서 북두칠성 신앙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 꿈에서 북두칠성 만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만난 게 자기가 열심히 불보살님한테 기도해서 내 수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꿈 예지몽이었구나. 그때 다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이번 생 이번 올해 죽을 운이었는데 간절하게 관음 기도를 해가지고 내 명이 늘어난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야 나는 이번 생에 죽을 운이었는데 이번 생에 죽은 운이었는데 내가 불보살님 때문에 살았구나. 그리고 이분이 딱 너무나 이 불보살님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아 나는 이제부터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께서 실은 출가하고 나서 마음을 못 잡아서 환속할 생각까지 있었대요. 그냥 머리 기르고 환속을 할까 하다가 부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자기는 이제 이미 자기는 이미 한 번 죽은 거고 이번 생에 다시 한 번 태어난 거다. 이번 생 오직 부처님한테 은혜 갚는 마음으로 내가 산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이분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솔직히 부끄러운데 전생의 업보가 참 두꺼웠는지 이번 생 머리가 엄청 우둔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천수경 있잖아요. 스님들이 외우는 독경할 때 천수경이 있는데 출가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천수경을 못 외웠대요. 천수경 신묘장구 달아내를 못 외웠대요. 보통 빨리 외우면 우리가 행자 때 빨리 외우면 7일 만에 외우고 머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도 15일이면 보름이면 외우고 머리가 좀 둔한 분도 한 달이면 외우거든요. 바짝 외우면 3년 동안 외우지 못했대요. 도반승자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머리를 꽝 부딪히고 나서, 아니 그분이 그러세요. 머리를 부딪혀서 목이 꺾이고 나서 기억력이 엄청 좋아지셨대요.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나 신문이나 그렇게 세속과 관련된 바깥 일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처님 가르침하고 관계된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은 너무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떠내려가면서 머리가 부딪혀서. 그래서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자기는 이제 오직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지금 법화경을 수행하면서 법화행자로서 지금 이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그 금방 말한 관세음보살 보문품 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법화경이라는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품이거든요. 법화경 28품 중에 하나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화경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교화불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저한테 자기가 이 이야기라는 건 절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경험한 신비와 기적의 불보살의 갑이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부처님 기도가피가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좀 널리 전해달라고 그냥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스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스님 얘기 듣고 나도 막 신심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 역시 우리의 불법은 헛되지 않구나.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진흙탕에서 한 시간 동안 산사태가 나서 휩쓸렸는데 살은 거는 정말 이건 기네스북감이에요. 그 옛날 어느 탐사대가 이렇게 산맥을 올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바람, 회오리가 불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다가 회오리를 타고 올라와서 절벽에서 살아났다라는 실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예. 근데 이 스님도 그런 기적 목지하는 엄청난 가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아직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자주 받는 상담이 있다.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또 전화 왔어. 오늘 무슨 기도하면 좋니? 내가 그래서 예, 그래서 또 이제 녹음 테이프처럼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했더니 그래서 다 부탁이 있는 게 저한테 상담하는 건 좋은데 광우스님하고 상담하기 전에 소나무가 140회까지 지금 됐거든요. 좀 끝까지 다 보고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소나무 140회 다 이야기해 놨거든요. 광우스님 잘생긴 얼굴을 실물로 꼭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면 그냥 기도법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소나무에 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관음 기도라든 지장 기도라든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밀고 가면 불보살의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그 스님이 관음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았지만 지장 기도에서도 효과 보셨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다 통하니까 절대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잘 쓰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기도한 공덕과 가피는 반드시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않고 악업을 지으면 이 업의 인연에 따르는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이 지은 악을 참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며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업은 점점 자라나서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며 게으르고 계율을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의 스님의 땅 설거 법주 다야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도 저희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에 함께 해주신 여러 대덕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오늘의 이 인연을 내주신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심도 더욱 정장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생각했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합니다. 법화경을 강설할 때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삼변토전이라는 어떤 그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법사품을 강설하시고 나셔가지고 있다 보니까 허공에 허공보탑이 솟아오르죠. 다보탑이. 그때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대요설 보살님이 이제 계시다가 이게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여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훗날에 법화경을 강설하는 자리에는 내가 다보탑으로서 현신해서 증명하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셨는데 오늘 내가

0: 법화경을 강설하니까 오늘 다보여리께서 다보탑으로 현신에 나타났다 하니까 대여설 보살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아, 다보여리 직접 친견할 수 없을까요? 그럼 다보여리 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시방국토에서 법화경을 강설하고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이 화신불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야 다보여리를 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도들이나 그날 동참했던 참석 대중이 다 응원하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세 번 바꿉니다. 청정하게. 그 땅에서 설법 듣는 대중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중생들이 다른 땅으로 옮기고 그 땅을 아주 청정하게 바꾸죠. 그랬더니 다른 국토에서 법화경을 설법하고 계시던 부처님들께서 화신불께서 한 분의 보살님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다 오십니다. 그리고 보배나무 아래 다 자리를 잡는데 그 화신불 부처님들이 너무 많으신지라 그 땅에 다 앉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뭡니까? 또 그런 국토를 또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 자리가 부족합니다. 200만 억 나유타라는 어떤 큰 면지결인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다시 그런 땅을 또 하나 만듭니다. 200만 억 나유타의 면적의 땅을. 그러자 그제서야 석가모니 화신불과 보살들이 이제 보배나무 아래 다 좌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어떤 장엄함 속에서 증명하고 다보여리께서 다보탑 이제 문이 열리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문을 여시니까 다보여리가 안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저 자비승가 연합회 대덕 스님들께서 오늘 이 오페를 더욱 빛내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그냥 저희가 감사드리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변토전의 어떤 다시 어떤 재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한 데 있어 가지고 자비승가 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오늘 이제 보천청 공사 영산 스님으로부터 자비승가 연합회 잠깐 설명 듣고 제가 법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비승가 연합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상 상구불이 하중생하고 이타행을 해보자 해서 우리 스님들과 이 제가 불자들과 소외된 이웃과 또 외로운 독거노인 또 청소년 장학 상업 등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부처님 불법이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이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스님들의 어떤 그 수행을 또 사회 환원하는 회양하는 그런 정신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가슴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에 큰 영향이 미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을 마쳤고 오늘은 다름이 아닌 사라수 대왕경을 합니다. 일본에 이제 그 넘어간 회화에도 사라수 대왕탱이라는 이제 문자가 있다 하죠. 근데 사라수 대왕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록된 문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교수님들은 오늘 처음 이제 접하시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토 삼부경이라는 게 있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우리 정토 삼부경이라 합니다. 극락세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설법들입니다. 근데 무량수경은 대경이라고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관무량수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아미타경은 아주 얇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무량수경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은 옛날에 정광열불이 나오고 차례차례 53분의 부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자제왕열에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여서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법장이라는 비구가 계셨습니다. 왕이었는데 출가를 스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 법장 비구가 세자제왕열의 가르침에 감화를 입어서 출가를 하여서 스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을 세웁니다. 다르면 48원의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무량수경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48원의 서원. 그럼 48원의 서원을 세우신 다음에 관무량수경에 가서는 무엇이냐면은 월인석보 같은 경우에는 위제의 부인 많은 연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16광경을 설법하게 된 동기를 앞부분에 설명한 것이 빈비사라 왕과 위제의 부인의 그 아들 아사세 태자와의 어떤 그 분쟁, 가족 간의 아픔을 설명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세조 임금이 편찬한 오린석보에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이제 탄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16광경이라는 수행법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무량 수행의 핵심은 16광경입니다. 그리고 났더니까 아미타경은 어떻습니까? 법장 비구가 무량수경에서 서원을 세워서 감무량수경에서 수행을 해서 극락세계를 건설한 대목이죠. 아미타경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이 하는 사라수 대왕경 역시도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라수 대왕이 48원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수행하는 과정이 16광경입니다. 법마라국에 도착해서. 그리고 16광경 수행을 한 다음에는 다름 아닌 아미타경에 나오는 어떤 극락세계의 장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구품연화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이제 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8원, 48원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아, 저 48원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8원 이걸 이제 설명할 때는 우리 보살님들이 뭐 금강경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시죠. 뭐 만독, 뭐 신만독 이런 보살님들은 많이 계셔요. 거사님도 많이 계시고 선수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실은 이제 48원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천도제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왜서 48원을 세웠지? 어떻게 세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원래는 48원을 48고개를 넘어가는 대목을 합니다. 한 고개마다 한 가지 서원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라수 대왕이 법마라국으로 돌을 닦으러 가는 과정에 48고개를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수행에 이제 그 서원을 세우는 단계죠. 그러자면은 법마라국이 얼마나 먼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 그죠? 그런데 인도 지방,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불교의 어떤 탄생지다 보니까 우주관 자체가 인도적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우주관이 불교의 우주관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 중앙아시아라든가 북방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세계수 신앙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을 바치는 건 큰 나무가 있는데 뿌리 밑에는 저승세계가 있고 뱀 이런 게 살고, 지상에는 뭡니까? 사슴이나 이런 게 살고, 사람이 죽으면 새가 돼서 나무에 앉았다가 나중에 옛날에는 불교 생기기 전이니까 무당들이 혼을 부르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런 이제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세계수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우주체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여기 땅을 쭉 돌아서 뭡니까? 사라수 대왕이 48원 세운다 해야 여러분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주 법계다라는 건데,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은 이게 수미산이거든요. 수미산의 남쪽에 우리는 남선부주 살아요. 여러분 스님들이 법회 시간에 축원하시죠, 그죠? 제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인거 서울시 방패계동 BTNTV의 법회장에 금일동참신도 불자들 가정 각각 등보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남선부수가 이게 남쪽에서 남선부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동쪽에는 동승신주라는 곳이 있어요. 또 서쪽에는 서우하주가 있고 북방에는 북구루주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동서남북, 이건 앞에 붙인 말이고, 그죠? 동쪽은 뭐 승신주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남방에는 남선부주, 연부주가 있고, 서방에는 우하주가 있고, 북방에는 북구루주가 있는데, 이 동방에 사는 어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검은 이 선이 돌아갔죠. 이게는 산맥입니다. 아홉 개의 산맥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 사이에 바닷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홉 개 산 사이에 물이 있어 여덟 개 들어가겠죠. 한 개는 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구산파래라고 말하거든요.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로 수미산은 둘러져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향수 바다가 있다 여기는. 근데 마지막 끝에 있는 바다는 함해라 해서 차가운 물로 돼 있어요. 우리 지구의 바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물들은 뭐니까 민물이라 돼서 먹을 수가 있는 물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런데 최고 밑에는 풍륜이라 해서 바람으로 큰 뭡니까 해오리가 있고, 그 위에는 수륜이라 해서 물로 된 해오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금륜이라 해서 금으로 된 해오리층이 있고, 그 위에 수미산이 떠 있고, 수미산 위에 뭡니까 사천왕천 아시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사천왕이 다스리는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에 뭡니까 도리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석천왕 아시죠? 신중탱화에 여기 이제 사천왕은 뭡니까 북쪽에는 담은천왕, 서쪽에는 광목천왕, 남북에는 정장천왕, 동쪽에는 지국천왕이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이제 옹호하 계시죠. 그래서 우리 수미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거천이라고 말을 해요. 붙어 있다, 땅하고 붙어 있다. 지거천 위에 도리천이 있죠. 여러분 신중단의 제석청이라 아시죠? 집에 뭐 저 애들이 하는 게 잘 안 피고 뭐 집에 사업하는 것도 잘 안 피면 제석천왕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중단의 여러분들이 위태천청은 없어, 그죠? 동진보살청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용왕청을 할 때 이제 동진보살 이제 나오긴 하는데, 동진보살청이나 이런 건 없는데 제석청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석천왕이 동쪽에 여덟 개 하늘, 서쪽에 여덟 개, 남쪽에 여덟 개, 북쪽에 여덟 개, 32개죠. 가운데 도리천이니까 33천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석천왕 축원할 때 그렇게 하죠. 수미산 다꼭대기에다 동방에는 동도오팔천, 남방에는 남도오팔천, 서방에는 서도오팔천, 북방에는 북도오팔천, 다 도리천에 33천에 가시고 한 손에는 명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을 들고 사바 중생들에게 명과 복을 점지하시는 제석천 왕님전 지심기의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이나 제석천왕을 없이 여기면 안 돼. 그리고 제석천왕님이 여기가 우리 땅하고 붙어 있는 마지막 이제 하늘인 거죠, 이게 제석천이. 그럼 도리천, 그다음에 뭐 제석 이제 도리천이 맨 제석천이라 그래. 그 위에 이제 야마천, 도솔천 뭐 이런 이제 욕계 육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계 육천 속에 여기 붙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동방의 동승신주는 사람이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얼굴에다가, 얼굴은 뭐냐 하면은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대, 이렇게 한쪽이 툭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너무 이제 잘생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서우하주라고 말하는데 소뼈 있잖아요. 소구자에도 뼈 화자입니다. 소뼈를 가지고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엄청 크다는 거죠, 이게 사람 덩치가.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그 우주인 거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인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이 남선부주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고 영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다른 삼주에는 탄생을 안 했는데 남선부주에는 부처님이 탄생을 하시는, 출현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북구루주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명도 천세고 근심도 걱정도 없고 막 이랬는데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를 빙 돌아가지고 번마라고 그걸 가야 되거든요. 그래 이래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천층만층 구만층이란다, 그죠? 절에 오는 신도들이 어떤 집안을 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마주 앉으면 남한테 말 못하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것처럼은 이제 그 사라지 대왕이 가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다름이 아니고 남방의 남선부주에 갔다니까, 여기는 뭡니까? 지옥도 있죠, 그죠? 아, 수라도 있죠, 여기가. 축생도 있고, 남선부주에는.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하려면 48가지 원을 다 설명하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본보기 한 반만 하고 나머지는 제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사라수 대왕이 승열비구 앞세워가지고 번마라고 찾아갑니다. 떠나간다 떠나간다 살았을 때 왕길을 갈 때 성렬 비고 앞서시고 살았을

뿌린데 도산지옥 열렸구나. 도산지옥 바라보이니 경호생아 시미생아 임신생아 개유생 값을 내가 매였는데 그 지옥이 참혹하다. 사라스 대왕 하는 말이 여보시오 도산지옥 중생들아 당신들은 살아생전 어떤 죄업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나요? 저희

땅 하나님 살아서 대왕 하시는 말씀 원일 내라 원일 내라 내가 세운 그 국토는 도산 지역 전혀 없는 그런 국토가 원일 내라 또한 고개를 넘어가네 또한 고개 넘어가니 제이전에 초강대왕 약사 여래볼 원불인데 화탕지역 다스릴 때 부자기 처 경인신묘 인증계사 중생들의 본명성을 맡으셨대 그 지역의 중생들이 가정 고통 당하는데 여보시오 지역 중생 당신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요 지역 중생 하는 말이 우리들은 살아생전 급수공덕 아니 짓고 난 공덕이 전혀 없어 제이전에 화탕지역 들어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네요 살아서 대왕 서원하시고 발언할 때 내가 세운 그 국토는 화탕지역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세우기가 원일래랑 원일래랑 제3전에는 송제대왕 흥급천불이 원불인데

전화 가이니 지장 보살이 의원분인데 발살 지역 중생들이 가정 고통 당하네요. 내가 세운 그것도는 발살 지역 기가 원일래라 제역 전에는 편성대원 대세지 보살 원불인데 독사지역 살렸구나. 독사지역 중생들아 너희들은 무슨 죄로 독사지역 와서 그는 이런 고통 당하느냐. 우리들은 살아생전

등허 돈은 독사지요 귀가 원일래라 원일래라 체역전에 변성대왕 찾아가고 제7전에 태산대왕 제8전에 평등대왕 제9전에 도시대왕 제15도 전륜대왕 찾아갈 때

뭐냐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막 건네뗐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스님네 박수치기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막 건네뗐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아, 10대 지역을 봤더니까 중생들이 살아생전 지은 죄대로 다 고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아, 사라스 대왕이 내가 세운 거국토의 중생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다 뭡니까? 행복한 불국토를 난 세우는 게 원이야.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무타 악도원이다, 그죠? 악이 수라 축생 지옥이 없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축생 지옥을 갖는 게 또 한국에 넘어갔더니까. 그러니까 아, 축생에 사는 중생들이 뭡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축생은, 그죠? 짐, 소 이런 거지만. 아, 내가 세운 국토에는 축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또 한국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악이 막 배고프고 이런 세상 없는 세상, 싸움이 없는 세상, 이런 식으로 악도가 없는 세상을 세우는 게 원이야. 이래서 서원을 세우죠. 이게 한 가지 서원이다, 그죠? 또 한 가지 서원이 뭡니까? 야, 또 한국에 넘어갔더니 지옥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아까 원부를 찾았다, 그죠? 제 일전 진강대왕은 뭡니까? 여러분이 뭐 지옥 안 가겠지만 우리 보살님들 지옥 가거든. 정광여렵을 많이 찾으시오. 그러면은 뭡니까? 진강대왕이 다스리는 도산 지역을 면해서 극락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천도제 때 마지막에 화청할 때는 가죠, 그죠? 제1천하 진강대왕 청강열대불원불인데 금일날에 만져보 조상님 내 병오십니 임신계유 가

서울에 불원불인데 무작위 척경인신 모 임진계사의 메인 조상 화탕지역 면하여서 왕생등락 가시라고

대어 지장보살님 원불인데 발설지역 다스릴 때 경자신축 이민계며 이능을사가 매었는데 대하구 지장보살 찾으어서 만조부 조상님네

직장 보살 이제 예리들 먼저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49제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요새는 뭐 지켜나려고 49제를 해 그죠? 뭐 부모님들이 막 수억을 남겨놔도 그날에 막 그 부조도랑 때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 부조금 때문에 그래서 선어품 갖다 그냥 뭐 이렇게 죄를 붙여놓거나 내 마음이 편하려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지성껏 해야 돼 그게. 그랬는데 예를 첫 번째 이제 사람이 열반하고 나면 현왕청을 하죠. 현왕청 보현왕 열에 대한 불공을 이제 사무제 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무까지는. 그러나 그 첫 7일이 되는 날에는 뭡니까? 정강여력을 불공을 올리고 여러분 정도는 많이 해야 되겠지. 또 두 번째 7일 되는 약사여력을 이제 또 공양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장보살님은 다섯 번째 염라대왕의 원불이 지장보살님이다. 그죠? 오제 되는 날에 지장보살님 또 이제 공양을 또 올린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천도제 마지막에 관음시식하죠. 마지막에. 뭘 아우 그냥 저래가 이래 있다가 뭐 끝났다 이런 게 오지 말고 마지막에 관음시식합니다. 관음시식이면 일곱 번째 태산대왕이 관세음보살 원불이기 때문에 49제 마지막 때는 관음시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분의 이제 그 대왕

왕과 원부를 지성을 찾고 공양을 올려서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첫 번째 서원이 그죠? 이게 원래 이 지금 방송국 스튜디오가 이게 안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게 저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악취무명은

여덟 개도 하다 보면 올해 원이 다 간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서원을 세워나간다. 그 불자님들도 저러면 서원을 세워야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그전에 우리 스님네 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절에 와가지고 제가 강원도 산골에 있으면 아이고 젊은 스님이 왜 스님이 됐어? 그러고 지네끼리 스님이 실현당했나 봐. 뭐 어디다 좀 나이가 드니까 아이 사회가 뭐 실패를 했나 봐. 젊은 기회에 저 산골에 스님이 됐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그 스님들은 뭐냐면 서원을 다 세워서 그죠?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약사열은 12대원을 세우시고 그 스님들은 다 서원을 세워서 출가를 하시지 뭐 사회에 실패한 사람은 스님으로도 뭡니까?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스님만 보면 살 수가 없어. 저 스님은 산골에서 왜 스님이 됐지? 왜 되고 남은 일을 알아서 뭘 하려고? 아무 도움도 안 돼. 자기 일이 나으면 되지. 자 그러면은 무타 악도원 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제가 48원 한번 읽을 테니까 나무아미

저기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이 원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우리나라 스님들만 이걸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라 불교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타 악도원,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가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명을 붙인 거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스님들이 이제 붙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걸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중에서는 이 표현 자체를 무타 악도원이라고 이제 표현한 스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로.

뭐 무상 악취원이라 표현한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48원을 뭡니까? 세우셨다 그죠? 48원을 세우고 승열비구하고 같이 어디를 갔습니까? 법마라국에 또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법마라국에 갔더니까 뭡니까? 광유성인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유성인이 대승법을 설하시고 500제자를 거느리고 그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 내가 서천국에 살아서 대왕으로 있을 때 북이 영하라는 것이 너무 허망하고, 야 수행하는 이 공간에 왔더니까 내가 정말로 변속간에 똥을 치운 사람보다가도 더 낮은 어떤 그 생활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그래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부인하고 헤어질 때 원앙 부인이 이제 왕생계를 이제 애우려 했잖아요. 그래서 왕생계도 애우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수행을 하자니까 16관경이 돼서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16관경은 16개의 이제 그 수행 방법인데 1관에서 13관까지는 뭡니까? 명상법입니다. 근데 14, 15, 16은 뭡니까? 정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지나 서나 아미타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수행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수행!

다 선물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라스 대왕이 뭡니까? 법마루에 가가지고 일관은 뭐 해를 보고 여러분 수행하는 거, 명상하는 겁니다. 오후 2시경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뭡니까? 해를 이래 봤는데 허공에 북이 달린 것처럼 그래 명상해서 계속 일념으로 뭡니까? 사라지지 않게 수행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상가는 물을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13강까지는 사물에 대한 보고 생각하면서 명상이 잠기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14강부터는 삼병안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삼병안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15번째 중백안이면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삼백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마지막 하백안이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에서 삼백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무량수경 변상도를 보면 그 뒤에 가면 이제 그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아까 원왕 부인이 뭐라 했습니까? 저번에 당신이 극락 수행하러 가거든 왕이었으니까 맨날 배부르게 먹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배도 고플 것이 수행하는데 스님들이 하루 한 번씩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시다, 스님들이. 그 참아야 될 수행이니까. 그 다음에 뭐 잠이 온다, 그죠? 왜 잠이 안 오나?

0: 춥고 배고프면 잠이 오지. 그래도 주무시지 않고 선정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신이 배고프고 잠이 오고 옷이 이제 낡아서 춥거든은 뭡니까? 다름 아닌 왕생계를 애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네들이 그 전에 스님네들이 이걸 다 쓰고 앉았다 그죠? 참선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 수행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뭡니까? 겨울에 쓰는 거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름에 쓴다 이게. 이래가지고 만제가 송락을 쓰고 앉아가지고 저 절벽과 저 동굴 밑에 수행을 하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아까 명상 16관경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왕생계 해야 된다 그죠? 이제 그 왕생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하는 안락구 태정에 나온 왕생계, 그 다음에 천조제 때 뭡니까? 관음시식에 나온 왕생계, 또 새벽에는 사대주 하죠. 사대주의 뒤에 나오는 왕생계가 다르고 글자만 바뀌었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하은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왕생계가 또 이제 다르죠. 그 길이가 다르고 내용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은 안락구 태정에 나오는 왕생계가 있습니다. 원앙생 원앙생 왕생금 낙현니타 행목마정 수지별 원앙생 원앙생 원재미타 해중자 수지병아 상공아 원앙생 원앙생 왕생나장 연하기 자타 일시성불도 원앙생 원앙생 원앙생 원앙생 원앙생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 설명했죠. 이거 많이 봐가지고 이러면 다 알 거야, 그죠? 원앙생, 원앙생. 내 극락세계가 태어나기가 원입니다, 그죠? 뭡니까? 왕생 극락견미타. 극락세계가 아미타불 뱉기가 내가 원이로구나. 그러니까 아미타불 뱉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마정수기별. 꿈속에 아미타불 부처님이 나와서, 야, 니 정말 수행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네 극락세계 데려가 줄게. 이래 수기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는 원앙생, 원앙생, 원재미타 해중자.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법회 중에 내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오신 불자님들, 이렇게 대덕 큰 스님들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몇 분만 앉아가지고 설법 듣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은 뭡니까? 엄청 행복한 날이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박수 한번 치셔야 돼. 그래 놨더니, 수지병아 상공합니다. 꽃과 향을 집어서 공양 올기가 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생하장 연하게, 연하게, 부처님께서 맞은 구품 연하대에, 그죠?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혼자만 태어나면 안 되잖아, 그죠? 옆에 사람 다 데리고 태어나야지. 자타, 내와 여러분이 함께 성불하기가 원입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왕생계다, 그죠? 청산 첩첩 비타가골 나무아이니타구.
1: 우리가 화엄경에 보게 되면은 연화장 세계라고 합니다. 연화장 세계 자체가 다 연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꽃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불교와 또 우리 그 불자들과 그 극락세가 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타서 더욱 갈증을 심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향수를 만드는 사람의 몸에 향이 저절로 배는 것처럼 염불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함께 하나니 금생에 염불하는 공덕으로 극락에 왕생하리라.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2: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뭔가 우리랑 되게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다르고.
2: 김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4: 안녕하세요. 누나예요. 이승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해요.
5: 오토방쇼 300원입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버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저기가 속리산인 거지?
1: 맞아. 속세 속, 떠날 리. 속세를 떠난 사람들의 산이지.
0: 그럼 수행은 제대로 되겠다. 그런데 설마 저기까지 걸어가겠다는 건 아니지?
1: 걸어가야지, 당연히.
0: 아, 진짜? 차 타고 가면 안 돼? 아니면 말이나 소라도?
1: 안 돼! 다리도 튼튼하면서 엄살은.
2: 오늘은 속리산에 왔으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법주사로 가야겠다.
0: 법주사?
2: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 의신 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야. 경치도 좋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사찰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법주사로 고고! 신라 의신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방에는 불경이 가득했죠.
3: 이 경전들을 모두 신라로 날라야 할 텐데 무슨 수로 날라야 할지. 노새우름 같은데?
2: 의신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얀 노새 한 마리가 다가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 스님, 저를 신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대신 경전은 제 등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3: 고맙다, 노새야. 네 덕분에 걱정 하나를 덜었구나.
2: 그렇게 공부를 마친 의신 스님은 하얀 노새의 불경을 가득 싣고 신라로 돌아왔죠.
3: 이제 신라로 돌아왔으니 노새야, 나와 함께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러 다니자꾸나.
2: 의신 스님과 노새가 사찰을 세울 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리산 속을 걷던 노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곤 울기 시작했죠.
3: 이곳이구나. 좋다. 이곳에 절을 짓자.
2: 의신 스님은 노새가 앉았던 자리에 절을 짓고 불법이 머문다 하여 이름을 법주사라고 지었는데, 법주사의 출애암 마의 열의 의좌상 옆엔 그때의 의신 스님과 노새의 모습이 새겨져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0: 아, 근데 이건 뭐야?
1: 뭐가?
0: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 말이야.
1: 아, 그건 진표율사와 소야.
0: 진표율사면 통일신라 때 스님 아니야?
1: 맞아. 법주

0: 보살을 중창하신 스님이기도 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표율사와 소이야기로 고고! 신라의 고승 진표율사가 수행을 마치고 속리산으로 향하자 들판의 소들이 모두 진표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1: 소가 무릎을 꿇다니? 저게 어찌 된 일이래?
2: 아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거야.
1: 가서 물어보자고. 또 알아, 뭔 도술이라도 부렸는지.
2: 응, 좋아. 얼른 가보자고.
1: 스님.
3: 무슨 일이십니까?
1: 말 못하는 소들이 어째서 스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까?
3: 이 소들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은 참으로 현명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친 불법이 중한지 알고 예를 갖춘 거지요.
1: 아이고, 그걸 논치 못했으니 제가 소보다 어리석었네요.
2: 내 말이. 스님, 저희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3: 잊고 말고요.
1: 그럼 우리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
0: 농부들은 곧바로 가지고 있던 낫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율사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농부들이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4: 멍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 어디야?
5: 야, 너 어디 아파? 발음이 왜 그러냐?
4: 아프긴. 외국 사람들 흉내 좀 내봤지. 어때? 외국어 잘하는 것 같지?
5: 에잉, 발음만 굴린다고 외국 말이냐? 안 되겠다.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화엄사로 가야겠다. 화엄사엔 외국어에 관련된 창건설화가 있거든.
4: 화엄사면 구례 화엄사?
5: 맞아. 구례 화엄사는 백제 때 연기조사가 창건해서 3,000명의 스님들이 계시면서 화엄사상을 꽃피운 사찰이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각황전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들과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져서 CNN이 뽑은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엄사로 고고! 백제 사비성에 살던 박노인은 산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안개를 보게 됐습니다.
1: 잠깐! 저건 안개가 아니라 연기 같은데. 분명 저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5: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한 박노인은 일을 멈추고 바삐 산으로 향했죠.
6: 아버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1: 누가 산에 불을 피우고 있다.
6: 예? 불이요?
1: 얼른 가보자. 산이 다 타기 전에.
6: 예. 아버님, 저기요. 저기 못 보던 움막이 있는데요.
1: 일단 빨리 저 움막으로 가보자.
5: 움막으로 들어가려는 박노인과 며느리는 그만 멈춰서고 말았는데 움막 안에선 낯선 독경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6: 저 독경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1: 넌 여기 있거라. 내가 들어가 보고 오마.

0: 장로인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움막 안에서 아들과 어머니로 보이는 이국적인 얼굴의 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1: 두 분은 누구시오?
2: 우린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러 온 승려입니다.
3: 부처님의 나라에서 오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나라에서 온 스님이 있다는 말에 모두 산으로 향했죠.
1: 아, 이분이 바로 부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네.
4: 아이, 그 먼 인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대요?
2: 하늘과 바다를 누비는 연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고 왔습니다.
1: 아, 그래! 연을 타고 왔으니 스님을 이제부터 연기대사로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2: 그리하시지요.
0: 그렇게 연기대사로 불리게 된 스님은 매일매일 운막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했고 연기대사가 불법을 닫던 그 운막은 훗날 화엄사가 되었답니다.
5: 뭉아, 원래 대웅전이 사찰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야?
0: 오, 맞아. 근데?
5: 여기 화엄사엔 대웅전이랑 각황전이 같이 중심에 있는데?
0: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이 각황전의 이름은 원래 장육전이었어. 신라 의상스님이 세운 건데 임진왜란 때 소실됐지.
5: 소실됐다고?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0: 그건 개파스님 덕이야.
5: 개파스님 덕?
0: 궁금하지? 그럼 그 이유를 찾아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고고! 임진왜란으로 장육전이 소실되자 개파스님은 어떻게든 장육전을 되살리기 위해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파스님의 꿈에 문수보살님이 나타나셨죠.
6: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그럼 장육전을 되살릴 수 있을 테니.
0: 개파스님은 문수보살의 말대로 다음 날 시주를 받기 위해 마을로 향했는데 개파스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이마에 점이 있는 가난한 거지 노파였습니다.
7: 아, 가난한 분에게 어찌 시주를 받을꼬. 아, 저기.
8: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아, 지금 시주를 하시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8: 시주를 할 터이니 훗날 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0: 거지 여인은 말을 마치자 연못으로 풍덩 뛰어내렸고 거지 여인의 죽음으로 죄책감에 빠진 개파스님은 전국을 떠돌며 고행을 자초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창덕궁 앞을 지나던 개파스님은 어린 공주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공주는 스님을 보자 반갑게 와서 매달렸습니다.
9: 스님! 우리 스님!
8: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어쩌면 스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 아, 문제라니요?
8: 이 아인 태어나 한 번도 오른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공주의 손을 한번 만져봐 주십시오.
0: 그렇게 개파스님이 공주의 손을 만지자 공주는 손을 활짝 폈는데 손바닥엔 장육전이란 글자가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환하게 웃는 공주의 이마에 낯익은 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7: 아, 저 점은 분명 거지 노파가 환생한 거야.
10: 스님께서 우리 공주의 문제를 고쳐줬으니 그 대가로 소원을 들어주겠소.

0: 제 소원은 화엄사의 장육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1: 모두 들어라. 당장 화엄사에 장육전을 중건하라.
2: 공주로 환생한 거지 노파의 정성으로 중건된 장육전은 각황전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화엄사를 지키며 서 있답니다.

0: 뭔가 진신사리가 뭐야?
1: 뭐야? 스님이 돼서 진신사리도 모른단 말이야?
0: 알려주기 싫은 관도.
1: 진신사리는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야.
0: 아.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진신사리와 관련된 계룡산 갑사로 가야겠다.
0: 갑사?
1: 어? 계룡산 갑사는 1600년 전 고구려 스님 아도화상이 창건하고 신라 의상대사가 중건해 나라의 큰 사찰로 만들었지. 통일신라시대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였던 갑사는 하늘과 땅과 사람 가운데서 으뜸 간다고 해서 갑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 임진왜란 당시엔 승병들의 거점이었던 호국불교의 중심 도량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계룡산 갑사로 고고! 1600년 전 수미산 북쪽을 관장하는 다문 천왕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마땅한 자리를 찾아다니다 마침내 계룡산에 오게 됐는데요. 그중 가장 기운이 좋은 바위를 찾아 진신사리를 모셨죠. 그러자 바위에서 빛이 나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고구려 스님 아도화상은 좋은 절터를 찾아 계룡산으로 향했는데요.
2: 이쪽이 계룡산길 같은데. 저기 여보시오들, 길 좀 물읍시다.
3: 에이? 아이, 급하니 어서 물으십시오.
2: 다들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
3: 아, 급한 건 아니고 귀한 일이 일어나서 가보는 중이었습니다.
2: 귀한 일이라니, 그게 어떤 일입니까?
3: 바위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요.
2: 빛이요?
1: 아도화상은 마을 사람을 쫓아 빛이 난다는 바위로 향했습니다.
2: 참으로 기이한 일이야. 이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 바위에 직접 올라가 봐야겠어.
1: 그렇게 바위로 올라간 아도화상은 바위 안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발견하게 됐죠.
2: 이곳에 진신사리를 모신 건 법당을 지으라는 뜻이라 여기고 이곳에 절을 짓겠습니다.
1: 아도화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계룡산에 절을 짓고 갑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0: 와, 나도 부처님 사리 보고 싶다.
1: 으이그, 공덕이나 많이 쌓고 말하시지.
0: 그런데 이 탑은 뭐야? 3층엔 공, 2층엔 우탑이라고 쓰여 있네. 그런데 우면은 소 아니야?
4: 뭐?
1: 맞아, 소와 사연이 깊지.
0: 어? 무슨 사연?
1: 궁금하면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갑사 공우탑 사연으로 고고! 임진왜란으로 천년 고찰 갑사가 소실되자 인호 스님은 갑사를 새로 중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5: 갑사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 우리 각자 도움 줄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 갑사 중창을 위해 길을 떠났던 인호 스님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절박한 소 울음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5: 나를 부른 것이 너로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엉킨 고삐를 풀어줄 테니. 이제 마음껏 풀을 먹고 뛰놀거라.
1: 그렇게 7년이 흘러 갑사 중창은 또 한 번 난관을 부딪히게 됐죠.
5: 대웅주를 치울 사람이 없다니요.
6: 인부들에게 출돈이 없어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5: 그렇다고 불사를 관둘 수도 없고.
1: 인호 스님이 걱정에 빠져 있던 그때 소 한 마리가 인호 스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5: 이런, 7년 전에 만난 소가 아니더냐.
4: 스님, 그때 은혜를 잊지 못해 찾아왔습니다. 저도 대웅전 불사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 그날 이후 인호대사와 소는 법당을 지을 귀한 향나무를 실어 날랐고, 갑사는 마지막 중창을 마칠 수 있게 됐죠. 인호 스님은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공우탑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을

한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금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고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질투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똑같으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사업을 이룸에는 참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인욕을 배워야 할 것이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도 팔꿈치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허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시방 세계 무불량 고령 동생인 무이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재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이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

지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마니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자

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또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0: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0: 먹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

0: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0: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공덕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근현대 불모 일섭스님의 삶과 작품, 불교미술의 전승 과정이 6권의 전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여 년간 전국의 사찰을 직접 찾아 작품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은 결실입니다. 태고종이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

0: 림에 입소할 행자들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방아착을 수행자가 갖춰야 할 최우선 자세로 짚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의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가 50회째를 맞았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비롯해 응용선 등을 익혀온 비군의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강화선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가 어제부터 사흘간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수시 직무 중심으로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모 금용당 일섭 스님의 삶과 작품, 제자들에게 이어진 불교 미술의 전승 과정이 6권의 전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여 년간 전국의 사찰을 직접 찾아 작품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은 결실인데요.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와 공자 맹자까지 한 폭에 담긴 불화. 금용 일섭 스님이 1951년 김제 부용사에 조성한 미륵탱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미륵불을 중심으로 세계의 성인들을 함께 표현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적 안목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흐름을 받아들여 한국 불교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일섭 스님의 삶과 예술이 6권에 집대성됐습니다. 송강사 성부박물관장 고경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해 10여 년의 조사와 연구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2014년 김제 부용사 지관 스님이 일섭 스님의 유품 300여 점을 송강사 성부박물관에 기탁한 것이었습니다.
2: 2014년도에 김제 부용사 스님이 주리 스님이 트인 안목이 있어가지고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을 송강사의 박물관에 기탁을 했습니다. 결국은 2년 전에 더 보태가지고 400여 점을 완전히 기증을 했습니다.
1: 약 3천여 쪽에 달하는 전집의 핵심 자료는 일섭 스님이 직접 남긴 친필 연보입니다. 200여 쪽에 이르는 연보에는 자신의 생애와 불교 미술 활동을 물론 함께 작업한 화원과 제자까지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권에는 친필 연보의 성문과 번역을 비롯해 스님의 생애와 예술관, 연대별 작품 목록을 담았습니다. 2권에서는 연보 속 인물과 사찰을 추적하고 5대에 걸쳐 이어진 280여 명 문도의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사찰에는 주석을 달아 기존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근현대 불교 미술의 관계망을 보완했습니다.
2: 연보에 나오는 거하고 실제 있는 거, 이것들을 대조해가면서 목록을 연대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1: 3권과 4권은 각각 불상과 불화를 담았는데 10여 년간 250여 사찰을 찾아 확인한 95건 2,607기의 불상과 383점의 불화가 수록됐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작품도 상당수입니다. 북한 영변 보현사의 사천왕상과 개성 안화사의 500나한상은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존재를 확인했고 경주 불국사 벽화가 일섭 스님의 작품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5권에는 불화 제작과 후학을 가르치는 데 활용했던 밑그림인 불화 초본이 담겼고 6권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단청과 일섭 스님이 직접 창안한 단청 초본까지 수록됐습니다. 불교계는 일섭 스님의 예술적 발자취를 기리는 이번 전집이 한국 불교 미술의 전통과 법맥을 올곧게 잇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 스님의 북끝에서 피어난 거룩한 상호와 유려한 필선은 곧 치열한 구도의 길이었으며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발언이었습니다.
4: 일평생 불교 미술 작업에 전념하신 스님의 장엄하고 방대한 작품들이 앞으로 후학들에게 불교 미술 전반에 대한 연구와 개성 발전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송강사 성부박물관은 전시와 학술대회를 통해 전집에 담긴 자료를 공개하고 흩어져 있는 일섭 스님의 작품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전집의 기록유산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대장경을 목판에 새겨넣었던 선조들의 신심과 원력이 가야산 해인사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6일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제5기 교육과정인 팔만대장경 판각을 위한 전통 판각법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판각학교 장경도감 이사장 해일 스님과 해인사 총무국장 향록 스님, 팔만대장경 연구원장 경암 스님, 교육생 등이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판에 새기는 전통 판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과정에 원만한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케일 스님은 제2의 팔만대장경 조성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안녕이 이뤄지길 바라며 전통 각법 기술을 잘 터득해서 대장경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후대에 계승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각학교에는 모두 122명이 참여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 내년 1월 31일까지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에 입소할 행자들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남행자 25명, 여행자 10명으로 모두 35명인데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하심을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간절한 마음으로 모은 두 손 위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품은 이들의 굳건한 눈빛이 보입니다. 태고종으로 출가한 행자들이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 앞에 섰습니다. 출가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지식과 자세를 살피고 면접과 신체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6: 깨달음을 얻기 위해 들어선 고난의 길이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며 그 출발을 선택한 자만이 출가 수행자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5: 태고종이 지난 1일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남행자 25명과 여행자 10명으로 모두 35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들에게 출가를 선택한 이유와 어떤 수행자로 살아갈 것인지 돌이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을 최우선으로 수행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짚었습니다.
7: 첫 번째는 하심입니다. 하심, 방하착,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을 잘 내려놓을 줄 알 때 성녀로서의 그 길을 올바리 갈 수 있다.
5: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선배 스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8: 지, 범, 개, 착, 50년, 60년 하려면은 아마 그것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주관대로 하면은 이연령, 비연령이 되잖아, 그죠?
5: 이번 면접과 소양시험을 통과한 행자들은 다음 달 1일 태고 종림 서남사 정수원에 입교해 한 달 동안 합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합동득도 수계살림을 통해 3위, 3인위계를 받으면 태고종 예비 스님이 됩니다. 이번 소양시험은 행자들이 출가할 때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정진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가 5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비롯해 응용선 등을 익혀온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올 하반기 한국불교의 정수인 간화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 치열한 화두 참구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한국불교의 정수 간화선. 3년째 정진의 끈을 놓지 않고 50차 결사를 맞은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들이 이번엔 간화선 공부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사마타 윗바사나를 비롯해 명상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수행법을 공부한 대중이 한국불교 고유 수행법을 체득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강의를 맡은 동국대 선학 박사이자 전국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선의 역사와 본래 의미부터 짚어나갔습니다. 스님은 중국 전래 초기 교학이 황금시대를 맞았지만 부처님이 출가한 본래 목적인 생로병사의 실존적 고통은 머리로만 이해해선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처럼 마음을 직접 깨치는 실천 수행인 선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0: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문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경전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불교의 본래 정신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선이다.
9: 이어 불교 이전 고대 인도 명상과 불교 선정이 지닌 결정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베다 시대엔 창조주 브라흐만을 향한 집중, 우파니샤드 시대엔 내면의 영원한 실체인 아트만을 찾는 명상이었다.

0: 있다면 부처님은 이런 실체적 자아를 부정하며 무아에 기반한 해탈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 아트만은 영원한 거예요. 부처님이 부정한 건 바로 이 아트만이에요. 무아에서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트만이 없다는 의미예요.
0: 선사상의 역사로 문을 연 하반기 수행결사는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를 시작으로 육조현응 마조도일에 이어 대혜종구의 간화선으로 이어지는 선맥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이론학습과 함께 좌선과 호흡 알아차림, 화두참구 실참을 병행해 일상 속 참선 수행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1: 다만 수행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인류사회에 정말로 이건 누구나 해야 될 숙제이기 전에 본질이고 본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문자와 지식을 넘어 본래 마음을 밝히는 선의 역사와 실참.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정진열기가 하반기 결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구례 천은사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경내 아름다운 숲과 호수를 배경으로 2016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재즈 인 더 사일런스를 주제로 1박 2일 동안 열린 이번 축제는 주지 대진 스님, 백련사 주지 설도 스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길선 구례군수, 문순호 군의회 의장 등 4부대 중 3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수변부대에서 박상아 재즈캐츠, 신경숙 스무스 재즈밴드, 기독 중창단이 첫 무대를 연대에 이어 다음날 NS 재즈밴드와 동키즈 프로젝트가 난무대를, SM 재즈트리오와 국내 최정상 뮤지션 말로밴드가 반무대를 펼쳐 다양한 색깔의 재즈를 선보였습니다. 천은사는 국내 재즈 애호가들을 위해 지자체와 후원기업, 예술가들과 함께 매년 봄, 가을 두 번의 재즈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장경사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장경사는 지난 5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박관열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주지 수찬 스님은 을순군의 정신은 과거에 머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이라며 나라와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봉행된 수륙 무차 대법회에서는 전쟁과 재난으로 희생된 영가와 을순군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차별 없는 자비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장경사는 남한산성에 깃든 을순군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이어가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이 오랜 시간 써온 노랫말이 20여 곡의 노래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토사는 지난 6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덕진 스님 작사곡 발표회 무상 알면 꽃길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울산 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혜원 스님, 김상욱 울산시장, 김기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람 청소년 합창단과 태화 합창단 등 출연진은 무상알면 꽃길과 보시바라밀 등 덕진 스님이 작사한 20여 곡을 선보였습니다. 덕진 스님은 오랫동안 틈틈이 써온 노랫말에 여러 작곡가가 곡을 붙여 이번 무대가 마련됐다며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안과 기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토사는 이날 축하 화환 대신 라면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지난 7월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여 명 줄었는데요.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동국대가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과 현직 동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채용 상담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중앙도서관이 북적입니다. 기업별로 마련된 부스에선 채용 담당자와 학생들이 1대1 상담으로 구체적인 직무와 입사 전형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동국대가 어제부터

0: 사흘간 2026 자벤 커리어 페스티벌 취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수시, 직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1: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전교적 차원의 진로 취업 축제장을
0: 박람회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롯데그룹,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130여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절차와 인재상, 직무별 필요 역량 등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SK 등 50개 기업에 근무 중인 현직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00여 동문 선배들은 멘토링관에서 자신의 취업 경험과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고민에 맞춤형 조언을 건넸습니다.
2: 아직 3학년이어서 취업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0: 무료 취업 사진 촬영과 퍼스널 컬러 진단 검사, 이미지 메이킹 등 청년 세대가 꼭 필요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강조한 자승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더 나은 동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앞으로도 해년마다 이어지는 취업 박람회가 취업 걱정 없는 동국대학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에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0: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동국대 취업 박람회. 학생들에게는 꿈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발판을, 참여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만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상월 비보이단 E8가 주최하는 스트리트 댄스 대회 네 번째 플래버가 지난 6일 서울 서교 플레이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등 정상급 비보이 3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일반부 2대2 브레이킹과 19세 이하 1대1 브레이킹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브레이킹뿐만 아니라 올스타일 스트리트 댄서, 차세대 유망주와 베테랑 댄서들이 맞붙은 대회는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후원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경쟁해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내년에는 대회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제31 보병사단 호국 관음사가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의 전계사로 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호국 관음사는 지난 6일 주지 눌지 스님, 정읍 정심사 석원 스님, 광주 광덕사 동진 스님, 자비 신행회, 소원정사 신도회, 광주 전남 포교사회 후원으로 31사단 장병과 훈련병 180여 명에게 3기의 5계를 전했습니다. 도계 스님은 오늘 계를 받은 장병들은 부처님의 가피 속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가 됐다며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청정한 불제자임을 자각하고 성실히 군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회에 함께한 스님과 광주 지역 불자, 보교사단은 직접 만든 팥빙수와 간식으로 장병들의 수계를 격려하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부산 불교 교육대학이 자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삼보문화회가 주최하고 대한불교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주관한 행사는 지난 6일 부산초읍자유회관에서 화엄승가회 소속 27개 사찰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지부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범예 스님은 제9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심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인연이 생을 등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일부 자살교통사고 사망자 위령대제와 부산안전속도 5030 합동 캠페인에 이어 2부에서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인기 가수 초청 힐링 콘서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강릉 현덕사가 캠핑

전통과 사찰 문화, 불교 영화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5일 경내에 텐트를 치고 사찰 음식과 커피를 즐기며 산사의 여유를 만끽하고 저녁에는 자갈마당에서 영화 절의 고도를 관람했습니다. 주지 현중 스님은 가을 산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와 가족 솔로 캠핑, 영화제를 연계해 산사에 머물며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1-579번입니다. 한국 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0: 평생 동안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고 친절한 언어, 따뜻한 필체로 책과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불교 작가 이미령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미령입니다.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를 공부를 했고요. 석사까지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제가 딴 석사 학위의 그 석자가 돌석자 같았어요. 공부를 하면 너무 무거워서 불교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동국 역경원에서 꾸준하게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번역하신 것들을 감수하고 윤문하고 막 이렇게 증의 이런 일들을 쭉 해왔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떠나서는 여러 사찰에서 마련된 불교 그런 강좌에서 그 불교 교양과 관련된 강사를 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칼럼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직업은 불교 이외의 다른 책들을 읽고 그 책에서 제가 받은 감명 깊은 이야기들을 좀 우리 불교적인 그런 색채를 살짝 곁들여서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제 스스로 저를 이야기를 하기를 경전 이야기꾼, 예, 불교 칼럼니스트 이미령이라고 합니다.
2: 멋있습니다. 경전 이야기꾼.
1: 제가 만들었어요.
2: 예. 저는 제가 스스로 만든 게 네. 노보살님들의 아이돌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예, 아주 부끄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불교계에 가장 손꼽히는 스타 작가님이세요. 이미령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네. 세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이미령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와 세상을 잇는 책.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 인생에서 책을 빼놓으면 뭐 달리 할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실 취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취미도 없고 딱히 특기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 대신 그냥 책을 읽어요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좋아하게 됐는데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교를 만나게 되는 것도 책, 그러니까 불교 책임은 경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불교를 처음에 만나게 된 것도 지금 불교와 세상을 잇는 책이라고 이렇게 지금 키워드를 정했는데 애초에는 사실 불교는 책하고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나? 갑자기 이게 뭐지? 하는 이 생각이 저를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막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뭔데? 지금까지 나라고 불렀을까? 이런 질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느 날 탁 치고 들어오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옴죽달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질문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루 종일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이게 뭐지? 저건 뭐지?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부르지? 막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저희 외삼촌이 지켜보시다가 야 너는 공부할 게 불교밖에 없다. 네네. 그분도 사실 불교가 뭔지 제대로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2: 모르시는데.
1: 네네. 조카의 성격을 보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불교에나 가서야지 뭐가 좀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예, 불교 대학에 문을 두드렸고요. 참으로 천만다행인 게 저희 은사이신 고 고익진 교수님을 그때 배웠어요. 근데 그때 그분께서 이제 저의 이런 막 고민들을 들어보시더니 그럼 너랑 나랑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볼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때 권하시는 경이 아함경이었잖아요.
2: 아함경.
1: 네, 그래서 아함경을 계속 읽어가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초기 경전에만 머물지 말고 대승경전도 좀 읽어봐라. 예. 뭣도 모르고 대승경전을 막 읽어가면서

0: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걸까? 불교는 대체 뭘더 욕심을 내는 걸까?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읽으면서 트레이닝한 것들이 그 다음에 취미로 소소하게 읽은 일반 책들을 읽는데도 그 연습이 이렇게 투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일반 책들 읽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책이라는 게 불교의 책과 일반의 책들, 이 책을 빼놓고는 제 인생을 말을 할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요. 집안이 원래 불교를 믿는 집이었나요?
0: 네. 엄마가 불자이셨고요. 아버지는 종교 자체에 굉장히 회의적인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는 제가 강원도, 고향이 강원도인데, 그 당시에 불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회의적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굳이 저한테 불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의 성향이,
1: 성향이.
0: 뭘 이렇게 사색하고 좀 탐구에 들어가고 그러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는 데니까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되다니.
1: 근데 저는 삼촌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네네.
1: 야,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교밖에
0: 그러니까요.
1: 없다. 동국대 가라.
0: 네네.
1: 삼촌이 선지식이셨네요.
0: 아, 정말 고백하자면 그때는 동국대학교에 불교학과가 있는 것조차도 저는
1: 있는 것조차
0: 몰랐어요.
1: 몰랐는데.
0: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제 문제에 너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디를 가라고 하면은 고민도 하지 않고 마치 남의 인생인 것처럼 그래? 응, 가러 가니까 가보지 뭐 이러면서 갔는데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가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님을 잘 만나셨잖아요. 은사님이신 고익진 교수님이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으신 그런 불교학자분이시잖아요. 저도 그분이
0: 그렇습니다.
1: 쓰신 불교의 체계적 이해,
0: 아, 최고죠.
1: 그책 보고 그 명작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불교를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시는구나.
0: 그래서 사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교의 체계적 이해를 제가 이제 사찰에서 불교 교리를 좀 차분히 설명할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강좌라면 어김없이 그 책을 교재로 여전히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불교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갈피를 이렇게 잃고 막 방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아, 이제 맥이 좀 짚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우리 흔히 좀 운이 좋으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전생에 분명히 나라를 몇 개는 구했을 거야. 그러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스승을 만난다라는 그 복. 저는 그 복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로또니 이런 거안 사. 나는 모든 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1: 인생이 로또인데.
0: 아, 그럼요. 외람되지만 저는 그냥 참 훌륭한 스승님 아래에서 공부의 그 맥을 짚었다.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1: 너무
0: 공부를
1: 일찍
0: 제가
1: 가셨죠.
0: 완성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쉽지만 선생님한테 그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멋있다. 정말 멋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스님.
1: 그러면 어떻게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글을 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스님께서도 늘 이제 그 글자를 채워 넣어야 되는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스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1: 저는 글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글을 안 쓰고 그냥 말로만 풉니다.
0: 스님 그 말씀 제가 이해해요. 저는 사실 직업이 책을 읽는 직업 있고 글을 쓰는 직업 그리고 또 불교 강사로서 이야기하는 말을 하는 직업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책을 읽는 일이고요. 제일 힘든 게 글을 쓰는 일이에요. 정말 글을 딱한편 쓰고 나면 그러니까 뇌수가 다 뽑힌 느낌. 그냥 탈진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글을 쓰지 않고서는 저의 이런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고 나서 그 경전을 사람들한테 풀어쓰는 칼럼을 쓰면서 내그 이해에 그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또 일반 책들을 읽고 나서는 그러면 참뭐 장편 소설이라든지 읽으면 정리가 잘안 되잖아요, 스님. 그럴 적에 어떻게든 내가 한번 이걸 글로 써보면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받아

0: 드렸고 무엇에 대해 공감하고 무엇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 정리가 된다.
0: 네, 글을 씀으로써 내 인생을 가지런히 교통 정리도 하고 이런 좀 힘을 얻게 된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미

0: 저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역경원에서 경전을 번역하고,
1: 경전
0: 그리고,
1: 번역하시고.
0: 그리고 이제 그 학부 다닐 적에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본어 번역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히 그 시절에 저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 난 번역가.
1: 번역가.
0: 번역가로 살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이 그려졌는데, 근데 이제 참 고맙게도 그때 이제 교계의 한 신문에서 저한테 칼럼을 좀 써보라고 그게 이제 왔었어요. 그 의뢰가 와서 그러면서 썼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내 느낌대로 막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내 일상을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맞아, 이게 부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그 어떤 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부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그런 글들을 이렇게 쭉 쌓이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한번 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도 불교적인 색채를 좀 지우고 싶었어요. 불교하면 일단 사람들이 무조건 어렵다 하니까. 그래서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라고.
1: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
0: 그책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1: 술 냄새가 그리워.
0: 다내 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우리 이미령 작가님의 첫 책이 바로 그리운
0: 맞습니다.
1: 아버지의 술 냄새라는 책이었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꼼꼼하게 경전을 번역돼 보셨고, 또 작가라는 본연의 입장에서 당신의 사유를 풀어쓰는 그런 글도 지어보셨고, 그
0: 그렇습니다.
1: 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0: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1: 하늘과 땅
0: 될까요?
1: 차이.
0: 경전을 번역하는 일은요, 너무 어려워요.
1: 어렵죠.
0: 너무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 감시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전이라는 것을 함부로 내 방식대로 막으로 풀어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지만,
1: 그렇죠.
0: 원어 원전에서 그걸 한글로 번역하는 그 작업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수행자, 구도자이신 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경전 속의 단어 하나, 쉼표 하나, 느낌표 하나, 마침표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거시는 분이거든요.
1: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0: 그니까요.
1: 저희들 스님끼리 농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문 번역할 때 표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약간 뜻이 변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토론하고 논쟁하고.
0: 그럼요. 그걸 생각한다면 경전 번역하는 일은, 이게 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쪼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왜 경전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좀 부드럽게 풀었으면 안 되냐라고 일반 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한문 경전을 번역해 본저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경전 번역은 너무나 어렵고, 단 추후에 어떤 그 흔들림도 없어야 되는 반면에, 그 대신 이제 저는 저의 글을 쓸 적에는 제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몸에 힘도 빼고 그냥 막 써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글을 쓰는 제 모습을 보면은 마치 서유교에 나오는 소로공 같은 생각. 그냥 내 멋대로 막 쓰지만, 이게 부처님의 어떤 마음하고는 좀 닿았으면, 그걸 담아서 자유롭게 그냥 풀어 쓰는 것. 그게 이제 경전 번역의 글쓰기하고 내 자신의 글쓰기하고 차이점이 아닐까 합니다.
1: 굉장히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0: 그런가요?
1: 과거에는 순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친절하게 전하는 그런 글과 책을 쓰셨고, 최신작의 그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라는 또 책을 내셨는데요.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0: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일반 책을 위한 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는데, 이 제목은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출판사 그 편집팀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1: 멋있는데요?
0: 그렇죠, 스님.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별로였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막 그랬더니,
1: 너무 간질거려요.
0: 좀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저를 담당하던 그 출판사 그분이, 이건 우린 우아 컨셉으로 가야 됩니다.

0: 그랬는데 사실 그 제목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게, 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니까 30대 후반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삶, 이 삶을 이제 조금은 좀 가지치기를 하는 이제 그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는 좀 자유롭게 숨을 쉬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기품, 품위, 우아는 유지하고 싶은 거 이제는. 예, 그런 분들이 요 책의 내용에 굉장히 좀 주요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에는 좀 고전을 좀 많이 담았어요.
1: 고전을.
0: 네네. 그전에 제가 일반 책을 위한 그책 읽기 소개의 책들은 좀 다양한 현대 책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라는 이 책에는 그래도 고전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속에는 그래도 우아한 책 읽기는 고전 읽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1: 야,
0: 이런 저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1: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
0: 네네.
1: 이 제목이 작가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경전을 보시고 문학 작품을 사랑하시고 평생 책을 보고 글을 쓰셔서 그런지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주변에서 우아해 보인단 말 많이 들으시죠? 우와.
0: 그런데 꼭 뒷말이 붙어요. 깨네요.
1: 뭐가 깨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0: 네, 좀 이렇게 글쎄요. 그렇게 좀 했는데, 강의를 할 때는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고 막좀 약간 저속적인 말도 막 섞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1: 재밌게
0: 그랬더니
1: 전하려고.
0: 네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안 와닿아요.
1: 작가님,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0: 네.
1: 글을 잘 쓰는 분은 이렇게 강의를 좀잘 못하시더래요. 또 말, 강의를 잘하는 분은 막상 글, 원고를 맡기면 글을 좀잘못 쓰시더래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0: 아니요, 네.
1: 우리 작가님은 뭐 워낙 글을 잘 쓰시는 작가님으로 명성이 자자하시지만, 제가 다니는 사찰 불교대학에서 임일왕 작가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강의를 잘하신다고 호평이 자자하다고 신도님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글도 잘 쓰시고, 말도 잘하시고,
0: 네, 스님. 아, 이거 큰일 났네요.
1: 큰일 났네. 이거
0: 네, 자리가
1: 어떡하나.
0: 지금.
1: 예.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0: 고맙습니다, 스님.
1: 예. 그러면 이제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평생 동안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번역도 하셨고, 수많은 문학 작품도 읽으셨는데, 뭐, 다 좋지만 억지로 하나씩만 뽑자면,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경전 하나랑 가장 좋아하는 문학 작품 하나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0: 아무래도 아함경 니까야를 저는
1: 예, 초기
0: 가장,
1: 경전.
0: 초기 경전. 그 속에 사실 불교의 모든 게다 담겨 있으니까요.
1: 제가 작가님 팬이라고 했잖아요. 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그걸
0: 스님?
1: 거다 생각하고 일단 한번
0: 아,
1: 여쭤봤어요.
0: 피해 갔어야 되는데.
1: 아함경 니까야.
0: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일반 불교 이외의 책들에서는요. 스님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1: 많죠.
0: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지금 현재로서 내가 가장 빠져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지금 읽고
1: 오,
0: 있어요.
1: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0: 아, 얼마나 재미있는지.
1: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커서 보니까 제가 읽은 게 청소년 요약본이더라고요.
0: 그니까요.
1: 실제로 엄청 두껍더라고요.
0: 이렇게 두꺼운 게 2권이에요.
1: 야, 그건 못 봤어요. 요약집으로 봤다고.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0: 재밌었죠.
1: 다 잘라낸 거라 하더라고요.
0: 그럼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1: 돈키호테.
0: 돈키호테를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만나잖아요. 그럼 뭐 돈키호테가 뭐 풍차를 향해서 덤벼들었다. 막뭐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막 그랬다. 이 이야기가 전부인데, 어마어마한 그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 캐릭터가 아주 또렷하게 성격을 이렇게 그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르반테스가 그 당시의 현실을 이렇게 살짝 그 비꼬고 비틀고 풍자하고 막 요러는 모습들이 그 문장 사이사이마다 보여서, 저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돈키호테를 현재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러다가 오늘 다못 끝낼 것 같아요.
0: 아마 스님께서도 경전과 책에 관해서 애정이 그만큼 깊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통해서 그러는 네, 것 같아요.
1: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0: 키워드 볼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불교가 뭐예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뭐 깨달음의 종교다, 자비의 종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요즘 그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른 의미로 좀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 공부하는 종교입니다라고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깨달음이고 중생구제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이러한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와닿지 않거든요.
0: 예, 너무 네.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
1: 그럼요, 스님.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확 벽에 닿는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뭐 불교 교리가 이거예요, 깨달음이 이거예요, 막 이렇게 아무리 칠판에다 놓고 막 쓰고 설명을 해도 정작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0: 맞아요, 맞아요.
1: 그쵸, 스님? 네. 네, 네.
0: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전 강의할 때 네. 윤회에서의 해탈 이런 걸 막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 신도님들 하시는 얘기가 스님, 사실 저희는 딱히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1: 맞아요, 스님. 예.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 생에도 우리 딸하고 좋은 데 가서 다시 만나지.
0: 맞아요.
1: 막 이렇게 하고요. 굳이 이게 불교에서 그 강조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0: 예.
1: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불교를 강요한다라는 게 강의를 마칠 때마다 저는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그다음 구름 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불교라는 종교를 살짝 방향을 살짝 바꿔서 마음을 공부시키는 종교입니다.
0: 예.
1: 그렇게 하면서 불교를 지금 이제 접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더 편안하게 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 불교 글을 읽는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0: 예.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
1: 네네.
0: 마음을 공부시키는 게 불교다.
1: 네네.
0: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1: 네.
0: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건지,
1: 네.
0: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 네.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 마음 공부라는 말도 많은 불자님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라는 걸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 공부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0: 예, 받아본 적도 없고.
1: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한테 배우는 거.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막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0: 뭐 일체 마음이, 유심조 정도 들어봤으니까.
1: 마음이 최고고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잘 따라간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의외로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경전을 읽어보면은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0: 마음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1: 그렇습니다.
0: 마음을
1: 스님.
0: 다스려야
1: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을 공부시키는 종교다.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라는 녀석은 지 멋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1: 그러니까요, 스님. 제 세상에서 제일 좀 웃기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야 되고 내 몸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 몸이 부서지면 내 몸이 이럴 줄 몰랐다. 내 마음이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음을 잘 길들여가지고, 마음은 가만 내버려두면 지 멋대로 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가게 하는 것. 마음의 방향을 잘 잡게 하는 것이 제가 그 초기 경전에서 읽어본
0: 예.
1: 그 수행의 그 전부라고 해도 요즘 예.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참 틀게 하고 방향을 잘 잡게 하고,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습관 되게 하는 것,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닐까.
0: 예.
1: 수행은 그게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음을 잘 공부를 시켜야 되겠군요. 그래서 여리 가려는 마음을 이리와 하고는 탁 끌어다가 너는 이리로 가야 돼. 이게 부처님의 길이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이게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공부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금방 좋은 습관이란 표현 쓰셨잖아요.
1: 네네.
0: 좋은 습관을 들이다.
1: 네네.
0: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0: 수행이라는 말, 우리가 수행합시다 이러잖아요.
1: 그래요.
0: 수행이라는 말의 어원을 잘 분석하면 좋은 습관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1: 네네.
0: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1: 네네.
0: 비슷비슷하게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중생이었다.
1: 아, 그렇습니다.
0: 다만 멈추지 않고 정진하였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었다.
1: 네네.
0: 그래서 불자님들께 우리가 바뀌기 힘들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꾸준히 닦읍시다.
1: 네.
0: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1: 맞아요, 네. 스님.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심코 속담이라든가 이런 말을 무심코 던지잖아요.
0: 네.
1: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참 불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사람 안 바뀐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0: 고쳐 쓴 게 아니다.
1: 이러면 저도 이렇게 좀 툭툭 할 때가 있는데
0: 오죽하면 그런
1: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불교는요. 그렇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예요.
0: 그렇죠.
1: 고쳐 쓰니까 부처님도 되잖아요.
0: 예,
1: 시간이 맞습니다. 좀 걸리죠.
0: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네. 사람을 고치고 스스로 업을 바꿔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경전에서조차도 부처님도 포기한 중생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서 그래도 부처님을 만났을까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 네네.
0: 재받았다. 저보다 작가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재받았다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경전에 재받았다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부처님을 만나 수행했던 그 인연으로 언젠가 먼 훗날에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1: 그렇습니다.
0: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0: 예. 네.
1: 불교에서 가장 가장 나쁜 캐릭터가 재받았다, 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물인데 오죽하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까지. 그런데 그 기나긴 윤회의 삶을 통해 볼 때 이 사람도 복을 짓고 덕을 쌓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는 길이니까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그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0: 와, 멋있다. 작가님, 그러면 이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일상에서 좀 어떤 수행을 하면 좋을지 그런 일반 불자님들 눈높이에서 몇 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1: 일반 불자님들의 눈높이라면 딱 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0: 일반 불자보다 수준이 높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은.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저는 자주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빽빽한 일상에서 잠깐 쉬어가고 잠깐 속도를 늦추고 그러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자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반 불자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사랑에 빠졌다고 한번 해봐요.
0: 사랑에 빠졌다.
1: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그 이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또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0: 뭐 중생 세계에서는 그게
1: 그렇습니다.
0: 최고로 치죠.
1: 스님은 부처님하고 사랑에 빠지셔서.
0: 글쎄요. 부처님 사랑하긴 합니다. 사랑보단 존경.
1: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오매불망 그 사람만 생각해요.
0: 수행을 그렇게 했어요.
1: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그
0: 그렇죠.
1: 사람 내 생각하고 있을까?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지금 밥 뭐 먹을까? 그 사람 어제 피곤해 보였는데 그 사람은 내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할까? 오매불망 그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그 사랑에 빠진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지금 네 마음이 온통이 백이라 그러면 네 마음 중에 백 중에 어느 정도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래서 일상에서 나 우리 딸내미가 나 속세겨서 나 나중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죽고 싶어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못 살아.
0: 저 상담 많이 받아요.
1: 그렇죠, 스님.
0: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저랬다는 나왔어요.
1: 그런데 오.

0: 불교라는 종교는 뭐냐면 열 받아서 열이 받고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의 소용돼 이글이글 끓는 네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딸내미 때문에 화가 나면 딸만 생각을 하는데 불교라는 종교는 그 대상은 차치하고 지금 네 속에서 이게 분노 게이지가 얼만큼 올랐는지 네 마음을 일단 먼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럼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자꾸 보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딸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빵점을 받아와서 속상하다 그러면 딸의 빵점 때문에 속상했어. 저렇게 내가 올인하는데도 제가 저렇게 머리가 나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지만 은근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딸이 시험을 못 받아서 시험을 못 쳐서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아서 생긴 분노인지 아니면 내 동창생의 아들 내미는 1등 하는데 내 딸은 왜 저럴까 하는 내 동창에 대한 질투인지 또는 남편 집안은 공부 제대로 잘하는 집안인데 나는 그보다 조금 못했는데 혹시 제가 공부 못하는 건나 때문이라는 그런 걸 듣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이라든지
1: 자격지심.
0: 그렇죠 자격지심 이런 다양한 감정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 확 휩쓸릴 때 그때 내 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네 하나 공부 잘하면 엄마가 편해라고 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꾸 이 훈련을 해보면 내가 좀내 자신을 좀 다스리는 좀 그게 되지 않을까.
1: 최고의 대답을 해주셨네요.
0: 저는 좀 이런 걸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1: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 마음을,
0: 네네.
1: 자기 자신의 마음을 봐라.
0: 네, 맞습니다. 막연하게 보지 않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우리 스님들 그런 말씀 많이
1: 그렇죠.
0: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녀석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럴 적에 그냥 아예 알았어 하지 말고 요 정체 요게 뭘까 이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것. 이렇게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게 좀 마음 공부하고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작가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기 자신을 봐라, 마음을 봐라.
0: 네.
1: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볼까요? 삶을 기역, 디귿, 기읍 하는 글. 저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딱두 개가
0: 두 개가요?
1: 떠올랐거든요.
0: 우와.
1: 하나는 삶을 기대게 하는 글,
0: 기대게 하는 글,
1: 또 하나는 견디게 하는 글.
0: 견디게 하는
1: 근데
0: 글.
1: 저는 견디게를 찍겠습니다.
0: 오.
1: 답이 뭔가요?
0: 스님 너무 제 정체가 너무 금방 드러난 것
1: 답이 맞나요?
0: 같아요. 참 스님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는 거라기보단 저는 살아내는 것 같아요.
1: 살아낸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지는
1: 뭐
0: 모르겠지만
1: 경전에 나온 대로.
0: 네.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장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밖에 가서 내색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은 편안하게 그냥 나름대로는 유복하다 싶게 어린 시절을 자라왔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저희 집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네,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때 그리고 또 소소하게 용돈이 필요한 친구들하고 나서 떡볶이도 사 먹고 해야 될막 그런 것들이 필요할 그 시점에 집안이 완전히 그렇게 돼서 근데 그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게 재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부모님의 갈등. 네. 그 부모님이 그 서로를 향한 그 원망 막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감추려고 하는데 자식들 앞엔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나는 니네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그게 있어서
1: 애들 때문에 산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예민한 아버지와 너무 이렇게 강한 엄마 이두 분이 그렇게 이제 그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큰 그런 우여곡절들을 그런 겪으셨는데 그걸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긴 했어요. 예. 그게 저는 가끔 사람들이 어머 인상도 좋다. 스님께서는 방금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 인상 좋다는 게 많이 들으시죠.
0: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온 예. 것 같다라고 하는데
2: 성격도 쾌활하시고
0: 그러니까요 스님. 예. 근데 저는 이제

0: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나의 20대를 아는 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1: 그때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막.
0: 말도 못했어요. 제 입으로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네요. 바뀌네요.
0: 엄청나게 변해요. 그리고 성격이 아직도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우리 형제들이랑 이제 그죠. 아우 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나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스님. 네. 내가 부딪히고 내 부딪힌 내 자신. 내가 부딪힌 그 사람, 그 상황. 그리고 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부처님 말씀이었어요. 부처님 말씀은 이러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사색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게 더 힘들고.
1: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의 자괴감.
0: 네네. 그랬을 때 계속 그런 걸 이제 뭐 글로 써본다든지 경전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냥 눈으로 읽을 적엔 뭐 좋은 말씀이지 하고 하는데 글로 쓰려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스님. 내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글이.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전의 어떤 테마나 어떤 문장이 한 문장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글을 쓰는데 나는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해한 걸 그대로 공감을 얻으려면 어떤 언어로 풀었어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힘든 시절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좀 든든하게 그렇게 버팀목이 돼가는 것 같고 황량했던 게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덮는 느낌? 막 그런 시간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서 삶을 잘 견뎌오지 않았을까? 살아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정말 멋있습니다.
0: 스님.
1: 진심으로 멋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거울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1: 우리 임일영 작가님에게 경전과 책, 문학과 글은 삶을 견디게 해준 최고의 의지처였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너무 멋지게 승화하셨고요. 진심으로 멋지단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고 싶습니다.
0: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1: 진심으로 마음에 짠하고 와닿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 나도 오늘부터 경전도 보고 책도 보고 글도 한번 써보겠다.
0: 네네.
1: 글을 쓸 줄 모르면 사경이라도 하겠다.
0: 맞아요.
1: 그런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 이야기를 많이 많이 듣고 싶은데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0: 저도요.
1: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목표 아니면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그동안 참 많은 그 글들을 썼어요. 불교계의 여러 그런 매체들의 글을 쓴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아서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는 원고 뭉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부지런히 속도를 내서 제가 써둔 글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계속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불교가 물론 우리 현대인들은 그 긴 경전을 읽을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1: 맞습니다.
0: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쇼츠 뭐 이런 걸로 보면서 경전 읽은 셈치지만 그래도 저는 역시 경전을 쭉 읽어가는 그 힘이 그 사람을 불자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뭐냐면 그 참 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 핵심되는 경전을 가려 뽑아서 첫째는 어떤 순서로 경전을 읽어갈까. 둘째는 그런 순서대로 경전을 읽어갈 때 경전 속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그걸 소화하면 될까. 그리고 셋째는 그 수많은 일반 책들에서 다양한 뭐 문학 속의 주인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잘 이렇게 버무려서 그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그 책의 그 맛도 좀 즐기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체계적으로 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전 에세이를 좀 완성해보고 싶다. 그런 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1: 기대됩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작가님.
0: 고맙습니다, 스님.
1: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일영 작가님, 가피란 무엇?

0: 무엇일까요?
1: 가피란 바싹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빗줄기와도 같은 것이다.
0: 우와.
1: 그 생각이 드네요.
0: 예.
1: 사실 요즘은 비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안 내렸다가 한번 내리면 걷잡을 수 없는 폭우로 내리는 바람에 비를 잘못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비라는 것은 바짝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끊임없이 내려줘야지만 생명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불보살님의 가피는 길을 잃은 한 범부 중생에게 그런 빗줄기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상상도 해요. 나는 지금 가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네, 뭐 새삼스럽게 가피를 기다리지 않고요. 저는 그냥 가피를 그냥 오게 했어요.
0: 이 순간이
1: 저는
0: 가피입니다.
1: 가피예요. 네. 그러니까 좀 든든해요, 스님. 저는 가피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작가님,
1: 네네.
0: 오늘 작가님 모시자고
1: 네.
0: 제가 떼를 쓴게 바로 접니다.
1: 와, 스님 정말이에요?
0: 작가님, 미미령 작가님 한번 꼭 모시자. 가피 한번 꼭 모시자.
1: 네.
0: 근데 제가 오늘 힐링했습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진심으로 제가 오늘 힐링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마음에 촉촉하게 생명을 살리는 빗줄기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예.
1: 감사합니다, 스님.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네. 자, 이제 지난번에는 아미타불에 대한 이 현설법을 간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극락세계는 믿지 않는단 말이야. 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 생각할 거야.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내시가 있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생각.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도둑질도 하고 그냥 사기도 하고 별별 나쁜 짓다 해도 안 잡히면 그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죽음 후에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막살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내가 경찰에 안 잡히지만도 죽고 난 뒤에 잡히면은 나는 큰일 난다, 이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믿는 사람하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이 현생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내세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설사 죄를 짓더라도 겁을 내. 이번에 제주도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정장 한 사람이 그냥 실종신고 난걸 갖다가 막 엉터리를 해가지고 막 올리고 또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묻힐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일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막살수 있어. 그러나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이 밝혀지기 때문에 막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생에 하는 일이 내생에 밝혀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지?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왕 죽을 바에는

죽고 난 뒤에 좋은 데 간다고 믿고 죽는 사람하고, 아이고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고 난 뒤에 지옥 간다고 믿고 죽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거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는 건 어떻게 살아도 살아가.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성인만이 해결할 수 있고 부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를 살더라도 아파트가 다 단층 대가 있으면은 2년 뒤에 내가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전세 사는 것이 괴롭지 않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받을 수가 없어. 전세값은 올라가. 그러면 기한이 다 돼가면 그냥 1년 전부터 마음이 쫄려가지고 안절부절한단 말이에요. 1년에 전세값이 1억, 2억씩 올라가 버려. 뭐 월급 받아가 어떻게 그걸 갚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죽은 뒤에 극락 간다고 믿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딱 받아놓은 사람이야. 아파트 분양을 딱 받아가지고 거기는 종부세도 안 내도 돼. 양도세도 안 내도 돼. 세금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이 아미타교는 뭐라냐, 모든 부처님이 혼용하시는 경이다. 일체 재벌 소혼용경이라 그랬거든. 일체나 재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재벌 혼용경이라 해도 되고 일체를 빼고 재벌 혼용경이라 해도 돼. 아미타경의 본명은 여기 나오잖아요. 말이야. 이 경을 뭐라고 했냐? 모든 부처님이 혼용하시는 경이다. 그래. 모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뭐 할 것 없이 모든 약사열의 부처님의 기본 텍스트가 뭐냐? 이 아미타경이야. 그럼 아미타경만 공부하면은 84,000 경전을 다 공부하는 것 같은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읽어봐도 모르는 어려운 경전 갖다 놓고 만나면은 나는 무슨 경을 공부합니다. 나는 금강경을 공부합니다. 나는 화엄경을 공부합니다. 금강경은 대학에서도, 불교를 전공하는 대학에서도 4학년이 돼야 가르치는 게. 그런데 그걸 천수경 겨우 외우는 신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냥 아는 척 한단 말이야. 내가 들으면은 기가 차지. 왜 이 전체 모든 부처님의 텍스트를, 이 쉬운 텍스트를 안 보고 딴 걸 보려고 그래. 만약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경을 듣고 받아지니거나 혹은 재벌의 명호를 들은,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 아미타경을 자기가 항상 수지 독송하거나 아니면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수지 독송 안 해도 좋아. 이름만 듣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싹 흘려버려 잊어버리더라도 부처님께서 혼념해. 혼념이라는 것은 뭐냐? 보호하고 염려해 준다. 항상 부처님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줘.

길 걸어가다가 딱 넘어지려고 그러면 딱 받쳐준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넘어가려면 왼쪽에 딱 받쳐줘가지고 안 넘어져. 길 걸어가다가 턱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지면은 어? 고관절 부러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행을 할 때 지팡이

바칠 수 있지만도 그게 없으면 휙 넘어지는 거라. 부처님도 헬 따라다니면서 암흑의 불자는 참 독실한 연불행자니까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하고 따라다니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뭐냐? 발보리심이라.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뭐냐? 신심이에요, 신심. 불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믿기만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일본에 정토 진종의 신당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이런 구절을 딱 보고 아, 남아미 탑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딴 거 안 해도 돼. 수행을 안 해도 상관없어. 믿기만, 철저히 믿기만 하면은 아미타불이 존재하고 극락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은 그 다음 딴 거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스님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부처님을 기쁘게 좀 해드리자.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거야. 자기 이름. 그는 관세음보살 이름만 불러주면 소원 다 성취시키 준다 그랬거든. 얼마나 이게 힘들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 말이야. 이름만 불러, 이름만. 그래서 이 스님은 아, 나는 나마미타불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혼자서 나마미타불 불러서 그냥 혼자서 부르니까 자기 한 번 나마미타불 부르면 한 번밖에 부처님이 카운트할 때 한 번밖에 안 센단 말이에요. 두 번 하면 두 번 세. 아, 내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둘이서 부르면 두 배로 카운트가 되거나 부처님은 통계로 보니까. 그래서 장가를 갔어. 딴 사람 뭐 불러라, 안 불러. 장가를 가서 혜신이라고 하는 마누라를 두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 아, 하나 두는 것보다 하나 더 두면 좋겠다. 두 번째 갔어. 네 번까지 갔어요. 네 번까지. 그래서 자식을 한 열 몇 명 낳았어. 그러니까 딱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나마미타불 부르니까 부처님이 한 20배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토진종이에요. 오늘날 일본 불교에서 최대 종파를 가진 대학이 10개가 넘어. 그래, 종교는 그게 빠지고 미쳐버려야 돼요.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하면. 나도 미치니까 이렇게 평생 중노릇을 하고 있지. 나도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군법사로 있을 때는 다 머리 해가지고 다니면은 내가 1m77이었거든. 그때 1m77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요즘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다 우리 동기들 군법사 가서 다 장가 갔는데 내 혼자만 안 가고 3년 이무연원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일본 유학을 가. 그래서 나는 나마미타불에 미쳐버린 사람이야. 미쳐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 허허벌판에 이런 정토사가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여덟 번째 법무인데 여덟 번 만에 처음 나오네 박수 소리가. 그래서 물러서지 말아라. 모두가 내 말과 여러 부처님 말씀 믿으라 그랬거든. 믿으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믿지 않으면. 이 영가천도한테 아이고 영가천도에서 뭐 되겠냐 이러면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백중 49절을 지내면서 내가 하는 연불 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여기 연가가 한 5천 명 되거든. 5천 연가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듣는다.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 정토사에 오신 많은 영가들이 천도 받아서 왕생극락하길 기원합니다 하고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정토사에 오는 불자들이 연불행자들이 모두가 가정에 행복하고 가족이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하고 아침마다 내가 기도 일일이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오는 사람 전체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져. 여기 오늘 또 축원을 쭉 했지만도 설판을 한 사람 축원했지만도 이 5천 명 영가에게 매 제때마다 설판자 대설판자 중설판자들이 나와서 저 음식을 다 해가지고 영가 5천 명자한테 공양을 올린단 말이야. 얼마나 그 큰 복받을 일이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만 지내도 복 받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에 대해서 이미 나기를 발언했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스님 법문 듣고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했구나 하고 왕생극락하길 발언하거나 앞으로 발언하는 사람이라도 과거 현재 미래에 발언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발언만 하게 되면 안욕따라 삼략삼불에서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얻는다. 발보리심, 그래 신심만 딱 내더라도 우리가 등산 가는데 청계산 등산 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일 등산 가야 되겠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가야 되겠다 생각을 다 했는데 날씨가 구르구르하면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혹시 비 올는지 모르니까 안 간다는 핑계가 나오고 또 더워서 어떻게 가느냐 핑계 삼아서 또 안 가고 그럼 운동 못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은 뭐냐 한 발 내딛는 거예요. 한 발 내딛는 거 첫 발 내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7월 백중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아마 백중날 올랐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집에 조그만한 일이 생겨서 거기에 매여가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이고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한마음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마음 내기. 이것이 뭐냐? 발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 신심이란 말이에요. 한마음 첫 우리가 뭐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할 때 한마음 딱 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신심이다. 종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태어나기를 극락세계 가기를 바르게 한다. 내가 여기서 볼 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극락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격이 극락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죽을 거 아 나는 죽으면 극락 간다라고 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거 하고 아이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발버둥 치면서 임종 맞이하는 거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자, 그 다음에 합장하시고

이와 같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불에 대해서 딱 설법을 하니까 다른 이제 부처님들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희한 일을 능히하셨다. 뭐가 그러냐? 참으로 어렵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다. 그 내가 석가모니 부처라 하면은 내 얘기만 하지 다른 이런 부처님이 있다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요. 안 할 거 아니요. 여러분들 가게 하면은 자기 가게 선전만 하지 다른 가게도 좋다고 선전 안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미타불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간절히 해줬단 말이요. 간절히 해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으로 어렵고 희한 일을 이렇게 능히 하셨다.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를 참으로 고구정연하게 해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린 사바세계의 오타가 이 사바세계는 뭐냐? 다섯 가지가 혼탁한 세계, 혼탁한 세계. 시대가 흐리고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우리의 시대는 말복의 시대, 말복의 시대. 이 세상은 어떠냐? 좋은 일을 찬양해주고 좋은 일을 갖다가 기사화하고 좋은 일을 갖다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나쁜 일만 방송하고 나쁜 일만 기사로 만들어주고 어지간히 죄 지은 거는 기사도 안 돼요. 아주 극악하게 나쁜 짓을 해야 신문에 나. 여러분들 신문에 나려면 간단해요. 간단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잘 사는데 신문에 한 줄 안 내주잖아. 텔레비도 안 내주잖아. 그게 TV니까 이제 내주지. 매주 화요일 8시 반 오후 4시에 방송합니다. 보면은 자기 얼굴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말법의 시대다. 말법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 망조가 드는 시대단 말이야. 망조가 드는 시대. 우리가 지금 텔레비를 보면은 그냥 속상하는 일 많고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많고 저 위에부터 저 아래까지 나는 요즘 TV 가운데 제일 많이 보는 건 뭐냐? 유재석이 뭐 유퀴죠? 그거는 좋은 사람들 많이 출연식이지 딴 데는 좋은 사람 출연하시게요. 그거 보면 공부가 많이 돼. 아, 저렇게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는데 그런 시대가 흐린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잘못된 시대, 잘못된 시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사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견해가 흐려. 보는 관점이 다 달라. 보는 관점.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느냐. 나는 중도인데 진보로서 보는 사람들하고 보수로 보는 사람하고 꼭 같은 상황인데도 말할 수 없이 다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여의도 그 뚱건집 만들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줘 놓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아글아글 서는 거 한번 봐요. 그게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요. 아이고.

국회의원님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요. 야, 말하는 거 보면 섬찟섬찟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견해 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뇌가 그래요. 생각하는 게 달라. 모든 것이 다 번뇌 덩어리라. 그 다음에 중생이 흐르. 중생이 또 달라. 그 다음에 수명이 흐린다. 사는 것이 달라. 사는 것이. 이렇게 다 다른 오타강세에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를 얻고 중생을 위해 일체 세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셨다. 이것을 뭐라 하냐. 난신지법이라고 그래요. 난신지법.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고구정연하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도 죽고 난 뒤에 뭐가 있겠느냐? 이 생각한다. 그래.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 눈으로 보고 자기가 확인해야 믿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는 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본다 그래야 얼마나 많이 보겠어? 저 하늘의 별나라를 보겠어? 저 하늘의 우주 은하계를 보겠어? 그런데 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날씨가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가 길게 그냥 꿈틀꿈틀하는 게 뭐가 있단 말이야. 뭐가 이렇게 그냥 아이고 뱀이구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뱀이 있다고 막 호들갑치게 놀리고 호들갑을 떨고 하니까 사람들이 뱀이 어디냐 가보자. 그러다 가서 보니까 새끼야 새끼. 새끼야. 새끼가 이렇게 있는 것이 뱀처럼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는 새끼를 가지고 뱀이라고 그냥 호들갑을 떨고 야단이 났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착각 속에 산다. 착각 속에. 그 착각이 누구부터 시작되냐.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마음에서. 가족끼리도 이렇게 부부간에 잘 살다가도 아이고 우리 신랑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또 옆에 친구가 아이고 너 신랑 어디 누구하고 뭐 어디서 어떤 여자하고 차 마시는 것 같더라. 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는 나중에 그냥 흥신소 가는 거야. 우리 신랑 뒷 좀 밟아달라고. 어? 자기 마음이 착각했어거든. 새끼줄을 가지고 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면 안 믿어. 안 믿어. 스님들이 다 공양할 때 소신경이라고 바른물을 다 받아놓고 배운단 말이에요. 악음 일적수 84,000수 내가 이 물 한 방울을 다 들여다 보니까 84,000마리의 버리지가 들어있다. 이 연구를 하지 않고 외우면 84,000마리의 버려지를 내가 살생한다. 그런 공양할 때 외우는 대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스님들이 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자들이 야 깨끗한 물에 무슨 버려지가 84,000마리가 들어있다고 하느냐. 한태지 같은 사람은 불교를 그래서 뭐라 해요? 허무지 정멸지교라 그래서 허무 맹랑한 소리만 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